0: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1: 응.
0: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1: 어우.
0: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파트 1?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1: 아,
0: 벌써.
1: 그때 진짜 냄새
0: 아하.
1: 얘기로 한창, 예, 열
0: 맞아요.
1: 올렸었죠?
0: 이거 뭐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자,
1: 맞죠.
0: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런드리.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2: Oh,
1: then
2: we should
1: laundry.
2: wait.
1: 그치.
2: Yeah, you're right.
1: 오케이,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You stop?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상처받을까 봐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My feet?
1: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off.
2: Oh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올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예,
0: When it
1: 그쵸.
0: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이슬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1: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1: Yeah.
0: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동사.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1: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1: Laundry.
0: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1: 네네.
0: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1: Yep.
0: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Yeah, dry the laundry.
0: 오케이.
1: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0: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Okay, so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1: Let's.
0: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쵸?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1: 아,
0: 있겠구나.
1: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1: 네.
0: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1: not.
0: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슬퍼하지 말자.
1: Okay.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와우.
0: 안 속네요. 네,
1: Yeah.
0: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뭐 today i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뭐
1: 예.
0: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막 이러면서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이게 비가 올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0: 와.
1: 빨랫감에
0: 그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 맞아요.
0: 아.
1: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이게
0: 네.
1: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Yes.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0: 맞아요.
1: 주시니까요.
0: 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편해집니다.
1: 그쵸.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같은 거
1: 맞아요.
0: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0: That's right.
1: 많죠.
0: 일찍이
1: 네.
0: early죠? 그래서
1: 예.
0: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I should have left early. 막 이러면서. 오케이.
1: Okay.
0: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오.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그녀가
1: 그쵸.
0: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와우.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왜냐하면

0: 슈룹은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피피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렇죠.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should've.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러면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로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기다렸어야 됐나?
1: 아,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네네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네,
1: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1: 굉장히 후각이 달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렇죠.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거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
1: 레게 알겠습니다. 레게 파티. 근데 머비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로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마법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 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1: 네.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1: 오.
0: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1: 그래서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you know,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네.
0: Wet 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에서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1: 소프트.
0: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1: 그래서?
0: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
1: like.
0: 처럼.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그녀는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Mayu.
0: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아,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뭔가
1: yeah.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Mm-hmm.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그렇죠.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걸 언제 다 외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1: 어허.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남편한테 네,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은...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Humidity.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1: 아, 네, I know.
0: 바꿀 건 없어요.
1: 휴미드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1: 그런데
0: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1: 예,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1: 미리.
0: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0: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1: Perfume.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그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1: 아.
0: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hair.
0: 그렇죠?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1: 네.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Yeah.
1: That's just your feet.
0: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오.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There we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렇죠.
0: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알라이트,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1: Mm-hmm.
0: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1: Oh, that's your hair.
0: Ooh. That's your hair.
1: Mm.
0: 어, 그건 내 향수야.
1: That's my perfume.
0: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0: that's not the humidity.
1: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3: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3: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오늘 슈르 피피 위주로 조금 입영자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5: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4: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5: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4: What?
5: Yeah.
4: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5: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4: No.
5: Huh? I can imagine.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Mm-hmm.
1: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자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Mm-hmm.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0: 아우.
1: 실제로는 못 샀을 때
0: 네.
1: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Bye.

0: Could you straighten your back a little more? Your back keeps bending.
1: I guess it's a bad habit.
0: This isn't easy. It's not easy to stop a bad habit all at once. Keep trying. You can do it.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몸에 나쁜 줄은 알지만 좀처럼 끊기 힘든 그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루를 이렇게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마무리하는 하루 종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몸에는 안 좋은 줄 알지만 좀처럼 그걸 줄이거나 끊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반면 우리의 케빈은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멋진 면모를 보입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을 똑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둘. 아니, 이게 누군가요? Kevin,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둘. Couch potato 생활 청산한 건가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이 침대에서 랩탑으로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어서 couch potato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니 무슨 일이야? 케빈이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이라고 하네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나 그 표현,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보는 거 관뒀어. 라고 얘기합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크리스틴의 잔소리였네요. 따끔한 쓴소리. 어떤 말이요? Couch potato. 이 말에 케빈이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무엇무엇에 충격을 받다라고 할 때 be shocked by 그리고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 was shocked by the sad news. 나는 그 슬픈 소식에 충격받았다. 또는 He was so shocked by the horrible scene. 그는 그 끔찍한 광경에 매우 충격받았다. So로 강조를 해줬죠. Shocked.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했네. 그래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딱 끊었네.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딱 끊었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quit cold turkey 라고 합니다. You quit cold turkey. 이 표현 재밌죠? You, 너는 quit, 관두었다, 그만뒀다. Cold turkey가 cold turkey, 차가운 칠면조죠. Cold turkey, 단번에, 한 번에 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quit cold turkey. 자, 이 표현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You quit cold turkey. 붙여서 한 번 더요. You quit cold turkey. 야, 어떻게 한 번에 딱 끊었네. 너무 잘했다. 케빈은요,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었던 게 It's all thanks to you, Christine. 다 네 덕분이야, Christine. 크리스틴이 그런 말을 해준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누구누구 덕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thanks to 누구누구 또는 thanks to 무엇무엇도 쓸 수 있습니다. Thanks to your advice. 당신의 조언 덕분에 I got the job. 저는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면에 누구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말도 있어요. Because of. It's all because of you.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덕분, 때문, 다른 말이죠.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 삶을 살려는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친구를 소개해 주네요. David, this is my friend Kevin. 아하, 데이빗은 딱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전문가 같죠. 어휴, 운동하러 오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왔더니 좀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걱정 말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Let's start with squats. 우리 그러면 스쿼트 먼저 시작하죠. 자, 뭐뭐로, 뭐뭐부터 시작하다 할 때 start with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easy ones 라고 하면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뭐 아침 운동이나 이런 운동할 때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조깅하는 것부터 시작해.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나는 늘 조깅부터 시작해. 이렇게 뭐뭐부터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케빈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어, 데이빗이요? 케빈, 허리 좀 펴보시겠어요? Oh, your back keeps bending.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굽는데요. 잘 좀 해보세요. 자꾸만 충고를 하게 되죠. 왜요? I guess it's a bad habit. 그동안 운동하지 않고 이런 자세로 그저 드라마만 봤더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가 봐요. 쉽지 않죠? 그런 케빈에게 데이빗이 응원합니다. 아, 괜찮아요. 처음부터 쉽지 않죠. 나쁜 습관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keep trying. 계속 노력하시면 you can do it.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 끊는 것도 좋은 습관 들이는 것도 또 어렵지만 keep trying 계속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한 번에 딱 끊었네. You quit cold turkey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 딱 끊다.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게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그런가 하면 뭐뭐를 줄이세요 조언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Cut down on입니다. 정크푸드를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이어트 상담소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고 살 뺄 수 있나요? 먼저 정크푸드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쁜 습관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중요한 발음들 연습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Verb. That word is a verb. Behave. Behave yourself. Above. She lives above me.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단어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표현 나왔습니다. Verb, behave, above. 자, 여러분, 오늘 단어들 보면요. 좀 익숙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발음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렇죠. 이렇게 V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V랑 헷갈리면 안 되는 또 B 발음까지. 자, 이 두 개 발음이 한 단어에 있는 단어들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좀 이 발음 정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V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였냐면 일단 여러분 토끼 이빨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토끼 이빨 유지하면서 바로 그렇죠. 성대가 막 진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이 막 울려야 돼요. 목 속에 휴대폰 있다고 생각하고 진동 막 줘야 되죠? 이 발음이 V 발음이었고 자, 그리고 B는 어때요? B는 우리 한글에 비읍하고 비슷하지만 그래서 양 입술을 꼭 붙여야 하죠. 토끼 이빨 안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여러분 성대를 울려줘야 되죠. 바, 바 많이 이렇게 좀 성대가 진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느껴지도록 목에서 바, 오케이? 자, 둘 다 V랑 B, 목이 울려야 한다. 이 포인트 기억하면서 같이 연습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verb. V로 시작해서 B로 끝납니다. verb. 이렇게요. 자, 요거 뜻은 동사라는 뜻이죠. 명사, 형용사 아니고 동사. 예문 볼까요? That word is a verb. 이거 verb 아니고요. V, 토끼 이빨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양입술 붙여주면서 그리고 둘 다 목 진동 주세요. verb. 그 단어는 동사야. 오케이, 두 번째 단어. behave. 이번에는 B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V 발음으로 끝내줍니다. behave라고 하면 행동하다 라는 뜻인데 예문을 한번 볼까요? behave yourself. 자, 이렇게 말하면 네 자신을 행동해라가 아니고 예의를 갖춰라는 뜻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행동해라. 얌전히 굴어. 그렇게 버릇없게 굴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인데요. behave yourself. B로 시작하면서 have. 토끼 이빨 살짝 꺼내주고요. behave yourself.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 above입니다. above, 역시 B 발음, V 발음 다 들어가 있어요. above. 여러분, 이따가 다 우리 연습해 볼 거고요. 이거는 위에란 뜻이죠. 뭐뭐 위에. 예문 볼까요? She lives above me. 그녀가 어디에 사냐면 내 윗집에 살아. 내 위에 사니까요. 결국에 내 윗집인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윗집을. She lives above me. 오케이. 우리 그러면 이제 B, V 발음 확실하게 훈련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자, 그럼 오늘의 표현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따라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동사라는 단어였죠? Verb. 꼭 이렇게 토끼 이빨과 진동으로 시작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Verb. 자,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Verb. Verb. Good job. 두 번째, 행동하다. 자, B로 시작합니다. 바로 갈게요, 여러분. Behave. 한 번 더, 마지막은 V로 끝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One more time. Behave.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뜻 기억하죠? 바로 갈게요. Above. 네, 이 단어도 한 번 더 할 건데 above 아니고요. above, 버 발음입니다. One more time. Above.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단어는 동사야.

0: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That word is a verb. 듣고 따라해주세요. That word is a verb. Verb. Great. One more time. That word is a verb. Awesome.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의를 갖춰. 네 자신을 행동해라. 이렇게 어색한 번역, 말이 안 되는 번역 말고요. 예의를 갖춰라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behave, BV 발음 연습해 볼게요. Behave yourself. 그렇죠. 한 번 더. Behave yourself. Yourself.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내 아랫집이 아니라 윗집에 살아. Above 써볼게요. 바로 갑니다. She lives above me. 그렇죠.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고 계시죠? One more time. She lives above me. Wonderful. 잘했습니다. 여러분 B와 V 발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Verb. Verb. That word is a verb. That word is a verb. Behave. Behave. Behave yourself. Behave yourself. Above. Above. She lives above me. She lives above me.
0: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발음 오늘 다시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포인트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B와 V 모두 목 진동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A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Gold. G-O-L-D. Gold. Gold. Coin. C-O-I-N. Coin. Coin. Rich. R-I-C-H. Rich. Rich.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money. Money는 돈이란 뜻이죠. How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돈에 관련된 단어들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gold. 금이란 뜻이에요. I want to touch it.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요. 아주 빛나요. Gold. 그 다음은 coin, 동전이랑 뜻이에요. Look, this is a 501 coin, 500원인데요. 500원으로 요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마트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 rich, 부유한 또는 돈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rich man, rich person이라고 하죠. rich.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금, gold. 친구들, go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보세요. gold. Good job. 동전, coin. O-I는 O-I 소리가 나요. coin. Excellent. 부유한, 돈 많은, rich. 앞에 R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뒤에 ch 발음이 나요. rich.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old, gold, coin, coin, rich, rich.
0: Now this is our first sentence. The swimmer won the gold medal. 수영 선수는 금메달을 땄다.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수영 선수는 swimmer예요. 그리고 금메달은 우린 영어로 gold medal이라고 해요. 나도 따고 싶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swimmer won the gold medal. Very good. Next. I need coins to buy the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동전이 필요해. Really? I have an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Why don't you do some favors to your parents? 부모님이랑 심부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need coins to buy the ice cream. 잘했어요. 그 다음. The rich man bought a new car. 부유한 남성은 새 차를 샀다. 와우! 아주 많은 돈을 모았나 보네요. 그쵸? 자, 뭐뭐를 샀다. bought이에요. I like this word. bought.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rich man bought a new car.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Poor. P-O-O-R. Poor. Poor. Count. C-O-U-N-T. Count. Count. Borrow. B-O-R-R-O-W. Borrow, borrow.
0: Our next word is poor. 가난한 또는 불쌍한. 친구들, 돈이 많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Poor. 그 다음은 count. 세다 또는 계산하다예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죠. count. Next, borrow.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if you borrow something, you have to give it back. 뭔가를 borrow 하면 꼭 돌려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borrow.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가난한, 불쌍한, poor. 친구들, O가 두 개지만 U 소리가 안 나고 OR 소리가 나요. poor. correct. 세다, 계산하다, count. OU가 이렇게 나오면 OW 소리가 나요. count. 잘했어요. 빌리다, borrow. One more time, R가 많죠? borrow.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oor.

0: pour. Count, count. Borrow, borrow.
1: Our next sentence is this.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in this city. 이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뭐뭐가 많다는요. A lot of라는 표현을 써요. Poor people in this city. 이 도시에.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in this city. 이제 긴 문장도 너무 잘하는데요. Next, can you count to 100? 100까지 셀 수 있니? 여러분, 영어로 한번 count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보세요. 자, 친구들 이 문장 같이 따라해봐요. Can you count to 100? Great job! Our last sentence. My friend borrowed some money. 내 친구는 돈을 조금 빌렸어. 빌리다. 이거 참 고급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꼭 쓰세요. Borrowed some money. 조금의 돈을 빌렸어. 친구들, 이제 따라해봐요. My friend borrowed some money. 와우, 오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0: Gold, gold. Coin, coin. Rich, rich. Poor, poor. Count, count. Borrow, borrow.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Today we learned about money. 오늘은 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장수와 대한행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Unit 106. CH as sh. Let's go. Phonics CH. Sh, sh, sh. Sh, chef.
1: Sh, chef.
0: Sh, machine.
1: Sh, machine.
0: Sh, mustache.
1: Sh, mustache.
0: Sh, brochure.
1: Sh, brochure.
0: Sh, parachute.
1: Sh, parachute.
0: Sh, pistachio.
1: Sh, pistachio.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지난 시간에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K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다른 소리를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세요. SH SH SH Very good! 친구들, 그럼 SH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요리사 chef예요. 앞에 SH 소리 들렸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 영어로 chef. chef. chef.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SH 소리가 나요. 바로 기계. machine이에요. 여기 sh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계를 쓰면 아주 편해져요. 기계, 영어로 machine. machine. machin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 날까요? 아, 코수염, mustache가 있었네요. 여기 sh 소리 들렸죠? 코 밑에 나는 수염을 코수염이라고 해요. 코수염, 영어로 mustache. mustache. mustache. 아주 잘하는데요? sh 소리 나는 또 하나의 단어를 배워볼게요. 바로 책자, brochure예요. 여기 가운데 sh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주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를 받아요. 책자는 영어로 brochure. brochure. brochur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s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낙하산 parachute예요. sh 소리 들리나요? 사람이 하늘에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면 아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낙하산, 영어로 parachute. parachute. parachute. perfect.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피스타치오, pistachio예요. 맛있는 견과류고요. 우리가 껍질을 까서 먹는 아주 고소한 피스타치오. 영어로 pistachio. pistachio. pistachio. Great job! 와우! 이렇게 sh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K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3: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Sh 소리가 나요. Now let's say it 3 times.
2: Sh, sh, sh.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와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리사, 영어로 뭐였죠?
1: Chef. Chef. Chef.
3: Good job.
2: Sh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가 있었죠. 어, 로건, 지금 써니는 뭐 같죠?
1: 로봇.
2: 네, 로봇 같은데요. 기계 같잖아요. 우리 로건이도 기계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아주 잘하는데요. 자, 그럼 기계 영어로 뭐였죠?
1: Machine.
2: Yes, machine. 여기 sh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크게 발음해 주세요.
1: Machine. Machine. Machine.
3: Excellent.
2: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 났죠? 아, 코 밑에 나는 수염을 뭐라고 해요?
1: Mustache.
3: Yes, mustache.
2: 여기 sh 소리가 나요. 어, 근데 이 사람은 mustache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려봐요.
3: Let's use black.
2: 검정색을 쓸게요.
1: Oh, you're so good at it.
3: I'm so good. Thank you. Wow, everyone, look at this. This is a mustache.
2: 이게 바로 코수염이에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mustache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Mustache. Mustache. Mustache.
3: Very good.
2: 이 다음 단어도 sh 소리가 나요. 우리가 여행 가면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를 봤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배웠죠?
1: Brochure.
2: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sh 소리 나는 brochure.
3: Now let's say it 3 times.
1: Sh, sh, brochure. Sh, sh, brochure. Sh, sh, brochure.
3: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2: Okay, Logan, this is a quiz. 우리가 하늘에서 안전하게 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1: Parachute.
2: 네, 낙하산 parachute. 여기도 sh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같이 parachute를 그려봐요. 이렇게 줄을 그려서 예쁘게 해볼까요?
1: Here.
3: Yes. And? Wow, everyone, do you want to see the parachute? 볼까요?
2: Oh, it's a big parachute. 아주 커요. 그럼 낙하산 parachute. Let's say it again.
1: Shh, shh. Parachute. Shh, shh. Parachute. Shh, shh. Parachute.
3: Perfect.
2: Sh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견과류고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는 건데. What is it?
1: Shh, shh. Pistachio. Shh, shh. Pistachio. Pistachio.
3: Great job! We did it! Wow!
2: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C-H Sh, sh, sh Sh, chef
1: Sh, chef
0: Sh, machine Sh, mustache.
1: Sh, mustache.
0: Sh, brochure.
1: Sh, brochure.
0: Sh, parachute.
1: Sh, parachute.
0: Sh, pistachio.
1: Sh, pistachio.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Hi everyone! Today, I want to play with colored sand. And we can make a train, a car, an airplane, and a ship. Are you ready? This is colored sand. It has pink, pink. I have a train shape frame. This is light purple sand. Light purple sand. Train, train, train. This sand is orange, orange. I have a car-shaped frame. This sand is sky blue, sky blue. These cars are divided in half. Car, car, car. This is light green sand. Light gree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이넌쌤이에요.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0: 자, 오늘은 학교 갈 시간이야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2: Look, mom's angry.
0: 엄마가 화가 나셨어요.
2: Why?
0: 아, 시계를 봐봐요. 지금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친구는 책가방을 싸고 있네요. 아, 학교에 늦을 것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ad,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2: Why?
0: He's going to be late for work. 아빠는 일하러 가는데 늦을 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화나셨구나. 이럴 때 엄마가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 표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 전에 우리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It's time to go to school.
1: Really?
3: You're going to be late.
1: Okay.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갈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여기서 time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Go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It's time to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이에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를 뒤에 붙여줬으니까 학교에 갈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자, 근데 발음할 때 it's time to의 t는 t 발음으로 해줬는데 go to라고 안 했죠. go to라고 했잖아요. 여기 to, 두 번째 to의 t는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는 d나 t 같은 경우는 real처럼 짧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go to school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이렇게 발음 연습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it's time to 다음에 go to school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스포츠를 하든 악기를 하든 연습은 해야 되겠죠? It's time to practice.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t's time to practice. 잘했어요. call이라는 표현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전화하다가 call him이니까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call him. 연습해 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go는 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One more time. It's time to go. 잘했어요. 늦은 시간이네. 이제 자야겠어요. It's time to sleep 라고 하면 되겠죠. sleep가 잠을 자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it's time to sleep. 연습해볼까요? One more time. It's time to sleep. 잘했어요. sleep는 발음할 때 이를 좀 길게 끌어줘야 되겠네요. 자,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했을 때 really? 정말로요? 라는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는 너 늦을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be late가 늦다 라는 표현이에요. You're going to be late 라고 했으니까 너 늦을 거야 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you're going to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그 상태가 될 거야.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조금 후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동하면 너 지치고 피곤할 거야. 피곤하다, be tired 이거든요. You're going to be tired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그렇죠. 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okay 라는 표현을 씁니다. okay가 알았어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be okay가 그래서 괜찮다 라는 의미이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 화가 날 텐데. You're going to be angry. 자, 예를 들자면 이럴 때도 쓸 수 있겠네요.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 하면 엄마 화낼 거예요. You're going to be angry.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그쵸,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너 바빠지겠네, 바쁘겠네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bus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 busy가 바쁘다 라는 표현이고요. busy 자체는 바쁜 이라는 의미이고요. 너 바쁘겠네, 바빠지겠네. You're going to be busy.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Okay. 여기서의 okay는 알겠어요 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이라는 뜻으로도 썼지만 알겠어요 라는 뜻도 있는 okay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0: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It's time to go to school.
2: Really?
1: You're going to be late.
2: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at the picture again. Oh, mom is angry. 그쵸? 엄마가 화가 아직도 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배웠죠?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go to school이지만 발음은 go to schoo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그랬을 때, really? 정말이요? 아직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모른 거죠. 정말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 already?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놀란 것처럼 해볼까요? 정말로요? Really? 잘했어요. 그러면 눈을 조금 더 키워서 already? 네, 선생님 눈이 똑같나요? 네, 어찌됐건 already? 라고 하면 벌써요? 라는 의미가 돼요. So really? Already? 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할 때 정말로 벌써? 요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엄마가 너 늦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요 표현 기억나죠? 너 늦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Be late가 늦다 라는 의미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One more time. You're going to be late. 그쵸?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ime to go to work. 자, school 대신에 work를 넣었는데 work가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지, 회사에 가야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work. It's time to go to work. 잘했어요. 근데 아빠는 I know 라고 대답을 하네요. I know는 나 알아, 알아요 이런 말이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know. I know. 네,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본인도 빨리 가야 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엄마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You're going to be late. 당신 늦을 거야. 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네, 이럴 때도 대답 I know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전쟁처럼 좀 늦어요. 그럴 때는 again이라는 단어를 you're going to be late 뒤에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늦을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라는 again을 뒤에 붙여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네, 또라는 걸 좀 더 강조해 줄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Again을 좀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말할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work.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처럼 너는 어떤 상태가 될 거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Ready? Woohoo! It's time to chant.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0: to call him.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sleep. It's time to sleep.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누군가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그 표현 뭐였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Jin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잘 보내고 있었어? 저 쌤은 조금 월요일이라 힘들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봐서 기운이 막 솟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또 행복하게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Monday. Where is my bag? I can say where my item is using i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일단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쌤이랑 이야기해보자. 일단 엄마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I see a mom and a girl, daughter. 딸이는 딸을 영어로 daughter라고 하지요. I see a mom and a daughter. 근데 방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쵸? The room is very messy. 자, 지저분한, 바로 messy, M-E-S-S-Y, messy라고 하는데요. The room is very messy, right? 지금 되게 방이 정돈되지가 않았어. 쌤한테는 좀 익숙한데,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자아이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The girl is sweating. 뭔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지금 빨간

0: 양말을 한 짝만 신고 있습니다. The girl is wearing only one red sock, right? 그리고 한쪽은 지금 맨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른 한 짝을 찾고 있나?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는 엄마께서는 저 hamper, 빨래바구니를 손으로 가리키고 계시네요. The mom is pointing at the hamper. 무슨 내용일지 살짝 짐작이 가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쌤이랑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카툰톡에서 볼게요. 오늘은 네 이거 어디 갔지? 라는 걸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ere is my bag?
2: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1: Oh, right. It's in my lock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ere is m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자, 위에 여자아이가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my는 나의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where is my? 하게 되면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는 뜻인데요.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같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시계 어디 갔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where is my? 쌤이랑 연습해 볼게요. Where is my?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잘했습니다. 내 몸은 어디 있지?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Where is my bag?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bag 하면은 가방이죠. 그래서 where is my bag? 하게 되면은 내 가방 어디 있지? 라는 뜻입니다. Where's my bag? 해볼까요? 시작! Where's my bag? Where is my bag? 좋아요. 그냥 where is my bag? 안 되는 거 알지? 따라라라. Where is my bag? 나라라라. 시작. Where is my bag?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짠. Where is my pencil? One more time. Where is my pencil? Pencil는 우리 친구도 알 거야. 뭐였지? 쌤이랑 저번에 배웠는데 연필이죠. 그래서 내 연필이 어딨지? 라는 문장이에요. Where is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좋아요. 또 볼까? 짜잔! Where is my cup? Where is my cup? 자, cup 하게 되면 우리가 물 마시는 컵, 그 컵이죠. 그래서 내 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Where is my cup?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cup? 잘했습니다. 자, 물건 잃어버렸을 때 쓰면 아주 좋은 표현이겠죠? Where is m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쌤이랑 이번 주 내내 부를 노래를 하나 소개해줄게.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손을 잘 봐봐.

line in between, in between 잘 봤나요? 쌤이랑 일주일 내내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보자. in은 사과가 지금 박스 안에 있죠? 뭐뭐 안에라는 뜻의 in입니다. 그리고 옆에 on이 있네요. on. on은 박스 위에 지금 사과가 보이죠? 그래서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위에 on. 그 다음 under는 지금 사과가 어디 있지? 박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인 under가 있죠. 자, 그리고 저기는 in front of가 나왔어요.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in front of. 자, 그 다음에는 behind 나왔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 음정에. behind 많이 꺾어줘야 돼요. 자, 뭐뭐 뒤에 라는 뜻입니다. behind. alright. 자, between은요, 뭐뭐 사이에요. in between. 그냥 between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V 안에 in between, in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in and under, in front.

sign in between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in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in은 무슨 뜻이라고?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0: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쓸수 있는 겁니다. One more time. Why don't you?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y don't you? 자, 이거 you 할 때, 선생님 봐봐. you라 그러잖아요. you 안 해요. 자,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좋습니다. 자, 볼게요.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하게 되면은 너 locker 사물함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좋아요. 자, 또 보자면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이건 무슨 뜻일까? in이 나왔네? 너 가방 안에 한번 보는 거 어때? 란 뜻입니다. 자, why don't you? 까지 꼭 기억하기. 뭐뭐 해보는 게 어때? 란 뜻이에요. 짜잔! 그 다음에 오늘의 꼭 기억해야 하는 표현 in이 나왔습니다. in은 뭐였지? 뭐뭐 안에 란 뜻이죠. 안. 자, it's in my locker. It's in my locker. 하게 되면은, 자, locker가 사물함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사물함 in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It's in my locker. 좋아요. 자, 그다음에 the pencil cas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그 연필은 내그 필통 안에 있다란 뜻입니다. One more time. 그 연필은 내 필통 안에 있어요.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또 in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y eraser is in the box. 자, 내 지우개는 box 안에 있습니다란 뜻이에요. In. 뭐뭐 안에 꼭 기억해야 돼요. 짜잔!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볼게요. Where's my bag? 내 가방 어딨지?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너 사물함 한번 보는 거 어때? Oh, right. 맞다. It's in my locker. 내 사물함 안에 있네. 라 그러네요.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톡. 오늘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일단, it's a picture of a mom and her daughter, right? 엄마와 딸의 모습인데, the room is very messy.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여자아이가 이러네요. 엄마, 내 빨간색 양말 어딨어요? 라 그러네요. 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야. Mom, where is my red sock? Where is my red sock? 우리 where is my 배웠죠?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 나도 모르지. 빨래바구니 한번 확인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십니다. I don't know. Why don't you check the hamper? One more time. I don't know. Why don't you check the hamper? 자, why don't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였죠. hamper는 빨래 바구니입니다. 빨래 넣는 바구니. hamper.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it's in the hamper. 라고 하네요. One more time. Oh, it's in the hamper. 자, 어디에 있어요? 저 그림 안에 보니까는 제 빨간 양말이 저기 빨래바구니 안에 있네요. It's inside the hamper, right? 그래서, Oh, it's in the hamper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쩐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얘기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ere my item is using in. 자, 나는 내 물건이 in, 뭐뭐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될건그 노래야. In an under, in an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이거 꼭할 거니까 한번 집에서 또 연습을 해보세요. Where is my? 내 뭐뭐가 어디 있지? 라는 표현을 배웠던 것도 잊지 말고 꼭 사용해보고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time for you to go to bed? I should go home then. Give me the ball.

0: So what's going on?
1: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wake?

Don't stomp over ther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니콜 선생님, 우리 반이 학교 대표로 음악대회에 참가한대요. 각자 악기를 하나씩 맡는데 서로들 하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악기 연주를 다들 이렇게 잘했었나?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 1반 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이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들 악기 연주를 그렇게 잘하나? 우리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면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또 할 줄 아는 것 묻고 답하는 표현 우리 오늘 배워볼게요. 피아노, play, she can, the can she play the piano? Can she play the piano? 자, 친구들, 오늘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남자면 he, 여자면 she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she can 하고 동작이 나올 거잖아요. 물어보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she와 can의 순서를 쇽 바꿔주면 물어보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볼 거니까 can 하고 시작하고요. 문장의 주인공은 그 여자, 그녀는 she. 그 다음에 동작 나와야죠.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운동하다, 경기하다, 게임할 때처럼 play 쓸수 있어요. Can she play? 그리고 the 나왔네요. 우리 항상 악기를 연주하다고 할 때는 그 악기 딱 하나가 아니고요. 그 종류의 악기죠. 나 피아노 칠줄 알아요 하면 피아노라는 종류의 악기잖아요. 그래서 the 붙이고 악기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해요. Play the piano라고 하면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 the violin이라고 하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이렇게 더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요. 다시 can 할줄 아니? She 그녀는 play 연주하다. The piano 피아노를 그녀는 피아노 칠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Can she play the piano?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줄 아는 것 물어보기 도와줄 단어들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piano, guitar, violin, drum. 자, 오늘의 단어는요, 악기 이름들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piano예요, piano. 우리는 피아노라고 하는데, 영어로 발음할 때는 piano.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먼저 p 소리 나고요. 그 다음에 e, a, no. 이렇게 piano, piano 말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떤 악기? guitar이네요. guitar. 이것도 친구들이 딱 듣자마자 아, 기타구나 알수 있죠. 이렇게 줄이 있는 악기 기타예요. 기타이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guitar이라고 이 tar 부분에 강조를 해줘야 돼요. guitar, guitar. 써볼게요. g 소리 나요. g 에다가 유는 소리 나지 않고요. 이 소리 나고요. t 소리 그리고 ar은 짝꿍인 거 알고 있죠? r 강조는 여기다가 줘서 guitar. 한번 더. guitar. 한번 더. guitar. 요렇게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어떤 악기? 요렇게 연주하는 violin이에요. violin. violin도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그쵸? v 소리. 그리고 i, a, o, vial. 강조 여기. lin. 요렇게 소리 나네요. 바이올린이지만 영어로는 violin. violin에 강조 줘서 발음해 보세요. 마지막 단어 써볼게요. 마지막은 drum이네요. drum 악기 알죠, 친구들? 요렇게 큰 북, 작은 북 이런 것들 drum이고요. 친구들이 콘서트 같은 데서 보는 드럼이 여러 개 달려 있는 드럼 세트 있죠. 그런 거는 드럼이 여러 개면 drums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drum은 드럼 하나일 때 d er이에요. 근데 붙여서 발음하면 dr, dr 요렇게 소리 나요. 다 붙여서 drum, 드럼, drum.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은 그녀는 뭐뭐 할줄 아니? 그는 뭐뭐 할줄 아니? 요렇게 물어보는 말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그녀는 피아노 연주할 줄 아니? 피아노를 칠줄 아니? 어떻게?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 can 그녀는 she 동작 play 그리고 피아노 piano인데 앞에 뭐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the play the piano 다 붙여볼게요. Can she play the piano? 한번 더. Can she play the piano?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피아노 말고 무슨 악기 있을까? 기타. 그녀는 기타 칠줄 아니? 어떻게 말해요? 똑같죠? Can she play the guitar?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다시 한 번. Can she play the guitar? 한 번 더. Can she play the guitar? 오케이. 이번에는 문장의 주인공을 남자로 바꿔볼게요.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니?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니? Can, 이번에는 he play the violi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한 번 더. Can he play the violin? 한 번 더. Can he play the violin?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드럼. 큰북 작은북 이런 드럼. 드럼을 연주할 줄 아니? Can he play the drum? 맞아요. Can he play the drum? Can he play the drum? Good.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응, 할 줄 알아 라고 대답하려면 Yes, she can. 남자면 Yes, he can. 또 몰라요. 걔는 연주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려면 No, she can't. 남자면 No, he can't.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후, 이제 연습은 다 했고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Can she play the piano? Can she play the piano? Can she play the guitar? Can she play the guitar? Can he play the violin? Can he play the violin? Can he play the drum? Can he play the drum? Yes, she can. Yes, he can. No, she can't. No, he can't. Yay! Can she? Can he?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들 우리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각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말해보세요. 아니, 북을 서로 치겠다고 손을 드는 거야? 쟤는 원래 북을 칠 줄 알았나? Can he the Can he play the drum? 와, 피아노다! 한번 쳐볼까? 어머! 쟤가 원래 피아노 칠 줄 알았나? Can she Can she play the piano? 드르릉. 아니, 우리 딸이 원래 기타를 칠 줄 알았어요? Can she play the guitar? Okie dokie. 그럼 오늘도 확인하는 미션 함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Can she play the guitar? Can she play the guitar?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the죠. 주어진 글자를 가지고 the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th는 th 소리가 나요. Can she play the guitar? Good job!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an he play the violin? Can he play the violin? 자, 문장 만들었나요?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할 줄 아니 can 그는 he 연주하다 play 악기 이름 앞에는 the 그리고 바이올린 violin 붙여서 Can he play the violin? 그는 바이올린 켤 줄 아니? Good.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세요.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 여자가 있네요. 자, 이 여자를 보면서 뒤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A. Can she play the drum? B.
Can she play the guitar?

0: C. Can she play the piano?
1: 어렵지 않죠. 그림 속에 보이는 악기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Can she play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칠 줄 아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정답은 C.
0: Well done! We did it!
1: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누군가, he 또는 she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는 뭐뭐 할 줄 아니, 그녀는 뭐뭐 할 줄 아니 하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는 Can she 또는 Can he? 그 사람이 여자라면 대답은 Yes, she can 또는 No, she can't. 그 사람이 남자라면 대답은 Yes, he can 또는 No, he can't.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티셔츠는 티셔츠인 거죠. I like your t-shirt. 와, 나너 티셔츠 좋아해. 즉, 너의 티셔츠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t-shirt. 칭찬해준 거예요. And the reply. Thank you so much. Thank you는 잘 알죠. 고마워. So much. 정말. 정말 고마워. 이 뜻이에요. I like your t-shirt. Thank you so much.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티셔츠가 아니라 다른 거가 마음에 든다고 해볼게요. I like your t-shirt. Let's see what else we like. 눈에 여기 박스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친구 눈이 정말 예쁘거나 멋지거나 뭐 어쨌든 마음에 든다고 해볼게요. 나 너의 눈이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눈 eyes. I like your eyes. I like your e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ike your eyes. Thank you so much.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칭찬해 볼게요. 이번에 코가 마음에 든다고 칭찬해 볼게요. I like your nose. I like your nose. I like your no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ike your nose. Thank you so much. And finally, 뭐 친구 손이 예쁘거나 멋지거나 크거나 아니면 어쨌든 마음에 들어서 난 너의 손이 마음에 들어. 너의 손이 좋아. I like your hands. I like your hands. I like your hands. Thank you so much. I like your hands. Thank you so much.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alternatives. I like your t-shirt. 대신에 you can say this. I love your t-shirt. 나너 티셔츠 좋아해. Like, love는 사랑하는 거니까 너 티셔츠 사랑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멋진 티셔츠네.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뜻이 돼요. I like your t-shirt.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I love your t-shirt. I love your t-shirt. Thank you so much. 이거 대신에 you can say thank you very much. So very 둘다 엄청 많이 대단히 이런 뜻이기 때문에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let's move on to today's song.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짜잔!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와,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뭐, 친척 중 누군가? 또는 친구들 중 누군가가 뭔가를 굉장히 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듣는데 막 자랑스럽고 얘가 나랑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1: 있잖아요. 그 애한테 제가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미션 문장
0: 맞아요. 비슷해요. 뿅!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도 같고, 그쵸? 근데 여러분, 영어로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가장 먼저 단어부터 만나 봅니다.
1: 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어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첫 번째 단어,
1: not it.
0: Okay, 어떤 표현이군요.
1: Come in first 라고 하는데요.
0: 와, 친구들 사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달리기, 뭐 육상대회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 중에서도 요분 왠지 이분이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1: First, 첫 번째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은 1등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기회에 같이 알아가세요. Come in first.
0: Come in first.
1: Come in first.
0: Come in first.
1: Very good. And next. Race. Race가 있죠.
0: 바로 지금 사실 앞에 보던 거랑 비슷해요. 그쵸? 이렇게 달리기, 어떤 경주, 그쵸? 경기, 경주를 뜻합니다.
1: race.
0: 누가 더 빨리 가나? 슈, 슈, 슈. 하는 그러한 경주잖아요?
1: Okay. race.

0: race. Race. Very good. And next. 아, 그림 너무 잘 그렸어. 이거 선 그냥 몇 개로 뚝뚝뚝 나타낸 거긴 한데 너무나 이 단어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때 보여요? 뭐 사람인 것 같죠?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어때 보여?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랑스러운 이라는 단어예요. Proud. Proud. Proud. Very good. And next. Miss. 어떡해. 자, 이분 보세요. 두 손을 모으고 어딘가를 이렇게 향해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워하다. 물론 여러분이 문장에 따라서 뭔가를 놓치다. 그렇죠? 아유, 놓쳤네. 그럴 때도 miss 쓰긴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Miss. Miss. Miss.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존 came in first in the race. Can you believe it?
1: Wow, that's amazing.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2: I sure will.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와, 두 사람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바로 존이라고 하는 어떤 제3자의 이야기를 둘이서 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 John came in first in the race 라고 하죠.
0: 자, 잠깐만. Come, 이거 원형으로 발음할게요. 일단은
3: come in first.
0: 아까 무슨 표현이었죠? 맞아요. 1등하다. 그쵸? 자, John이 1등을 했어. 근데 어디에서?
3: In the race.
0: 경주에서 John이 1등을 했어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혹시 달리기에서 1등 해본 적 있어요? 와, 샤이니쌤은 어떨 것 같아요? 달리기 못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만한 나이 때는 달리기를 진짜 잘해서 1등도 많이 했답니다. 네, 이게 지금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봤어요. 자, 정말 경주에서 1등을 했대.
1: Can you believe it?
0: Okay, believe. 나온 적 있었죠? 바로 믿다 라는 단어입니다. 야, 너 그걸 믿을 수 있겠니? 야, 그게 믿겨져? 존이 1등을 했대. 평소에는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 애였나 봐요. 자, 우리 영어로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3: John came in first in the race. Can you believe it?
2: John came in first in the race. Can you believe it?
4: John came in first in the race. Can you believe it? 네,
0: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도 와! 이렇게 놀라죠.
1: That's amazing.
0: 야, 진짜 amazing하다. 이 단어도 많이 쓰죠, 그렇죠? 정말 놀라워! 라고 하면서 자,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1: Please tell him.
0: 자, 여러분, tell. 말하다잖아요. 그에게 말해줘. 근데 뭐라고 말해줘?
1: I'm proud of him.
0: 내가 그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줘. 아, 그 말이구나. 잠깐만요. 여러분, 이 문장 보면 tell 누구 무엇.
1: Tell 누구 무엇.
0: 이 누구에게 이 무엇이라고 말해줘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1: Tell 누구 무엇.
0: 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주다. 즉 그 말을 전해주다 라는 뜻인 거예요. 어때요? 조금 어렵나요?

0: 뭐지? 할수 있지만 자꾸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That's amazing.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That's amazing. That's amazing.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네. 자, 여러분. Tell 누구 무엇?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구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와, 나왔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되게 옛날에 이런 제목의 팝송이 있었어요. Tell Laura I love her. 뭐 약간 이런 진짜 이렇게 불러요. 자, 볼게요. Tell 누구 무엇? 로라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노래 가사인 거예요. 그렇구나.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되지. 왜 말을 전해달라고 하지, 이거를? 자, anyhow, 따라서 말해볼게요.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love her. Okay, next. Tell him I miss him. 이건 무슨 말일까? Tell 사람 무엇? 그에게 내가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자, 크게 Tell him I miss him. Oh, tell him I miss him. Tell him I miss him. 네, 잘하셨습니다. How about this one? Tell them they did a good job. 이라는 문장인데요. 자, tell 누구 무엇? 즉, 그들에게 그들이 did a good job. 아주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Tell them they did a good job. Tell them they did a good job. Tell them they did a good job. 잘했어요. 자, 이렇게 tell 누구 무엇 요거 했습니다. 그쵸? 자, 그에게 내가 John 아주 자랑스러워한다고 꼭 얘기해줘. 그랬더니 A가 I sure will 이라고 하죠. 그냥 I will.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sure이 들어가서 내가 꼭 그렇게 할게요. 잊지 않고 반드시 그럴게요. 라는 뜻입니다. I sure will. I sure will. I sure will.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쟈니 경기에서 1등을 했어. 믿어줘?
0: Speak. Can you believe it? 와, 정말 놀랍다. 그에게 내가 그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Speak.
1: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꼭 그럴게요.
0: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친구들,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그에게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Please. 터클까 테릴까? 바로 정답은 tell. 그렇지. 잘했습니다.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1: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0: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Good. And next.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에게 전해줘요. Tell him I am him. 자, 3, 2, 1.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리워하다, miss. Yay. Tell him I miss him.

Tell him I miss him. Okay,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단어 연상 퀴즈. 지금 어떤 경주, 뭐 경기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3, 2, 1, 띵! 그쵸? 이러한 경주는 레이스. Very good.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요. Tell 누구 무엇 무슨 뜻? 이 누구에게 이 뭐라고 전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조 배웠습니다. 이때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한다면 앞에 please를 붙일 수가 있죠. Please tell him I miss him. 또는요, please tell him I'm proud of him. 이런 식의 문장들이 쭈쭈쭈쭉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지난 시간에 인칭대명사 중에서도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주격, 목적격을 살펴봤죠? 오늘은 나머지 인칭대명사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I, my, me, mine 이런 거 유치원 때 외워본 기억, 초등학교 때 외워본 기억 있지 않나요? 그거 오늘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자, 그러면 문장 3개부터 만나볼까요? 아이고, 어떤 친구가 지구본이랑 파일을 야무지게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This is mine! 이것은 뭐야? 이런 건데, mine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추해 보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오, 어떤 남자분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듯한 모션을 하죠. Is that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yours라는 단어 어떤 뜻일지 유추해 보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어떤 여자분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빨리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뒤에 차가 멀어요. Her car is faster than m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호라, 첫 번째 단어랑 마지막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이미 1강, 2강, 3강 때부터 꾸준히 접해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순서가 약간 뒤로 밀렸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 인칭대명사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오늘 배울 건데요. 소유격 인칭대명사는요. 대명사 플러스 뭐뭐의 라는 해석이 붙을 겁니다. 나가 아니고 나의, 너의, 당신의, 그들의 이런 식으로 뭐뭐의가 붙는 게 소유격 인칭대명사고요. 주로 명사 앞에 위치해서 씁니다. 이따 예문 볼 거고요. 그리고 소유대명사는요. 뭐뭐의 것까지 이미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가 아니라 나의 것

여기까지 다 담고 있는 아주 편리한 단어라고 볼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많이 책들에서 나오는 엄청난 표가 있는데 잘안 보이죠? 미안해요. 그만큼 이렇게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격이랑 목적격까지 넣어서 우리 원어민들도 열심히 외우고, 그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거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고표입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건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니까 그거부터 볼게요. 나의에 해당하는 건 my.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선생님 펜이거든요? My pen. 나의 펜. 이렇게 쓰는 거고, mine 하면은 나의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고, 1인칭 복수일 때는 our, 우리들의, ours, 우리들의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인칭은 너희는 your, 너희들의 것, yours, 너희 것도 yours입니다. 그래서 2인칭 단수나 복수는 같아요, 형태가. 그리고 his, 그의 것. 요건 두 개가 형태가 같죠? 그리고 her, 그녀의, hers, 그녀의 것. 여긴 s가 한번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it's, 그것의,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it, 요건 없어요. 소유대명사가 is는 없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their, 그들의, 라는 뜻이고, theirs, 그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쭉쭉 읽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죠. 자, 와닿기 위해서 우리 예문을 볼까요?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여기 봐봐요. mine는 무슨 뜻?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This is my 하면은 상대방이 뚫어져라 쳐다볼 겁니다. My 다음에 뭐라고 할것 같아? This is my pen. This is my home. This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my는 뒤에 명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this is my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this is my pen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mine이라는 게 나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소유 대명사. 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것이야. 요런 뜻. 자, 요거 의문문인데요. 해석하면은 저것은 너의 것이니? 요렇게 됩니다. 자, 아까랑 같은 원리입니다. Is that your? 하고 끝내면 또 상대방이 널 뚫어져라 쳐다볼 겁니다. 뭘 얘기할까? 자, your 하고 소유격만 나왔으면 뒤에 명사, pen, Is that your pen? Is that your friend? 이런 식으로 뭔가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게 소유격이랑 소유 대명사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면요. 그녀의 차는 더 빠르다, 나의 것보다. 요렇게 되는데요. Her는 여기서 소유격. 3인칭 단수 소유격이고, Hers car 요렇게 가끔 시험에 나오곤 하는데 안 됩니다. 왜안 되겠어요? 자, 소유격 뒤에 명사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소유 대명사 hers는 대명사잖아. 이미 명사인데 뒤에 명사를 또왜 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hers car은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mine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나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쯤에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어는 왜 이렇게 격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은느니가, 을을, 의,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우리 문장의 형식 탄생했을 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죠.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명사 플러스 조사인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겁니다. 나 플러스 는 해서 I 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나 플러스 를 해서 me 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단어를 또 만들었을까 할수 있지만 이 언어는 그런 언어니까 받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부 다 배운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요? I, my, me, mine 이런 노래. You, your, you.

0: penises, she, her, hers. 산, 토끼, 토끼야. 여기 붙여서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집에서 흥얼흥얼 따라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I, my, me, mine, we, our, us, ours. 요거를 집중해서 외워주세요. 그럼 우리 듣기로 넘어갈까요?
1: This is mine. This is mine. Is that yours? Is that yours? Her car is faster than mine. Her car is faster than mine.
0: 자, 소유대명사랑 소유격을 들어야겠지요? Mine. 자, 요거 마인 하고 인이 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Mine. 사실상 이름절이에요. Mine. Mine. This is mine. 이것은 내 것이야. 두 번 듣겠습니다.
1: This is mine. This is mine.
0: 여기는 yours? S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유격이냐 대명사냐가 달라지니까 잘 들어야겠죠? Yours? Is that yours? 저것이 너의 것이니? 두 번 듣겠습니다.
1: Is that yours? Is that yours?
0: Her car. 여기가 조금 발음이 her, 헐 아니고 her, 혀가 안으로 굴리는 소리가 납니다. Her car, mine. Her car is faster than mine. 그녀의 차는 나의 것보다 빠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r car is faster than mine. Her car is faster than min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This is mine. This is mine. Is that yours? Is that yours? Her car is faster than mine. Her car is faster than min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한글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그들의 것이야. "저것은 그의 것이니?" "그의 차는 너의 것보다 빠르다." "배웠던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 열심히 복습하라고 선생님이 단어를 바꿔놨는데요. 그들의 것에 해당하는 건 theirs. theirs. 따라할게요. theirs. th 조심. theirs. their 하고 끝내지 않고 s 발음까지 챙겨주세요. 이것은 그들의 것이야. this is theirs. 좀 더 빠르게. This is theirs. 좋아요. 한글 해석이 좀 어색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거 쟤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 다음. 자, 저것은 그의 것이니에 해당하는 거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his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가 형태가 같거든요. 하지만 맞는 문장입니다. 이런 거 문법에서 시험에 낚이지 말고요. His he 할 때 he's 이렇게 입을 찢지 않아요. 따라할게요. his 담백하게 his. Is that he? Is that his? 한 번 더. Is that his? 아주 좋습니다. 자, 그의 것, 그녀의 것은 뭐였죠? hers. 그렇죠. 둘 다 s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그의 차는 너의 것보다 빠르다인데요. 아까 전에 소유 대명사도 his였지만

소유 격도 히스입니다. His car. 따라할게요. His car. His car. 맨 뒤에 너의 것, yours. 따라하세요. Yours. 자, 그의 차는 너의 것보다 빠르다. His car is faster than yours. 약간 유오 요거 발음 잘해주세요. His car is faster than your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오늘은요, 나랑 내 여동생 이야기가 담긴 질문인데요. 자, 소유격과 축격과 목적격과 소유대명사 중에 고르는 시간입니다. 나의 방은 내 여동생의 방보다 크다. 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뭘까요? 주어요. 주어 자리니까. 아, 근데 주어 자리니까 하고 낚이면 안 되겠죠? 나의 방. 요렇게. 그래서 나의 방 자체가 주어고 나의에 해당하는 my를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앞에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여동생의라는 뜻이 안 들어갔잖아. 그죠? 자, 뭔가 우리가 대명사 말고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 apostrophe하고 s 붙인다는 거 배운 적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의 침대는 나의 것보다 크다. 뭐 though 하면은 뭐 그렇더라도 뭐 그치만 뭐 약간 요런 느낌. 첫 번째 거부터? 아, 그렇죠. 그녀의 침대니까 소유격 넣어야 되고요. 나의 것? 나의 것? mine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자, 이번엔 영작입니다. 내 카펫은 그녀의 것보다 부드럽다. softer 요거 넣어볼게요. My carpet is softer than hers. 포인트는 my carpet이랑 hers를 맞추는 거였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의 커튼은 내 것보다 예쁘다. 정답은 나의 것이니까 mine이 들어가야겠죠. 문맥상으로 이미 her curtain인데 hers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reading writing 지문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y room is bigger than my little sister's. Her bed is bigger than mine, though. My carpet is softer than hers. Her curtains are prettier than mine.
0: 자, 여러분, 오늘 원포인트 정리는요, 요 표 하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I, my, me, mine, whatever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한 번씩만 따라해보고 마칩시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따라하세요. She, her, her, hers. It, it's, it. We, our, us, ours. 마지막. They, their, them, their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아직 외우는 게 서툰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 노래 알려줬죠? I, my, me, mine 요거 붙여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대명사 배운 거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명사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오늘 수업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 단어였고요. I wonder, 그리고 Does she live in Seoul? 이라고 하는 두 문장을 합칠 때, 우리 의문문이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whether 또는 if를 넣어주면 됐었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I wonder whether 또는 if she lives in Seoul. 난 그녀가 서울에 사는지가 궁금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스크립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항상 피곤해. 그랬더니 밤에 일찍 자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자, 우리 빈도부사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걸지 여러분, 대화문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 I am always tired in the morning.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at night.
0: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정도 대화문 너무 쉽게 귀에 잘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빈도부사의 정체는 여기에 있는 always 였습니다. I am always tired in the morning. 무슨 뜻이니? 아, 난 아침에 항상 피곤해. 라는 뜻인데요. 이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빈도부사의 하나입니다. 자, 일단 다 대답을 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at night. 밤에 좀 일찍 자야지.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빈도부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먼저, 빈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빈도수라는 말 들어봤나요? 빈도수 하면 뭔가 횟수와 관련된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always라고 하는 건 그러면 빈도수가 항상인 거지. 늘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때 일종의 빈도부사가 될 거고요. 빈도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오늘 노란색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주로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를 합니다. 문장의 첫머리나 끝에 쓰이기도 해. 그치만 이거는 핵심은 아니겠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중간에 들어갈 때는 다른 부사와 달리 빈도부사는 위치를 꼭 지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빈도부사의 위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다시? 비동사,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종류 간단하게 볼 텐데요. 먼저 여기를 뭐 100%, 여기를 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횟수로 따질 때맨 위에는 이제 빈도수가 꽉찬 거라면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횟수가 줄어들

되는 거겠죠. 이렇게 6가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내에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Always, 언제나, 항상, 그쵸? 그 다음에 usually, 그러면 보통, 대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ften 그러면 종종 자주. 요게 이제 usually보다는 조금은 빈도수가 낮은 느낌. Sometimes 가끔, rarely. 얘가 이제 해석 자체가 부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거의 뭐뭐 않는 이런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에 never 그러면 이제 빈도수가 0인 거지. 절대 안 하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뭐 일주일로 우리가 꽉찬 횟수라고 치면 일주일에 얘는 7번. 그럼 얘는 뭐한 대여섯 번 되나요? 자주 하는 거, 뭐 세네 번도 자주죠. 일주일에 세네 번. 가끔 하는 거는 뭐한 두세 번 정도가 된다면, 거의 안 하는 거는 뭐 한두 번, 네 번은 빵. 뭐 이런 느낌이야. 아시겠죠? 아, 이런 게 빈도 부사구나. 이미 다 봤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빈도 부사 예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 영어 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빈도부사가 들어간 걸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좀 전에 봤었던 내용,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명언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죠. 자, 첫 번째 좀 길어요. 볼까요? Those who are afraid of bad luck will never know good luck. 해석을 해볼 텐데, 이 문장 맨 앞에 those who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은근히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보는데, 얘는 이제 관계 대명사잖아. 뭐 이렇게 꾸미는 느낌이죠. 보통 those who 이렇게 쓰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묶어야 되니? 여기까지 이렇게 묶여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 되고,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 will never know. Good luck.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죠. Be afraid of. 그 뭐뭐를 두려워하다이죠. 그러면 bad luck, 불운이니까 뭔가 불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뜻이구나. Will never know.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뭘? 행운을. 그러니까 행운을 절대 맛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쟁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움도 겪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never, 얘가 이제 빈도부사이죠. 횟수가 빵인 거였는데 위치 잘 보면 will이라고는 조동사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know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앞에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만 더 볼게요. Chance is always powerful. Let your hook be always cast in the pool where you least expect it, there will be a fish.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여기 chance라고 하는 거는 기회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우연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기회보다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이 전반적인 문맥에서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언제나 늘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거 구조 한번 공부한 적 있는데, 뭐뭐가 뭐뭐하게 두어라,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좀 정리해보면, 훅 하면, 여기에 지금 낚싯대, 드리워져 있는 거 있지. 낚싯대라고 보시고, 캐스트가 낚싯대를 던지잖아. 얘가 이제 던지다란 뜻이야. 근데 낚싯대 입장에서는 던져져 있어야겠지. 그래서 지금 DPP의 수동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우연이란 언제나 강력하다. 낚싯대를 늘 들이우고 있어라. 늘 낚싯대를 던져두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어디에다 던져둬야 되냐? In the pool. 웅덩이 또는 어떤 물속에 넣어둬야 되는데 where? 우리 이거 배웠잖아.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입니다. 거기에서 너가 낚싯대를 들이운 그 물속에서 you least expected 너가 우리 least 붙으면 최상급 표현으로 가장 적은이란 뜻이 있었거든. 그럼 여기에서 너가 예상을 거의 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복잡한데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기를 하자면, 자, 우연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강력해서 낚싯바늘을 늘 던져두면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항상 하는데 가만 보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다라는 해석으로 늘 나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켜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좋은 명언이 되겠습니다. Always의 위치를 잘 보면 비동사 뒤에 있고요. 여기서도 비동사 뒤에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빈도부사는 위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 내용은 앞에서 봤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우리 종류가 다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되게, often, 종종, 자주, 그 다음 sometimes, 가끔. 이때 주의해야 될 거, S 꼭 붙여줘, 얘들아. 요거 스펠링 주의해 주시고, rarely, 그럼 거의 뭐뭐하지 않는, 드문, 이런 뜻이었고요. 마지막 never은 빵이었습니다. 횟수가 0인 거였죠? 자, 우리 그러면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위치 잘 보시면서 빈도부사 해석 한번 해보죠. I often walk my dog. 자, walk는 우리 동사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산책시키다라는 뜻이었었지. 나는 종종 나의 강아지를 산책시켜. 근데 위치 잘 보니까 일반 동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People are never here for me when I need them. 자,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위해 여기에 있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언제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절대 여기에 있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슬픈 문장인데, 자, 이때 never이 또 빈도부사였어요. 위치 보니까 비동사라서 뒤에 있죠. People never are이 아니라 people are never he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하나 더 볼게요. You should always keep your hands clean. 무슨 뜻이니? 너는 항상 keep 유지해야 돼. 자, 목적어. 너의 손을 어떤 상태로? clean. 깨끗한 상태로.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도부사는 always인데요. 위치 잘 보니까 이제 조동사 뒤에 있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진짜 쉽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좀 많이 따라 읽으면서 문장을 외워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따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빈도부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해석 보고 어떤 빈도부사가 들어갈지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식전 음식으로 샐러드를 먹어. 자, 그럼 여기에서 빈도부사는 아마도 보통, 대개, 이게 되겠죠. 어떤 거 있었지? You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We usually eat a salad as an appetizer. 그래서 appetizer가 식전 음식, 우리 식욕을 돋구기 위한 음식이 되고요. 자, 얘는 빈칸이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 일반 동사 보이죠? 여기 앞에 위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We usually eat the salad as an appetizer. 시작. 한번 더. We usually eat a salad as an appetizer. 시작.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골라보죠. 그는 가끔 회의에 늦어 라는 문장인데, 하나는 sometimes is, 또 다른 하나는 is sometimes가 되겠습니다. 답은 벌써 나왔죠?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뒤에 있었어. 그치? He is sometimes late for meetings. 자, 어디 어디에 늦다는 영어로 be late, 그리고 뒤에 항상 전치사는 for입니다. for 뒤에 늦게 되는 장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He is sometimes late for meetings. 시작. 한번 더. He is sometimes late for meetings. 시작. Very good. 자, 이번에 역시나 빈칸을 한번 채워볼 텐데요. 나는 파리 여행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눈에 띄지? 맞아요. 절대가 눈에 띕니다. 어떤 거 있었죠?
맞아, 맞아. Never라고 하는 빈도보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부분이 좀 비어 있는데, 절대.

그때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있다는 forget인데 이때 never를 붙이면 잊지 않을 거야가 되겠고요. forget은 일반 동사니까 never의 위치는 never forget이 되겠네요. forget never이 아니라. 그쵸? 아, 그리고 시제가 미안해들아. 시제가 않을 거야. 그랬으니까 미래의 시제도 넣어서 조동사 will 넣어주면 조동사에서는 뒤에 위치하고 일반 동사에서는 앞에 위치해 있죠? 자, 읽어볼게요. I'll never forget my trip to Paris. 시작. One more time. I'll never forget my trip to Paris. 시작. Very good. 자, 그 다음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뒤에 보니까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빈칸에 빈도부사랑 동사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never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 뭐 like 넣어볼까? 그리고 이번에는 시제가 현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대로 never like 뭐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I never lik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따라 읽어볼게요. I never lik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시작. 한번 더. I never lik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자, 이번에는 나는 그의 수업 시간에 되게 지루해 라는 문장인데, 일단 되게라고 하는 빈도부사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 있었죠? 보통 되게, usually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다. 뭐, in his class가 그의 수업 시간에 일 거고, 지루하다는 영어로 뭘까? 골라보세요. be boring 있고요. 그 다음에 be bored. 비동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뒤에 형용사를 붙이게 되는데, 아, 둘다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그렇죠. be bored를 써줘야겠죠. boring 하면은 지루하게 만드는 거였고, 그치? bored. 우리 보통 이렇게 PP 형태를 써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감정 분사가 됐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동사는 am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sually의 위치는요,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I am usually bored. in his class. 따라 읽어볼게요. I'm usually bored in his class. 시작. 한번 더. I'm usually bored in his class.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엄마는 오전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으셔. 이고요. In the morning, 오전에. 그럼 빈칸에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아를 넣어주면 되는데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전에 really 봤었죠. 커피를 마시다는 영어로 그냥 drink coffee예요. 커피를 못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coffee 넣어주면 되는데 관사 없이 주어가 맘이니까 s는 붙여줘야겠다. 동사에다가 그치? 수일치 시켜서 자 그리고 drinks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really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오면 되겠네요. Mom really drinks coffee in the morning. 그쵸? 이렇게 읽어보죠. Mom really drinks coffee in the morning. 시작. 한번 더. Mom really drinks coffee in the morning. 시작.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게요. 나는 아침에 항상 피곤해. 이 항상의 위치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시작. I'm always tired in the morning. 우리 아침에 in the morning 이었죠. I'm always tired in the morning. 아, 그럼 밤에 좀 일찍 자야지 라고 할 때는 You should go to bed early 밤에 at night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You should go to bed early at night. 우리 또 다른 충고 표현 많이 배웠으니까, 뭐 여러분, 뭐 you'd better 이렇게 말한 친구도 괜찮고, 뭐 you must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You have to 이것도 괜찮죠? 자, 우리 그러면 퀴즈를 풀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 한번 골라보죠. Liz is often is busy. At the end of the year. Liz는 연말에, 연말이에요, 그치? 연말에 종종
바빠요라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위치 아시죠? 정답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비교적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0: 하이비원,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뭔가 재채기를 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손이 아니고 소매로 막는 거다 알고 있죠. 자, 영어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ughing. coughing은 기침이라는 뜻이고요. 약간 스펠링하고, 그 다음에 발음하고 좀 다르죠. gh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요. 거의 f 발음이 나기 때문에 coughing, coughing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symptom. symptom은 증상이란 뜻이고요. relief, relief는 완화시키다, 무언가 완화하다란 뜻이에요. 자, 완화라는 것은 무언가 줄이고 뭔가 경감시키고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soothe. soothe라고 하면 진정시키다 혹은 달래다란 뜻이고요. 흔히 우리 수딩 크림, 뭐 수딩 마스크팩 이런 거 들어봤나요? 맞아요. 거기에서 원래 soothe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throat. throat는 목이란 뜻이고요. flavor, flavor은 맛 혹은 어떤 풍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본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Coughing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a cold. To relieve it,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to a doctor or taking medicine. However, drinking homemade tea can be an excellent way to warm you up and soothe your throat and cough. This kind of tea is so easy to make that anybody can do it. First, get 2 inches of fresh ginger and slice it thinly. Next, boil the ginger slices in 2 cups of water for at least 10 minutes. Then, turn off the heat and add some honey. Squeeze a lemon and put the juice in the tea. You can add a bit of cinnamon at the end for flavor. I hope you'll enjoy your hot tea and stay healthy.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먼저 coughing으로 시작을 하네요. coughing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a cold. 자, 기침은요. 가장 흔한 symptom, 증상들 중에 하나래요. 어디서? of a cold. 자, 참고로 a cold. 원래 cold가 추운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명사로 쓰였나 봐. 자, 명사로 쓰이는 cold는요. 우리 감기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쓰이죠. 그래서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기침이요. To relieve it. 자, 코마에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a cold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이 coughing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감기의 증상 중에서 하나인 기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봐도 상관이 없죠. To relieve it. 이건 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to a doctor or taking medicine. 자, 너는 뭐할 수밖에 없어?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to a doctor 라고 하면 병원에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or라는 I를 두고 이렇게 두 개의 동명사들이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에서는 you might only think of, 너는 이것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치사 of 뒤에는 목적어 자리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누가? 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렇게 준동사 중에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쓰였구나. 그래서 해석은 동명사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going to a doctor, 의사에게 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병원에 가는 것을 생각할지도 몰라. 혹은 뭐일지도 몰라. of에 걸려있는 두 번째 목적어이기 때문에 think of taking medicine, 약을 먹는 것을 생각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 부분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감기 중에서도요, 뭔가 기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너는 의사한테 가거나 혹은 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자, 근데 뒤에 볼게요. However, 하지만, 자, 이렇게 뭔가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을 하면요. 필자나 혹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뒤 문장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볼게요. 하지만, drinking homemade tea can be an excellent way. 아,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걸 소개하고 싶나 봐. 흔히 감기가 들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만 뭘 마시는 게? 그렇죠. 집에서 만든 차를 마시는 것이 뭐가 될수 있다? An excellent way, 훌륭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 To warm you up and soothe your throat and cough.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to warm 이라는 것, way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가 처음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to soothe라고 해서 똑같이 way를 꾸며주는 두 개의 to 부정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석도요, 뭐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뭐 하는 우수한 방법이다? 그렇지. 너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훌륭한 방법들이고요. 두 번째는 to soothe your throat. 너의 목을 soothe, 진정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your throat and cough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 구 덩어리가 나와 있네요. 자, 참고로 앞에 우리 coughing이라고 해서 기침이라고 봤었죠? 그리고 명사로 그냥 cough만 쓰여도요, 기침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목과 이런 기침을 진정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는 게? 집에서 만든 차를 만드는 것이요. This kind of tea is so easy to make that anybody can do it.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so가 등장을 하면요. 얘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아주 많이, 빈번하게 매우라는 의미가 있지만 혹은 그래서라는 의미가 있지만 so라는 것이 이러한 that과 함께 세트로 쓰이게 되었을 때 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어떠한 세트로 쓰였을 때는요, 해석이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너무나 어찌어찌해서 결과적으로 대절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기를 뭔가 완화시켜주는 집에서 만드는 이러한 차의 종류가 뭐 하대요? So easy. 너무나 쉽대요. 뭐 하는 게? To make. 아, 만들기에 너무나 쉽대요. 자, 그래서 뭐 하다? Anybody can do it. 누구나 그것을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계들이 나오죠. First, get 2 inches of fresh ginger and slice it thinly. 자, 아무래도 이걸 말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글쓴 사람은요, 미국 사람인가 봐요. 자, 여기에서 inch란 어떤 단위가 나왔는데요. 영어에서 inch, 특히 미국에서는 1인치를 우리가 센티미터로 바꾸면 한 2.54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2인치면 한 5cm 정도? 한 5cm 정도의 이러한 ginger, 생강을 구하래요. 그 생강을 뭐 하래요? Slice it thinly, 얇게 썰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뭔가 생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뒤에 볼게요.
boil the ginger slices. 자, boil 이런 끓이다란 뜻이거든요. The ginger slices라고 하면 그렇게 썰어 놓은

0: 그런 이러한 생강 조각들을 끓이래요. In 2 cups of water for at least 10 minutes. 적어도 10분 정도는 두 컵 정도의 그 물에서 이렇게 ginger slice를 넣고 끓이래요. Then 그러고 나서 turn off the heat and add some honey. 자, 뭐 해라? 열을 끄세요라는 것은 불을 끄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해라? 덧붙이세요. 추가하세요. Some honey. 어떤 꿀을 넣으세요. Squeeze a lemon and put the juice in the tea. 자, 여기에서 squeeze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짜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짜세요. 그리고 the juice, 그 즙을 어디에 넣어라? 이 차에 넣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뭔가 감기에 좋은, 특히 기침에 좋은 어떤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물에 넣고 끓이기였었고, 세 번째는 불을 끄고 뭔가 설탕, 여기서는 허니였죠. 허니, 레몬 이런 것을 첨가하기. 자, 뒤에 볼게요. You can add a bit of cinnamon. 자, cinnamon은 계피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end for flavor. 뭔가 풍미를 위해서, 맛을 위해서 마지막에 약간의 시네몬도, 계피가루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 hope you will enjoy your hot tea and stay healthy. 자, 여기에서도 역시 병렬의 아이콘, and가 보이죠? 두 개의 동사들이 병렬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래요. 뭘 바래요? You will enjoy your hot tea. 그 따뜻한 너가 tea를 enjoy를 해서 and you will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병렬이다? You will enjoy. 두 번째, you will stay.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발음 연습해보러 가볼게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To relieve it. 자, relieve는 무언가 완화하다, 경감시키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여기서 이시 가르쳤던 건 뭔가 감기, 뭔가 기침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to relieve it. Relieve it. 이렇게 relieve까지 강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relieve란 단어는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relieve. Relief 이렇게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서요. 이 뒤에 부분을 약하게 상대적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것과 연결이 된다면 relieve it이 아니라 relieve it, relieve it. 그래서 to relieve it, to relieve it으로 이렇게 들릴 겁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여기인데요.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자, 여기에서도 think of. Think of 이 부분도 빨리 발음하다 보면은 think of, think of, think of 이렇게 연음으로 들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To relieve it, to relieve it,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to a doctor or taking medicine. 자, 이 부분 지금 우리 원어민 소리로 같이 들어볼게요.
1: To relieve it, you might only think of going to a doctor or taking medicine.
0: 네, 진짜 to relieve it 이렇게 발음이 됐었고요. Think of 이 여는 부분까지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요. Benefits of tea for a cough. 자, 우리 앞에서 coughing, cough 전부 다 기침이란 단어로 배웠었잖아요. 기침의 뭔가 차의 효능, 차의 이점들을 함께 볼게요. 자,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차를 마시면 왜 좋은지, 자, 이런 두 가지 것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이점이 있다? Soothe a sore throat. 자, sore라고 하면 아픈이라는 뜻이거든요. throat이라고 하면 목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neck도 있잖아. neck. 그치? neck. 이런 neck, neck. 이런 목을 neck이라고도 하는데 목 안을, 얘들아, 목 안을 throat이라고 해요. 그래서 sore throat이라고 하면은 목이 쓰라리고 아프고 편도가 붓고 이런 느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soothe a sore throat. 뭐다? 아, 이 아픈 목 안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이점은요. loosen up mucus. 자, mucus라고 하면 이렇게 코 안에 있는 어떤 점액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뭐 하게 해준다? 뭔가 묽게 만들어주고 뭔가 더 이렇게 완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본문에서는요. 홈메이드 진저티에 대해서 이걸 만

쓰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 보았어요. 설명한 글을 함께 보았었죠. 자, 여기에 보면 ginger tea라고 해서 ginger tea라고 해서 ginger의 효능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생강이라는 것은 무엇에 종종 사용이 되냐면 a remedy for asthma. 어떤 천식이나 nausea, 뭔가 메스껍거나 아니면 an arthritis, 바로 관절염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생강이 좋아서 이렇게 생강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게 감기에 좋다라는 내용을 함께 봤었어요. 자, 우리 Grammar Clear에서 다룰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옳은 것은? 을 골라야 해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어떤 도입부 문단이었었고요. 첫 번째 A의 밑줄은 여기에 그어져 있네요. However, drink or drinking에 그어져 있고 두 번째는 B는 what과 that이 묶여 있고요. C번은 thinly, 얇게라는 부사 그리고 thin, 얇은이라는 형용사가 묶였어요. 자, 선생님이랑 출제우도 같이 파악하러 가볼게요. 자, 먼저 A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drink라고 하면 마시다라는 동사이고요. drink라는 동사에 뭔가 ing가 붙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아이, 그래서 준동사가 함께 묶여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사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접속사 없이 주어 하나의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들아 어때? A번 뒤에 보니까 homemade tea can be. 자, can be는 동사예요. can be. 그렇지. 뭐가 될 수 있다 라는 동사잖아요. 자, can be란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 있다 없다? 동사를 또 쓸 수 없어요. 그 정답은 준동사인 drink는 써주면 돼요.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자, 주어는 어떤 품사가? 명사가. 동명사인 drinking이 지금 이렇게 주어 형태로 나오는 거여서 홈메이드 차를 마시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A번의 정답은 drinking입니다. 자, B번 볼게요. 자, B번에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이거였어요. 이렇게 so라는 I와 that이라는 I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상관 접속사로서 너무나 뭐뭐해서 어찌어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뭐한다? 이러한 종류의 차는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서 누구나 어느 누구나 그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여서요. 뒤에 보니까 얘들 어때? anybody란 주어, can do라는 동사, 무언가를 하다라는 목적어까지 완전하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정답인 거죠. 자, 이제 C번 가볼게요. First, get 2 inches of fresh ginger and slice it thinly or thin. 자, 여기서 C번의 포인트는 부사를 쓸래 아니면 형용사를 쓸래,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뭐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형용사는요. 문장에서요. 명사만 꾸며요. 형용사는 뭘 꾸미나? 영어에서는 명사만 꾸며요. 그런데 부사는 형용사랑 정반대야. 명사만 꾸미지 못하고 명사 빼고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자기 같은 부사나 혹은 문장 전체나 동사의 의미를 전부 다 풍부하게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는 뭘 꾸밀 수 없다? 명사를 꾸밀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얇은이라는 의미가 문장에서 뭘 꾸미는지를 봐야 맞출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생강차를 만들려면 약 한 5cm 정도의 이러한 ginger를 구해가지고 slice, 이것을 slice, 얇게 써세요. 얇게 써세요. 자, 그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각 자체가 이 생강이 얇은 겁니까? 다시 여기서는 slice it thinly or slice it thin. 이 생강이 지금 얇은 거예요? 아니죠. 얇게 이것을 썰어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slice 썰어라 라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야 되니까 동사를 꾸미는 건 뭐다? 부사. 정답은 그래서 thinly를 고르시면 됩니다. Right?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OS 퀴즈 정답 확인하고요. 오늘 퀴즈하고 수업 끝낼게요. 자, 어법상 병렬의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 정답은 당연히
5였었죠.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는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voice quiz는 이겁니다. 동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감기에 좋은 어떤 티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favorite teacher Kevin입니다. This is our four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네, 여러분, 이 재밌는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pronunciation, foreign culture, 콩글리시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Are you guys ready? Well then, let's go, go, go!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1: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2: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1: Woohoo!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2: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1: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2: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3: Well, that will be 50,000 won.
2: Could I get a DC?
1: Huh? What's DC?
2: You know, a lower price.
1: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2: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3: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Oh, thank you so much!
0: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를 못하시겠다고요?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쌤과 함께 다시 한번 카툰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장소는요, 동대문 Fashion District. 동대문, 패션의 고장. 동대문이 오늘의 장소입니다.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보이네요. 케빈이, we're here. This is 동대문,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아, 여기가 동대문, 패션의 고장이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와우, 여기 멋진 빌딩 좀 봐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 진짜 멋있죠?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이렇게 큰 빌딩, 와 이게 전체가 다 쇼핑몰이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이, Yu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자, 바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와우, 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틴 너무 아름답네요. 크리스틴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자 케빈에게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라고 하고 있네요. 자, Do I look good?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Do I look good? 자, 여러분, look. look는 보이다라는 뜻이죠. Do I look? 나 어떻게 보여? Do I look good? 나 어떻게 보여? 잘. 그래서 어때? 나 잘 어울려? 라는 뜻이죠. Do I look good? 나 잘 어울려? 자, 옷이나 모자, 신발, 뭐 액세서리 등등 이런 걸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Do I look good? 좋습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자 케빈이 Wow, you look great in this clothes. 정말 잘 어울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사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 Well,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내가 살게. 사장님, 이 드레스 얼마인가요? 라고 케빈이 하고 있네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That will be 50,000 won. 5만 원입니다. Could I get a DC? 자, 여러분, 여기서 DC, DC는요, what, discount의 약자입니다. What's DC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DC는 discount의 약자입니다.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외국에서는 discount라고 합니다. You know, a lower price.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아시겠죠?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스페셜 딜이라고 하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깎아드릴게요. 역시 인심이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자, 케빈이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한번 소개해 볼게요. Come on in, Jamie.
5: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ie. Nice to meet you.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예요?
0: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어때? 잘 어울려? 나 잘 어울려? 라는 뜻이에요. Hey, Jamie. 오늘 이 케빈의 의상 어때요? Do I look good?
5: You look good.
0: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제 의상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핵심 문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Do I look good? One more time. Do I look good? Excellent. 아주 잘 하셨어요.
5: Hey, Kevin. Wait, wait, wait.
0: 기다리라고? 알겠어.
5: Do I look scary?
0: Do I look scary? 무서워 보여. 와, 변신도 잘하네. 우리 제이미. Do I look scary? 나 무서워 보여. 라는 뜻이죠. 자, 응용을 했네요. Do I look? 에서, Do I look good? 에서, Do I look scary? 로 응용한 거죠. 나 무서워 보여.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Do I look scary? One more time. Do I look scary? 너무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툰을 보면서 핵심 문장 기억해 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2: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1: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2: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1: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2: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1: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2: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6: Well, that will be 50,000 won.
2: Could I get a DC?
1: What's DC?
2: You know, a lower price.
1: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discount?
2: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6: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Thank you so much!
0: 네, 여러분 오늘의 케빈 커튼 잉글리쉬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외워두세요.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만 꼭 외워두세요.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어때? 나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봬요. Bye bye.

여러분들의 영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책 뒤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많이 봤을만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대화부터 들어볼게요. I think you can do this. Give it a try. 내 생각에 너 이거 할 수 있어. 시도는 해봐. I'm just scared that I'll fail and want to give up really quickly. 아, 나 그냥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좀 두렵고 빨리 그냥 포기하고 싶고. Well, you never know until you give it a shot. 야, 너는 한번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자, 이렇게 오늘의 대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give였네요. 자, give는 기본적으로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다. give는 주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다. 할 때 이 주다의 의미인데 주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여기다가 탁 내놓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텐데요. 자, 우선은 우리 give it a try, give it a shot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입니다. 자, a try 혹은 a shot 둘 다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try 자체가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막 뜻이 안 외워지는데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give it a try. 요 네 단어를 묶어가지고 기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요. give it 할 때 요 it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그냥 늘 묶어서 사용하는 수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it 자리를 바꾸지도 않고요. give it a try 하면은 한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try를 한번 탁 내놔보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걸 한번 탁 show me what can do, show me what you can do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촥 시도해라 촥 요 그림을 생각하면은 give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가 조금은 와닿죠. So give it a try 하면 한번 촥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try 해봐 라는 뜻이 되겠고요. shot 같은 경우는 원래 탕 이거죠. So give it a shot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탕 쏴봐라, 한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팡 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교과서에는 대부분 give it a try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give it a shot 같은 경우는 요즘 미국에서 원어민들이 굉장히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give it a shot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ive it a shot은 훨씬 더 구어체 이고요. 훨씬 더 뭔가 조금 가벼운 친구끼리 쓸만한 표현이에요. 반면에 give it a try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쭉 써오던 그런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꽤나 조금은 정중한 표현이기도 해요. shot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봐. 이런 느낌이겠고. 자, give it a shot의 예문도 한번 들고 왔는데요. You never know. 아까 나왔죠. 너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너가 한번 탕 갖고 있는 걸 탕 쏘고 시도해.

0: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사실 근데 예문이라기보단 맥락이 주어졌네요. Come on, give it a try. Come on, 야야야, 좀 와봐, 와봐. Give it a try. 한번 해봐. 이렇게 친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요런 말 해줄 수 있겠다. 그쵸? 자, 두 번째는 give up입니다. 솔직히 give up 안 나오는 교과서는 없어요. 선생님이 그 많은 교과서를 전부 다 살펴봤어. 1, 2, 3학년 다 나와요. Give up은 너무너무 대중적이고 유명한 표현이죠.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탁 내놨어요. 근데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항복, 요, 항복할 때 우리 손 올리잖아. 내가 항복을 주는 거야. 요렇게 이해하면 포기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잘 와닿죠? 그래서 아까 전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그냥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렵고 빨리 give up 하고 싶다. 빨리 항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또 다른 예문입니다. Don't give up quickly. 이렇게 해서 빠르게 그만두지는 마. 빠르게 포기하지는 마라.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up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give up을 쓰고 뒤에 따로 뭐 다른 명사 없이 quickly 이런 식으로 부사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뒤에다가 뭔가 동사를 쓰고 싶다면 ing 형태로 써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할 건데요. 이따가 퀴즈 타임에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give up 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라는 의미고. Give up. 나준거 항복. 항복한다. 항복을 준다라는 뜻으로 포기하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네 문제 연달아서 풀어봅니다. 1번 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본다. 한번 해본다. 시도한다. A try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런 자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읽어볼게요. It seems difficult, but I'll give it a try. It seems difficult, but I'll give it a try.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한번 시도해보죠. 제 생각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도해보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Well, let's. 그렇죠.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죠. 제 생각엔 I think it could work. 자,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닙니다. Work.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서, 될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이 여기서는 가능하게 된 거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피아노 배우는 것을 포기했다. 항복을 줍니다. 그쵸. Give up 하시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give up 한 다음에 ing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죠? Learning. 이렇게. Gave up. Learn 하지 말고 gave up learning 이렇게 하는 거꼭 기억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포기하기 전에 시도해봐라. 자, 오늘 배운 표현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자, 시도해봐. Give it a shot before you give up. 자, 이것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포기하기 전에 많이 많이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듣고 오늘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1: I think you can do this. Give it a try. I'm just scared that I'll fail and want to give up really quickly. Well, you never know until you give it a shot.
0: 자,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뭔가 동작, 선생님의 현란한 손 동작이 굉장히 많았다, 그죠? 자, 첫 번째로 배웠던 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는 거고, give up. shot. Give it a shot. 마찬가지로 시도하다라는 뜻이었고.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A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Gold. G-O-L-D. Gold. Gold. Coin. C-O-I-N. Coin. Coin. Rich. R-I-C-H. Rich. Rich.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money. Money는 돈이란 뜻이죠. How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돈에 관련된 단어들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gold. 금이란 뜻이에요. I want to touch it.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요. 아주 빛나요. Gold. 그 다음은 coin, 동전이랑 뜻이에요. Look, this is a 500 won coin, 500원인데요. 500원으로 요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마트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은 rich, 부유한 또는 돈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rich man, rich person이라고 하죠. rich.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금, gold. 친구들, go 소리가 나요. 한번 해보세요. Gold. Good job. 동전, coin. O-I는 O-I 소리가 나요. Coin. Excellent. 부유한, 돈 많은. Rich. 앞에 R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뒤에 Ch 발음이 나요. Rich.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old, gold, coin, coin, rich, rich.
0: Now this is our first sentence. The swimmer won the gold medal. 수영 선수는 금메달을 땄다.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수영 선수는 swimmer예요. 그리고 금메달은 우린 영어로 gold medal이라고 해요. 나도 따고 싶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swimmer won the gold medal. Very good. Next. I need coins to buy the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동전이 필요해. Really? I have an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Why don't you do some favors to your parents? 부모님이랑 심부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need coins to buy the ice cream. 잘했어요. 그 다음. The rich man bought a new car. 부유한 남성은 새 차를 샀다. 와우! 아주 많은 돈을 모았나 보네요. 그쵸? 자, 뭐뭐를 샀다. bought이에요. I like this word. bought.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rich man bought a new car.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Poor. P-O-O-R. Poor. Poor. Count. C-O-U-N-T. Count. Count. Borrow. B-O-R-R-O-W. Borrow, borrow.
0: Our next word is poor. 가난한 또는 불쌍한. 친구들, 돈이 많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Poor. 그 다음은 count. 세다 또는 계산하다예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죠. count. Next, borrow. 빌리다란 뜻이에요. 친구들, if you borrow something, you have to give it back. 뭔가를 borrow 하면 꼭 돌려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borrow.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가난한, 불쌍한, poor. 친구들, o가 두 개지만 u 소리가 안 나고 or 소리가 나요. poor. correct. 세다, 계산하다, count. ou가 이렇게 나오면 ow 소리가 나요. count. 잘했어요. 빌리다, borrow. One more time, r가 많죠? borrow.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oor. Poor. Count. Count. Borrow. Borrow.
0: Our next sentence is this.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in this city. 이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뭐뭐가 많다는요. A lot of라는 표현을 써요. Poor people in this city. 이 도시에.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in this city. 이제 긴 문장도 너무 잘하는데요. Next, can you count to 100? 100까지 셀 수 있니? 여러분, 영어로 한번 count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보세요. 자, 친구들 이 문장 같이 따라해봐요. Can you count to 100? Great job! Our last sentence. My friend borrowed some money. 내 친구는 돈을 조금 빌렸어. 빌리다. 이거 참 고급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꼭 쓰세요. Borrowed some money. 조금의 돈을 빌렸어. 친구들, 이제 따라해봐요. My friend borrowed some money. 와우, 오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1: Gold, gold, coin, coin, rich, rich, poor, poor, count, count, borrow, borrow.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Today we learned about money. 오늘은 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입니다.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라는데요. 우리 at, on, in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쵸. 바로 시간 전치사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능력자라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장소를 나타낼 때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장소 전치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장소,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울 at, on, in은요, 전부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우리 말은 같은데 쓰임이 다르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at, on, in은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at입니다. 우리가 시간 전치사에서는 at에 있는 t를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각, 시점을 나타낼 때 at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t를요, 지도의 화살표라고 생각해 볼까요? at은 지도의 화살표. 그래서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가리킬 때 at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at home, 집에서, at work, 직장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자, 이렇게 at은요,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라는 뜻으로 쓸때 at을 사용합니다. 특정 지점이나 위치, 비교적 좁은 장소를 나타낼 때, 그때는 at을 쓴다. 자, 그런데 on으로 넘어가면요. on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표면 위입니다. 표면 위. 그래서 on을 쓰려면 반드시 어떤 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 테이블은 탁자죠? 탁자 위에. 이면 위에 딱 맞닿아 있는 거, 표면 위에 쓸때 on과 함께 사용합니다. on the floor. floor, 바닥도 마찬가지로 면이죠. 그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해요. on the floor, 바닥 위에. on the street. on the street. 거리도, 여러분, 거리도 the floor과 비슷하게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 on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평평한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준다. on the street, 거리에입니다. on the wall. 자, 이번에는 세로 면이네요. 벽도 면이죠. 이 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wall. 그리고 on the door,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면,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는 on을 사용해줘요. on the door, on the chair, 의자, 의자도 면이 있죠. 이 면에 딱 맞닿아 있을 때 on을 사용합니다. on the chair, 의자 위에. 그래서 on은 어떠한 면이 있고 그 면에 맞닿아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 in입니다. in은 장소 전치사로 쓸때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in의 기본적인 뜻이 뭐죠?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 내부라는 의미로 in을 쓸수 있습니다. 또는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같이 아주 범위가 넓을 때, 그때도 in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전치사에서도 in은 가장 넓은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전치사 in, 마찬가지로 넓은 장소, 도시, 나라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the room. 방이라는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in을 써줬습니다. In the box, 상자. 상자도 공간이 있죠. 그 공간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in을 써줬습니다. 상자 안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자, 숲은 범위가 넓은 장소라서 in을 적어줬어요. In the river, 강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은 장소죠. In the river, in the sky.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하늘에 in을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 in을 붙인 경우도 볼까요? In Seoul, 서울에서 in Paris, 파리에서 in, 도시 앞에는 in을 써줘요. 또 나라 앞에도 in을 써줍니다. In Korea, 한국에서, in France, 프랑스에서와 같이. 그래서 넓은 장소, 도시, 나라 앞에 in을 쓰고요. 그 외에 어떤 공간 내부다, 상자 안, 방 안처럼 공간 내부를 이야기할 때도 in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at, on, in의 쓰임 모두 알아봤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장소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적어주세요. 1번, the laptop is blank the bed. 노트북은 침대 위에 있다. 여러분, 침대는 면이 있죠? 그 면에 노트북이 딱 맞닿아서 놓여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on입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건 on. The laptop is on the be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2번, she is blank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 우리 지도상에서 화살표로 여기, 여기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가리키는 장면 떠올려 볼게요. 지도상에 화살표 T죠. T가 들어있는 at 적어주시면 됩니다. She is at the bus stop.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3번. There is milk blank the fridge. 자, 여기서는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냉장고라는 공간이 있고 그 내부에 우유가 있답니다. 공간 내부니까 정답은 in이 되겠죠. There is milk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다. in이 정답입니다. 4번. There's a sticker blank the wall. 벽에 스티커가 있다라는데요. 여러분, 벽은 평평한 면이죠. 거기에 스티커가 착 붙어 있습니다. 표면 위에 있는 거니까 정답은 on. There's a sticker on the wal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They stayed blank Tokyo for a week.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도쿄에서 머물렀다. 도쿄는 도시죠. 도시나 나라처럼 넓은 장소 앞에는 in을 써주셔야 됩니다. They stayed in Tokyo for a week. 그들은 도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소 전치사 at, on, in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the cat is blank the sofa.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다. 소파는 평평한 면이 있어요. 그 위에 고양이가 맞닿아서 있는 거겠죠. 정답은 on 되겠습니다. The cat is on the sofa. 고양이는 소파 위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위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삶과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는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요. 오늘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 아이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쌤은요,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job. J-O-B. 어떻게 읽어요? job. 자,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O-B 순서대로 여러분도 정확하게 써보세요. job, J-O-B. 직업이나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job is teaching English. 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 되겠죠? 이렇게 직업을 말할 때 우리는 job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영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ork. work. 자, 얘는요, 일이나 작업이라는 뜻도 되고 일하다 라는 동작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기계가 일하다 라는 뜻으로 이 기계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 오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work. W-O-R-K. 읽을 때는요, work. 이렇게 R 발음을 살려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하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work hard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work hard니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work hard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와 함께 쓰여서 기계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뭐 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아가 되는 겁니다. My computer is not working.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Can you fix it? 이라고 합니다. 고쳐줄 수 있니?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기계와 쓰일 때는 work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s not working 하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장래 희망할 때 이 future, 미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future 하면 미래고요. 강세는 보통 이렇게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future. 한 번 더. future. 네, 같이 한번 써볼게요. future 어떻게 써요? F, U,

T U R E. 읽을 때는 future. 네, future은 미래를 의미하고요. 현재와 과거를 뜻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past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하면 present. present. 자, 과거는 영어로 뭐라고요? past, 그리고 현재는 present, 그리고 미래는 future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세 단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future 예문 보겠습니다. I'm learning new skills for the future이라고 했어요. I'm learning new skills. 나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배워요? For the future이니까 미래를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이라고 했어요.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언제? In the future이니까 미래가 되겠네요. I want to be a designer in the future. 이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패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다른 직업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미래에 가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요?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영단어들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모두 나와 있는 단어들이니까 쌤이랑 한 번씩 읽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teacher입니다. 자, teach가 가르치다죠? 그런데 이 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eacher, 교사가 되는 거고요. 또 farm은 농사 짓다인데 이 R 붙여서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designer, 또 노래하는 사람, singer, 가수고요. 여러분, write 하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작가. 또 law 하면 법입니다. lawyer 하면 변호사고요. The report 하면 보고하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럼 reporter 하면 기자가 되겠죠. 자, 이외에도 소방관, 경찰관, firefighter, 그리고 police officer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photographer, 사진사도 알아두겠습니다. 자, 이 R과 마찬가지로 이 IST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artist 하면 예술가와 화가가 되고요. The scientist, 과학자, dentist, 치과 의사, 또 doctor, nurse, 의사와 간호사고요. 또 pilot 하면 조종사나 비행사입니다. 또 요리사 하면 우리 chef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presiden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해 볼게요. 자,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미래라는 영단어는요, future.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말할 때, 이 직업은 영어로 job.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일하다, work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Alright, 과연 오늘은 무슨 스포츠일까요? Let's find out. Let's go. 자,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코트가 보이고, 라켓이 보이고, 그리고 약간 그 셔틀콕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배드민턴! 우후! 배드민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드민턴과 관련된 역사, 정보,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트를 중앙에 두고요. 라켓으로 셔틀콕을 네트로 이렇게 넘기는 경기인 배드민턴. 배드민턴은요, 12세기경 영국 왕실의 기록에 따르면요, 배드민턴과 유사한 게임 놀이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는 공이죠. 이 공을 뭐라고 하죠? 바로 셔틀콕. 셔틀콕이라고 합니다. 셔틀, 왕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콕은 탁. 그래서 붙여서 셔틀콕. 오, 정말 재밌는 단어죠? 자, 이 셔틀콕을 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rackets. rackets. 해볼까요? Very good. 자, 그리고 이 라켓을 잡는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G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grip. grip이라고 하죠. grip은요, 꽉 붙잡다, 꽉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Sports English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볼게요. Let's go! smash. smash. 박살내다, 박살나다. drive. 드라이브, 몰다. cut. cut. 베다. 상처.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단어 보겠습니다. smash. smash. 박살내다, 박살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장 볼게요.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스매시는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로 배드민턴의 꽃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smash 꼭 외워두세요. 두 번째 단어, drive, 드라이브, 몰다. 문장 볼게요. drive is a move that allows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o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를 스치듯이 보여서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drive 꼭 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ut. cut, 베다, 상처라는 뜻이 있는데요. cut 기술은요, 라켓 면으로 셔틀콕을 탁 끊어치는 기술입니다. 문장을 볼게요.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cut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게 좋다. 네, 좋습니다. 자,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smash, smash, 박살내다, 박살나다. drive, 드라이브, 몰다. cut, cut, 베다, 상처. 좋습니다. 방금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A blank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정말 강력한 기술이고요. 배드민턴의 꽃! 이 기술 뭘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The answer is 3, 2, 1 smash smash였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s better to blank as short as possible. 뭐뭐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것이 좋다. 자, 짧게 탁 셔틀콕을 탁 치는 기술. C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3, 2, 1. Cut. 맞습니다. 우후, 브라보.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요. A blank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자, 뭐뭐는 셔틀콕이 네트를 스치듯이 후, 빠르게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날아가는 바로 이 기술 뭐였죠? D로 시작해요. 힌트 드릴게요. 3, 2, 1. The answer is drive. 브라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Badminton is a game exchanging a feathered ball across a net using rackets. The typical badminton skills are high clear, drive, hairpin, and smash.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A drive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0: Badminton is a game exchanging a feathered ball across the net using rackets.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깃털이 달린 공을 서로 치고받는 경기를 말합니다. The typical badminton skills are high clear, drive, hairpin, and smash. 배드민턴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high clear, 드라이브, 헤어핀, 그리고 스매시가 있습니다. Smash is the most powerful attack technique and is an important skill in badminton. 스매시는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로 배드민턴에 꽂힙니다. A drive is a move that allows the shuttlecock to fly quickly so that it crosses the net and is parallel to the court.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를 스치듯이 넘어서 코트와 평행이 되도록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It's better to cut as short as possible. 커트는 최대한 짧게 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배드민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Alright, see you next time.

0: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더니 방학 동안 살이 많이 쪄버린 동생. 심각성을 깨닫고는 야식을 딱 끊었네요. 그거 힘든데. 한 번에 딱 끊었네. 한 번에 딱 끊었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quit onc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어? Kevin? What are you doing here? You've been a couch potato for so many days.
2: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I immediately stopped watching.
1: Wow. You quit cold turkey. You quit cold turkey. You quit cold turkey. Good for you.
2: It's all thanks to you, Christine.
1: David, this is my friend Kevin.
3: Hello. Nice to meet you. Are you here to work out?
2: Yes, but I don't know where to begin. I haven't been to the gym in a long time.
3: Then let me help you out. Let's start with the squats. Could you straighten your back a little more? Your back keeps bending.
2: I guess it's a bad habit.
3: This is easy. It's not easy to stop a bad habit all at once. Keep trying. You can do i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혹시 몸에 나쁜 줄은 알지만 좀처럼 끊기 힘든 그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루를 이렇게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마무리하는 하루 종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몸에는 안 좋은 줄 알지만 좀처럼 그걸 줄이거나 끊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반면 우리의 케빈은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멋진 면모를 보입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을 똑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해볼게요. 둘. 아니, 이게 누군가요? Kevin,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둘.
0: Couch potato 생활 청산한 건가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이 침대에서 랩탑으로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어서 couch potato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니 무슨 일이야? 케빈이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이라고 하네요. I was so shocked by that expression. 나 그 표현,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보는 거 관뒀어. 라고 얘기합니다. 케빈이 나쁜 습관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크리스틴의 잔소리였네요. 따끔한 쓴소리. 어떤 말이요? Couch potato. 이 말에 케빈이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무엇무엇에 충격을 받다라고 할 때 be shocked by 그리고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 was shocked by the sad news. 나는 그 슬픈 소식에 충격받았다. 또는 He was so shocked by the horrible scene. 그는 그 끔찍한 광경에 매우 충격받았다. So로 강조를 해줬죠. Shocked.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했네. 그래도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딱 끊었네.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딱 끊었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quit cold turkey 라고 합니다. You quit cold turkey. 이 표현 재밌죠? You

너는 quit, 관두었다, 그만뒀다. Cold turkey가 cold turkey, 차가운 칠면조죠. Cold turkey, 단번에, 한 번에 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quit cold turkey. 자, 이 표현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You quit cold turkey. 붙여서 한 번 더요. You quit cold turkey. 야, 어떻게 한 번에 딱 끊었네. 너무 잘했다. 케빈은요,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었던 게 It's all thanks to you, Christine. 다 네 덕분이야, Christine. 크리스틴이 그런 말을 해준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누구누구 덕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thanks to 누구누구 또는 thanks to 무엇 무엇도 쓸 수 있습니다. Thanks to your advice. 당신의 조언 덕분에 I got the job. 저는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면에 누구누구 때문이야 탓하는 말도 있어요. Because of. It's all because of you.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덕분, 때문, 다른 말이죠.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 삶을 살려는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친구를 소개해 주네요. David, this is my friend Kevin. 아하, 데이빗은 딱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전문가 같죠. 어휴, 운동하러 오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왔더니 좀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걱정 말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Let's start with squats. 우리 그러면 스쿼트 먼저 시작하죠. 자, 뭐뭐로 뭐뭐부터 시작하다 할 때 start with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easy ones 라고 하면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뭐 아침 운동이나 이런 운동할 때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조깅하는 것부터 시작해. I always start with jogging. 나는 늘 조깅부터 시작해. 이렇게 뭐뭐부터 뭐뭐로 시작한다. Start with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케빈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데이빗이요? 케빈, 허리 좀 펴보시겠어요? Your back keeps bending.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굽는데요. 잘 좀 해보세요. 자꾸만 충고를 하게 되죠. 왜요? I guess it's a bad habit. 그동안 운동하지 않고 이런 자세로 그저 드라마만 봤더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가 봐요. 쉽지 않죠? 그런 케빈에게 데이빗이 응원합니다. 아, 괜찮아요. 처음부터 쉽지 않죠. 나쁜 습관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keep trying. 계속 노력하시면 you can do it.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 끊는 것도 좋은 습관 들이는 것도 또 어렵지만 keep trying 계속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한 번에 딱 끊었네. You quit cold turkey 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 딱 끊다.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게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How can I break a bad habit? How can I break a bad habit? 그런가 하면 뭐뭐를 줄이세요 조언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Cut down on입니다. 정크푸드를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이어트 상담소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고 살 뺄 수 있나요? 먼저 정크푸드 줄이세요. Cut down on junk food. Cut down on junk food.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쁜 습관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메모니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time is it?
2: It's 6 o'clock.
1: Is your brother home?
2: Not yet. He finishes at 6:30. He's still in his office.
1: Then we can have dinner at 7:20. Can you help me coo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 home, finishes, still, office, help me cook 요거는 하나로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home. Home이에요. Home 아니고 이렇게 소리 모아주세요. Home. Home은요. 집에, 집으로, 집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Home. Finish. Finish. Finish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 Still. Still. Still은 여전히, 아직이라는 뜻으로 문장에 더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Office, office, office. 여기서의 C는 S처럼 소리 나요. Office는 사무실 말하는 거죠. Office, 사무실. Help, 사람, 동작. Help가 돕다란 뜻이잖아요. Help하고 사람하고 동작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는 것, 마지막에 있는 동작, 뭐뭐 하는 것을 help, 돕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대화에서 보면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엄마인가 보다. What time is it? 몇 시니? It's 6 o'clock. 6시예요. O'clock 기억나죠? 6시는 it's 6만 해도 되는데 o'clock이라고 하면 정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6시 정각이에요. Is your brother home? Is your brother home? Brother는 남자 형제인데 여기선 형일 것 같아. 형 집에 왔니? Not yet. 아직 not. 안 왔어요. He finishes at 6:30. Finish가 끝나다 잖아요. 그는 끝이 나요. At 몇 시에? 6:30. 6시 30분에 끝나요. He's still in his office. 그는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있어요. 아하, 형이 직장인인가 봐요. 형 일하는 거 6시 30분에 끝나는데요. 사무실에 아직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Then we can have dinner at 7:20. 그렇다면, 그러면 then we can have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 At 몇 시에? 7:20. 7시 20분에 먹으면 되겠다. Can you help me cook? 나 좀 요리하는 거 도와줄래?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문장 이 대화문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Topic World 3에 가서 473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로 누르면 문장이 완성. 보자.
3: What time is it?
0: 쉬운데. What time is it? 소리 나는 대로 눌러봤더니 몇 시니?
3: It's 9 o'clock.
0: It's 9 o'clock. 9시 정각이에요.
3: It's 8:20.
0: It's 시간 말할 때는 it's니까 it's 8:20. 8시 20분이에요.
3: It's 11:30.
0: It's 11:30. 앞에 시 뒤에 분이니까 11시 30분이에요.
3: It's 7:40.
0: Oh, it's 7:40. 7, 7시 40, 40분이에요.
3: It's 12:50.
0: It's 12:50. 12는 12, 12시 50, 50분이에요. 이렇게. 시간 말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는 사무실에 있어요. 그는 6시에 일이 끝나요. 6시 30분이에요. 자,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Step 2 에피소드 11 눌러볼게요. 인사, 인사. Hi, hello, hi, hello, hi, hello, hi. Hi.
4: The birthday party is ready.
0: Birthday party?
4: Where's dad?
0: 아하, 생일 파티 할 건가 봐요. Where's dad? 아빠 어디 계시니 물어봤는데 그는 사무실에 있어요. He is in his, 아니면 in the 사무실. 그렇지, office. He is in his office. 당연히 성공이지.
4: When does he finish his work?
0: 언제 일이 끝냐네요. 그러면 끝내다 he finishes at 그리고 6시니까 6 하면 되겠죠? He finishes at 6. 좋았어.
4: I see.
0: I see.
4: What time is it now?
0: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6시 30분이니까 it를 시작해요. It's 6:30.
4: Good.
0: Good.
4: It's almost time for dad to come.
0: 파티, 파티, 파티.
4: Let's call dad.
0: 전화해봅시다. Let's call dad.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에게 질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help가 나왔으니까 help의 다양한 쓰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elp의 다양한 쓰임 알려줄래? help 사람, 누구누구를 돕다. I'll help you. help 사람 동작,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돕다. I'll help you clean. 오, 이제 알았네. 왜 언제는 help가 되게 짧은 문장이 있고 언제는 되게 긴 문장이 있고 좀 궁금했거든요. help 다음에 바로 사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돕다. I'll help you 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ll help you. 그런데 help 다음에 사람 다음에 동작까지 나오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동작을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문 보니까 I'll help you clean. 아까는 그냥 도와줄게만 있었지 뭘 도와준다는지 몰랐는데 I'll help you clean. help 다음에 you 사람 나오고 clean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라는 동작이 나왔더니 내가 너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 I'll help you clean. 그럼 친구들 내가 너 요리하는 거 도와줄게는 어떡해요? I'll help you cook. 그렇지. 이제 이해했죠? help 다음에 사람만 올 수도 있고 사람과 동작이 함께 올 수도 있는데 뜻이 달라진다. 잘 기억해둬요. 오늘 대화에서는 오랜만에 시각 묻고 답하는 법 배웠죠? What time is it? 몇 시니? 몇 시예요? It 하고 시각 말해주는 거. 이렇게 시간 말할 때는 it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정각할 때는 a clock 붙인다는 거. 그리고 시 말하고 분 순서로 말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떠올리고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5: Quickly,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을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이먼쌤이에요.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0: 자, 오늘은 학교 갈 시간이야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2: Look, mom's angry.
0: 엄마가 화가 나셨어요.
2: Why?
0: 아, 시계를 봐봐요. 지금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친구는 책가방을 싸고 있네요. 아, 학교에 늦을 것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dad,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2: Why? He's going to be late for work.
0: 아빠는 일하러 가는데 늦을 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화나셨구나. 이럴 때 엄마가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그 표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그 전에 우리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It's time to go to school.
1: Really?
3: You're going to be late.
1: Okay.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갈 시간이에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여기서 time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Go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it's time to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이에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를 뒤에 붙여줬으니까 학교에 갈 시간이에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자, 근데 발음할 때 it's time to의 t는 t 발음으로 해줬는데 go to라고 안 했죠. go to라고 했잖아요. 여기 to, 두 번째 to의 t는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는 D나 T 같은 경우는 리을처럼 짧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go to school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이렇게 발음 연습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it's time to 다음에 go to school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ractice는 연습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스포츠를 하든 악기를 하든 연습은 해야 되겠죠? It's time to practice.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t's time to practice. 잘했어요. call이라는 표현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전화하다가 call him이니까 그에게 전화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call him. 연습해볼까요? It's time to call him. 잘했어요. go는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One more time. It's time to go. 잘했어요. 늦은 시간이네. 이제 자야겠어요. It's time to sleep 라고 하면 되겠죠? sleep가 잠을 자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it's time to sleep 연습해 볼까요? One more time. It's time to sleep. 잘했어요. sleep는 발음할 때 이를 좀 길게 끌어줘야 되겠네요. 자,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했을 때 really? 정말로요? 라는 말을 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0: 너 늦을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be late가 늦다라는 표현이에요. You're going to be late이라고 했으니까 너 늦을 거야 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you're going to be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그 상태가 될 거야.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조금 후에 가까운 미래에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동하면 너 지치고 피곤할 거야. 피곤하다, be tired 이거든요. You're going to be tired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그렇죠. 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okay 라는 표현을 씁니다. Okay가 알았어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Be okay가 그래서 괜찮다 라는 의미이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 화가 날 텐데. You're going to be angry. 자, 예를 들자면 이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엄마, 내가 할말 있는데 이말 하면 엄마 화낼 거예요. You're going to be angry.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그쵸,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 너 바빠지겠네, 바쁘겠네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 be busy 라고 할수 있습니다. Be busy가 바쁘다 라는 표현이고요. Busy 자체는 바쁜이라는 의미이고요. 너 바쁘겠네, 바빠지겠네. You're going to be busy.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busy. You're going to be busy. 잘했어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 알았어요. Okay. 여기서의 okay는 알겠어요 라는 의미죠. 그쵸? 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이라는 뜻으로도 썼지만, 알겠어요 라는 뜻도 있는 okay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It's time to go to school.
2: Really?
1: You're going to be late.
2: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at the picture again. Oh, mom is angry. 그쵸? 엄마가 화가 아직도 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배웠죠?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go to school이지만 발음은 go to schoo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그랬을 때, really? 정말이요? 아직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모른 거죠? 정말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 already? 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둘다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놀란 것처럼 해볼까요? 정말로요? Really? 잘했어요. 그러면 눈을 조금 더 키워서, already? 네, 선생님, 눈이 똑같나요? 네, 어찌됐건, already? 라고 하면, 벌써요? 라는 의미가 돼요. So, really? Already? 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할 때, 정말로 벌써?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엄마가 너 늦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이 표현 기억나죠? 너 늦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be late가 늦다 라는 의미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One more time. You're going to be late. 그쵸?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아빠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ime to go to work. 자, school 대신에 work를 넣었는데, work가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지, 회사에 가야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time to go to work. It's time to go to work. 잘했어요. 근데 아빠는 아, I know 라고 대답을 하네요. I know는 나 알아. 알아요. 요런 말이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I know. I know. 네,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본인도 빨리 가야 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엄마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You're going to be late. 당신 늦을 거야. 네,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네, 이럴 때도 대답 I know 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전쟁처럼 좀 늦어요. 그럴 때는 again이라는 단어를 you're going to be late 뒤에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늦을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라는 again을 뒤에 붙여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네, 또라는 걸좀더 강조해 줄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Again을 좀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말할 때는 You're going to be late again.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work. 뭐뭐 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You're going to be late. 너 늦을 거야 처럼 너는 어떤 상태가 될 거야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Ready? Woohoo! It's time to chant.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call him.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practice. It's time to sleep. It's time to sleep.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late.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oka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angry. You're going to be tired. You're going to be tire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go to school. 누군가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그 표현 뭐였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월요일 잘 보내고 있었어? 저 쌤은 조금 월요일이라 힘들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봐서 기운이 막 솟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또 행복하게 또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Monday. Where is my bag? I can say where my item is using i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일단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긴 한데 쌤이랑 이야기해보자. 일단 엄마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I see a mom and a girl, daughter. 딸이는 딸을 영어로 daughter라고 하지요. I see a mom and a daughter. 근데 방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그쵸? The room is very messy. 자, 지저분한, 바로 messy, M-E-S-S-Y, messy라고 하는데요. The room is very messy, right? 지금 되게 방이 정돈되지가 않았어. 쌤한테는 좀 익숙한데,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자아이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The girl is sweating. 뭔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지금 빨간색 양말을 한 짝만 신고 있습니다. The girl is wearing only one red sock, right? 그리고 한쪽은 지금 맨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른 한 짝을 찾고 있나? 그리고 엄마를 보니까는 엄마께서는 저 hamper, 빨래바구니를 손으로 가리키고 계시네요. The mom is pointing at the hamper. 아, 무슨 내용일지 살짝 짐작이 가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쌤이랑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커튼톡에서 볼게요. 오늘은 네, 이거 어디 갔지? 라는 걸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ere is my bag?
2: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1: Oh, right. It's in my lock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ere is m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is my? 자, 위에 여자아이가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찾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where는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my는 나의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where is my? 하게 되면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는 뜻인데요.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같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시계 어디 갔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where is my? 쌤이랑 연습해 볼게요. Where is my?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잘했습니다. 내 몸은 어디 있지?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Where is my bag? One more time. Where is my bag? 자, bag 하면은 가방이죠. 그래서 where is my bag? 하게 되면은 내 가방 어디 있지? 라는 뜻입니다. Where's my bag? 해볼까요? 시작! Where's my bag? Where is my bag? 좋아요. 그냥 where is my bag? 안 되는 거 알지? 따라라라. Where is my bag? 나라라라. 시작. Where is my bag? 잘했습니다. 자, 또 보자. 짠. Where is my pencil? One more time. Where is my pencil? Pencil는 우리 친구도 알 거야. 뭐였지? 쌤이랑 저번에 배웠는데 연필이죠. 그래서 내 연필이 어딨지? 라는 문장이에요. Where is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좋아요. 또 볼까? 짜잔! Where is my cup? Where is my cup? 자, cup 하게 되면 우리가 물 마시는 컵, 그 컵이죠. 그래서 어, 내 컵 어디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Where is my cup?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ere is my cup? 잘했습니다. 자, 물건 잃어버렸을 때 쓰면 아주 좋은 표현이겠죠? Where is m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오, 쌤이랑 이번 주 내내 부를 노래를 하나 소개해 줄게.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손을 잘 봐봐.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잘 봤나요? 쌤이랑 일주일 내내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볼자. in은 사과가 지금 박스 안에 있죠? 뭐뭐 안에라는 뜻의 in입니다. 그리고 옆에 on이 있네요. on. on은 박스 위에 지금 오, 사과가 보이죠? 그래서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on. 그 다음 under는 지금 사과가 어딨지? 박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인 under가 있죠. 자, 그리고 저기, 저기는 in front of가 나왔어요.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in front of. 자, 그 다음에는 behind 나왔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 음정에. behind, 많이 꺾어줘야 돼요. 자, 뭐뭐 뒤에라는 뜻입니다. behind, alright. 자, between은요, 뭐뭐 사이에요. in between, 그냥 betwee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V 안에 in between,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in and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in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in은 무슨 뜻이라고? 뭐뭐 안에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도, 오케이? 이따가 쓸 거야. 짜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표현은요. Why don't you? 입니다. One more time. Why don't you? Why don't you?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One more time. Why don't you?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y don't you? 자, 이거 you 할 때 선생님 봐봐. you라 그러잖아요. you 안 해요. 자,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좋습니다. 자, 볼게요.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하게 되면은 너 locker, 사물함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좋아요. 자, 또 보자면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Why don't you look in your bag? 이건 무슨 뜻일까? in이 나왔네? 너 가방 안에 한번 보는 거 어때? 라는 뜻입니다. 자, why don't you? 까지 꼭 기억하기. 뭐뭐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짜잔! 그 다음에 오늘의 꼭 기억해야 하는 표현 in이 나왔습니다. in은 뭐였지? 뭐뭐 안에 라는 뜻이죠. 안. 자, it's in my locker. It's in my locker. 하게 되면은 자, locker가 사물함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사물함 in, 안에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It's in my locker.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 pencil case, oh,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그 연필은 내 그 필통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그 연필은 내 필통 안에 있어요. One more time. The pencil is in the pencil case. 자, 또 in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y eraser is in the box. 자, 내 지우개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n, 뭐뭐 안에 꼭 기억해야 돼요. 짜잔!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볼게요. Where is my bag? 내 가방 어딨지? Why don't you check your locker? 너 사물함 한번 보는 거 어때? Oh, right! 맞다! It's in my locker! 내 사물함 안에 있네! 라 그러네요.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오늘의 그림 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아, 일단 it's a picture of a mom and her daughter, right? 엄마와 딸의 모습인데 the room is very

very messy.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여자아이가 이러네요. 엄마, 내 빨간색 양말 어디 있어요? 라 그러네요. 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야. Mom, where is my red sock? Where is my red sock? 우리 where is my 배웠죠?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 나도 모르지. 빨래바구니 한번 확인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십니다. I don't know.

0: don't you check the hamper? One more time. I don't know. Why don't you check the hamper? 자, why don't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였죠. hamper는 빨래 바구니입니다. 빨래 넣는 바구니. hamper.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Oh, it's in the hamper 라고 하네요. One more time. Oh, it's in the hamper. 자, 어디에 있어요? 저 그림 안에 보니까는 제 빨간 양말이 저기 빨래바구니 안에 있네요. It's inside the hamper, right? 그래서 Oh, it's in the hamper 라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어쩐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얘기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ere my item is using in. 자, 나는 내 물건이 in, 뭐뭐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자, 꼭 기억해야 될건그 노래야. In an under, in an under.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이거 꼭할 거니까 한번 집에서 또 연습을 해보세요. Where is my? 내 뭐뭐가 어디 있지? 라는 표현을 배웠던 것도 잊지 말고 꼭 사용해보고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2: ...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친구가 와서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해 하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난처했던 적 있나요? 당연히 너무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은 좀 곤란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상대방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Monday. Sorry, but I'm a little busy. I can suggest another time when I'm busy.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What do we see here now? 자, 지금 회사인 것 같죠? It looks like an office. And the girl is holding a paper titled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이 뭘까요? 바로 발표. Present는 발표하다, 이렇게 보여주다 라는 뜻인데 presentation 해서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okay, the girl wants to do a presentation. Maybe she wants to practice. 자, practice 보죠? 연습하다. Let's practice 하면은 우리 연습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presentation을 practice 하고 싶은가 봐요. And she's talking to her co-worker. Co-worker 하면은 직장 동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co-worker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 동료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the guy is pointing at a stack of papers. 그러면 좀 일이 많은가 봐요. 그저 할 일이 많아. He's busy. Busy. Busy가 뭐죠? 바쁜. 여기에서 sy여서 약간 c, bc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s 발음이 아니라 좀 z 발음에 가까워요. z. 그래서 busy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Today's dialogue. Let's take a listen.
1: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2: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1: Okay, that sounds good.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자,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갑니다. 따다! 자, let's practice 땡땡 now 입니다. Let's practice 라고 하면은 이제 let's는 뭔가 이렇게 우리 하자,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뭐 let's go 하면은 우리 가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뭐 practice, 여기서는 practice가 있으니까 let's practice 하면 우리 연습하자 라는 얘긴데 now,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연습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습하고 싶은지 우리 그 뒤에 땡땡 빈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발표 연습하자이죠. 발표, 우리 아까 배웠던 것 같은데 발표 뭐였죠? 이렇게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있는 네, 그래서 our presentation, 우리의 발표니까 our presentation을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네, 맞아요. 그래서 let's practice, 우리 연습하자. Our presentation, 우리의 발표, now, 지금.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볼까요? 자, let's practice 땡땡 뒤에 우리 영어 연습하자. 지금 우리 영어 연습하자 어떻게 하죠? 우리 영어, our English, 그죠? 따라해보세요.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Let's practice our English now. 아, 네, 다 따라하셨나요? 여기서 our English라고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어? 약간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가 쓰는 영어, 우리의 영어 실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연습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이번엔 빈칸에 뭘 넣어볼까요? 우리 춤. 지금 우리 춤 연습하자. 쉬운데 춤, 춤 뭐죠? Dance 맞죠? 그래서 Let's practice our dance now 라고 하시면 됩니다. Great job!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Let's practice our dance now. 잘했어요.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자, 한번 읽어볼까요? Sorry, but I'm a little 땡땡.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Sorry, but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뭔가 얘기를 할때좀 공손하게 좀 말하기 좀 미안한데 하지만 나는 다른 걸 원해 이럴 때 sorry but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I'm a little 그러니까 나 조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 꺼낼 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orry but I'm a little 땡땡. 자, 이 땡땡 빈칸 안에 뭘 집어넣어 볼까요? 바빠. 바빠 뭐죠? 바빠. 우리 아까 또 배웠죠? Z 발음 난다 그랬어요. 중간에. Busy. 그쵸? Busy. 따라해 보세요.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네. 그래서 아까, 나 지금 우리 발표 연습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미안해. 지금 좀 바빠. 곤란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빈칸에 피곤해. 피곤해를 넣으면, 미안하지만 나 조금 피곤해. 이렇게 되는데, 피곤해가 뭘까요?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Sorry, but I'm a little tired. 이것도 나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뭘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 한번 또 넣어볼게요. Sorry, but I'm a little 배고파. Hungry, hungry, hungry. 배고파. Sorry, but I'm a little hungry. 우리 뭐좀 먹고 시작할까? 할 때, Sorry, but I'm a little hungry. 쓸수 있어요. 자. 다른 표현이에요. How about we 땡땡? How about 하면은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란 뜻이에요. 이런 건 어떻니? 그래서 How about we 하면은 우리 땡땡 하는 건좀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연습하는 건 어때?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점심시간 후에 그래서 연습을 점심시간 후에 하다 그래서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네. 자, 또 연습해 봐요. 우리 나중에 하는 건 어때? 나중에 뭐죠? Later. 그래서 How about we do it later? How about we do it later? How about we do it later?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 우리 내일 만나는 건 어때? 만나다, meet, 그죠? 내일, tomorrow. 그래서,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여러분, 잘하셨어요. Good job! Boom, boom, chant, music starts!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Sorry, but I'm a little busy. Sorry, but I'm a little busy. How about we meet tomorrow? How about we meet tomorrow?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이 그림 보면서 아까 표현들 배워봤었죠? 첫 번째 표현 뭘까요? 우리 배웠던 거, 땡땡, our presentation now 입니다. 자, presentation.

미션이 발표였죠. 우리의 발표. 그러면 땡땡 우리의 발표 지금.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같이 연습하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친구한테 제안할 때 뭐라고 하죠? 3, 2, 1. 네, let's practice. Let's practice였어요. 따라해보세요.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Let's practice our presentation now. Good. 이거는 쉬웠죠? Let's go 하는 것처럼 let's를 붙이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같이 발표 연습하자 했는데, 아, 지금 미안하지만 나좀 바빠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땡땡, I'm a little busy. 땡땡, I'm a little busy. I'm a little busy 하면 나 지금 조금 바빠인데, 어떻게 하면 더 공손해질까요? 3, 2, 1. 네. Sorry, but이 들어가야 되죠?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유용한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여기서 afraid는 무섭다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I'm afraid I can't 하면은 무섭다가 아니라 아, 미안하지만 어쩌지? 이런 의미예요. 무섭다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 미안하지만 나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I'm afraid I can't.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답을 그러면 우리 점심 먹고 하는 건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할까요? 땡땡, we practice after lunch. 네.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였죠? 이거 하는 건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How about we practice after lunch? Good. 잘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으로 Okay, that sounds good. 따라해보세요. Okay, that sounds good. 한번 더. Okay, that sounds good. 알았어. 좋은 계획이야.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바빠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때 유용한 표현. Sorry, but I'm a little busy.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오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해요.
1: Week 15. Being healthy. Monday. How does she stay healthy? I can say how to stay healthy.
0: All right,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you to brain up your brains. Let's check out the vocabularies. 우리 친구들 단어부터 함께 볼게요. 자,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We see a pig, 돼지 보이고요. And a hippo, 하마가 보이는데요. 이 두 친구들은 지금 what are they doing? They're eating something and they're watching something.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가요? They're having donuts. 그리고 뭔가 아이스 초콜릿 같은 거를 마시고 있는데 와우, 정말 건강에는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일단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바로 healthy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althy. Healthy. Good. 자, 우리 hippo 친구, 우리 하마 친구가 지금 부러운 눈빛으로 TV 속에 있는 Rosie라는 친구를 보고 있는데요. I think she's a singer. 가수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샐러드가 보이죠?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ell-balanced meal. Well-balanced meal. Great.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먹어야지 건강하고 우리 몸도 튼튼하겠죠. Like Rosie, 우리 TV에 나오는 Rosie라는 가수처럼요. 이 친구 좀 자세히 볼까요? 맞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날씬해 보여요. 여러분, 날씬하는 영어로 slim입니다. 읽어볼까요? Slim. Slim. Very good. 자,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2: How does Rosie stay slim?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3: Really?
2: Y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and takes dance classes after her show.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0: Did you see our dialogue today? 오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focus on.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볼 시간입니다. Our first pattern,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does Rosie stay?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tay 단어 중요하고요.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Can you remember? 우리 힌트가 있습니다.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 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죠? 날씬한이라는 단어, slim이 들어가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 How does Rosie stay slim? How does Rosie stay slim? 여러분, 여기서 stay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stay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머물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stay 뒤에 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형용사인 단어가 오게 된다면 뜻은 아예 달라집니다. 뭐뭐 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osie는 어떻게 날씬함을 유지해? 라고 쓸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Rosie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입니다. How does she stay? 건강한 이란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Healthy 입니다. Shall we read? How does she stay healthy? How does she stay healthy? 다음은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입니다. 이번에 잘 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She가 아니라 he죠. 그리고 강한이란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단어는 바로 strong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 How does he stay strong? How does he stay strong?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She eats every day. 그녀는 매일 무엇을 먹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어가 he, she, it 이었을 때 우리 현재 시제로 사용할 때는 동사에 S가 들어간다는 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it이라는 단어 뒤에 S가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은 어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가 있죠? 그녀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입니다. 자, 여러분, 균형 잡힌 식사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well-balanced meals입니다. 읽어볼까요?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이번에는 그는 매일 치킨을 먹어입니다. 잘 보시면 주어가 he로 바뀌었고요. 어? 동사가 it이 아니라 has입니다. 자, 무엇을 먹다라는 단어는 it 말고도 have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선 has를 썼어요. Why? 왜 그럴까요? 주어가 he, she, it이기 때문입니다. have's가 아닌 has로 변한다는 점 잘 기억해야 되고요. 치킨은 튀긴 거니까 fried chicken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He has fried chicken every day. He has fried chicken every day. Good. 다음 표현은요. She eats vegetables입니다. 그녀는 야채를 먹어인데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힌트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야채를 먹어인데요. Can you remember?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alway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She always eats vegetabl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Good.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lway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빈도부사에 해당됩니다. 빈도부사가 뭘까요? 빈도부사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항상 거의 매번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always가 있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은 always. 자, 그 다음에 보통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 usually. Usually. 그리고 자주를 뜻하는 단어 often. Often. 마지막으로 가끔을 뜻하는 단어 sometimes, sometimes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빈도부사를 쓸 때 뒤에 동사가 온다는 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항상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항상은 always고요. 우리 동사 어떤 단어 써야 될까요? 맞아요. 마시다, drink에 s를 넣어서 써야겠죠? 읽어볼까요? She always drinks energy drinks. 여기서 drink란 단어 두 가지가 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always 뒤에 오는 drink는 동사적인 의미 마시다 라는 뜻이고요. energy 뒤에 오는 drink는 음료라는 명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는 자주 폰 게임을 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도부사 자주라는 단어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방금 전에 배웠는데 맞아요. often입니다. 읽어볼까요? He often plays mobile phone games. He often plays mobile phone games. Great. 이번에는요. That's why she looks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뭐뭐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녀가 건강하고 몸이 좋아 보이는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이라는 단어는 healthy. 그리고 몸이 좋아 보이는 혹은 튼튼해 보이는 단어 기억하나요? 다이얼로그에 나왔는데 맞아요. fi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ealthy and fit을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Good. 자, 여기서 여러분 look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look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nd가 들어가면 앞에 형용사를 썼으면 뒤에도 형용사, 같은 분사를 써야 돼요. 자, 다른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신나고 밝아 보이는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신나고 밝다 라는 표현은 excited and cheerful입니다. 읽어볼까요? That's why she looks excited and cheerful. That's why she looks excited and cheerful. Well done, everyone. Now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to sing along? Let's hit the music. How does she stay slim? How does she stay slim?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How does she stay healthy? How does she stay healthy? She always eats vegetabl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Well done!

Welcome back, everyone. Now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Let's review. 우리 복습 한번 해볼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면서 대화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돼지 친구가 로지를 보면서 어떻게 로지는 그렇게 날씬해? 라는 문장이었죠? How does Rosie stay slim? 한번 더 읽을까요? How does Rosie stay slim? 그랬더니 우리 하마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 먹어. 뭐였죠? 맞아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Let's read.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She eats well-balanced meals every day. Really? 라고 우리 돼지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Really? Good.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죠? Yes, she eats vegetables. 야채를 항상 먹어입니다. 단어는 always였어요. 읽어볼게요. Yes, she always eats vegetables and takes dance classes after her show. 매일 항상 야채를 먹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우리 문자하다, text랑 가끔 sometimes 빈도부사를 한번 써볼 거예요.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끔 문자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빈도부사 sometimes를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text가 뒤에 옵니다. 읽어볼까요? Yes, we sometimes text each other. Yes, we sometimes text each other. Good. 자, 그랬더니 아, 우리 돼지 친구가 뭔가를 느꼈어요. That's why she looks. 그녀가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구나 라는 문장이었죠. 바로 healthy and fit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why she looks healthy and fit.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our lesson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맞아요, being healthy였는데요. 우리 주제가 건강함을 유지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항상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주말 잘 보냈어? 선생님 생각 안 났어? 쌤은 월요일인데 너무 기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Monday,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Monday, 월요일에는 선생님이랑 뭘 공부하는 날이죠? 그렇지요. 어휘 공부하는 날이지요. Monday is for vocabulary. 오늘은 어떤 재밌는 단어들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아, 얘들아?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새로운 주제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빠밤. Week 17. What sauce do you want? One more time. What sauce do you want? 이번 주 주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얘들아? 자, 소스가 뭐예요? 맞아, 소스야.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찍어 먹는 그 소스입니다. 이번 주는 선생님이랑 이 다양한 소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 재밌을 것 같지? 자, 그래서 What sauce do you want? 하게 되면은 너는 무슨 소스를 원하니가 되겠습니다. 너 무슨 소스 줄까? 이렇게 많이 하지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Ketchup, mustard, mayonnaise, hot sauce, soy sauce.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우리 아는 단어들도 좀 있었고, 그쵸? 선생님이랑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ketchup. One more time. 케첩.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마토 케첩입니다. 우리 친구들 케첩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좋아하는데. 자, 케첩 발음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 K-E-T-C-H 이 부분을 좀 강조해볼게. 뚜렷하게 발음해볼 거야. Catch, catch. 그 다음에 oven 살짝 약하게 케첩, 케첩. 해볼래? 시작. 케첩. 그냥 우리가 말하는 케첩, 케첩이 아니라 케첩. 조금 더 강하게 뚜렷하게 들리죠? 케첩. Ketchup. Alright. 자, 그럼 예문 볼게요. 빠밤. I like ketchup on my fries. One more time. I like ketchup on my fries. 이거 무슨 뜻일까? Fries는 얘들아, 감자튀김, 감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자튀김 좋아해요?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데. 자, 우리 감자튀김에 케첩을 얹어 먹어요. 나는 내 감자튀김에 케첩을 얹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은 감자튀김에 항상 케첩 얹어 먹는데. 자, 다시 들어보세요. I like ketchup on my fries. 우리 친구들 차례 천천히 해보세요. 시작. I like ketchup on my fries. 좋습니다. Fries는 감자튀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빠밤. Mustard. One more time. Mustard. Mustard는 겨자, 머스터드 소스입니다. 선생님, 오늘 의상이 약간 머스타드 컨셉 같지 않아요? 노란색. 이 쨍한 노란색인데 머스타드 색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Mustard. Mustar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조금 뚜렷하게 발음해줘야 돼요. M-U-S-T. Must 한 다음에 A-R-D는 약하게. Mustard. Mustard. 머스타드 좋아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머스타드가 코가 너무 찡긋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꽤 맛있는 것 같아. Mustard. Okay. 자, 그럼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Oh, one more time.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I want는 나는 원해요란 뜻이지. Mustard, 머스타드를 원한대. 어디에? On my hot dog. 내 핫도그 위에 원한대요. 자, 핫도그가 뭘까, 얘들아? 여기서 퀴즈를 내겠어요. 자, 이게 핫도그일까? 이게 핫도그일까? 우리가 아는 핫도그는 보통 이거잖아요. 그쵸? 꼬치에 이렇게 딱 껴있는 이 핫도그. 근데 사실은 얘들아, 이거는 핫도그가 아니라 corn dog이라고 불러요. corn. 옥수수, corn. 맞아, 그거. 옥수수처럼 길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꼬치에 꽂힌 모습이 이 옥수수처럼 생겼다 그래서 corn dog이라고 불렸었어요. corn dog. 이건 corn dog이고요. 이게 바로 핫도그입니다. hot dog. 우리 애들아, 나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여행 가서 혹시 I want hot dog 했는데 이거 안 나와서 실망하면 안 돼. 핫도그는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했으면 무슨 뜻일까? 나는 내 핫도그에 머스타드가 있는 것을 원해요 라는 뜻이겠죠. 왜 머스타드랑 선생님이 케첩 둘 다 뿌리는데, 그쵸?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잘했어. 근데 핫도그가 이름이 사실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아요? 일단 하트는 뜨거운이고 dog는 개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개, 뜨거운 강아지 웃기지 않나요? 선생님만 그래? 자, mustard 했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빠밤. 오, 긴 단어 나왔어. 이거 뭐냐면 잘 들어봐. Mayonnaise. One more time. Mayonnaise. 우리가 아는 마요네즈 맞습니다. 마요네즈 발음이 조금 이제 특이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갖고 나왔어요. Mayonnaise. 우리가 mayonnaise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아니다. 이렇게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웃어봐, 얘들아. 입만 웃어봐. 힝. 이 상태로 mayonnaise 하는 거야. 시작. Mayonnaise. Mayonnaise.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mayonnaise가 아니라 입을 쫙 길게 한 상태로 발음해줘야 잘 발음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Mayonnaise. Mayonnaise. Okay. 자, 여기서는 NA,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강조해서 얘기해줘야 돼. NA, 여기 보이죠? Mayonnaise. Mayonnaise. Okay. 자, 마요네즈 좋아하나요? 선생님, 마요네즈도 좋아해. 왜 이렇게 선생님은 좋아하는 게 많을까? 자, 예문에서 볼게요.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Mayonnaise는 만든대요. 뭐를? My burger. 내 햄버거를 tasty. 맛있게 만들어준대. 햄버거에 얘들아, 사실 마요네즈 들어가면 되게 맛있는 거 알아? 혹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맛있거든. 그래서,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하면은 마요네즈는 내 햄버거, 내 버거를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들어봐봐.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Okay,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아, 잘했습니다. 얘들아, mayonnaise가 아니야. 옆으로 길게 mayonnaise, mayonnaise.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Hot sauce. 뭘까요? Hot sauce. 맞습니다. Hot sauce예요. 매운 소스. 근데 hot sauce가 아닙니다. Hot sauce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소스가 아니라 sauce 해줘야 돼. Sauce. Sauce. Alright? 다시 한번. Hot sauce. Hot sauce. Sauce no. Sauce. Alright? 자, hot sauce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사실 매운 걸 잘 먹진 못해서 hot sauce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지만 특정한 음식에 먹는 것은 좋아합니다. 예문에서 볼까요? 빠밤.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내 피자 위에 핫소스가 올려진 것을 정말 좋아해요 라는 뜻이에요. 피자가 많이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핫소스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자, 다시 들어봐봐.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우리 친구도 혹시 핫소스 어디에다 뿌리는 거 좋아해요? 핫소스가 매운 친구들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빠밤. 그 다음은요. soy sauce. One more time. soy sauce. 맞아요. 간장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아니에요. 소스 no no. sauce. Alright? soy sauce가 바로 간장이야. 자, 이 soy가 얘들아 사실 그 콩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간장이 얘들아 콩으로 만든 거 알아? 그래서 콩 소스라 그래서 간장이 영어로 soy sauce입니다. 자, 이거는 soy 부분에서 뚜렷하게 하고 sauce는 SA 부분, saw에서 뚜렷하게 발음해줘야 돼. 해보자. Soy sauce. Soy sauce. Alright. 자, 예문에서 볼게요.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자, dumplings 뭐야?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만두입니다. 자, 만두 우리 친구들 어디다가 찍어 먹어요? 혹시 케첩 찍어 먹나요? 머스타드 찍어 먹나요? 핫소스 찍어 먹나요? 사실 만두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않아, 얘들아? 자, 그래서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무슨 뜻이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go well 설명해 줬었는데 go well은 잘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두는 go well, 잘 어울려요. 뭐랑? soy sauce, 간장이랑. 만두는 간장이랑 go well, 잘 어울려요 라는 뜻이지요. 자, 한번 다시 들어봐봐.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0: 얘들아,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취한트 타임입니다. 선생님이랑 재밌게 신나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재밌게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선생님 혼자 부르면 안 돼. 부끄러우니까. 오케이? 준비되나요? Drop the beat. Ketchup. I like ketchup on my fries. I like ketchup on my fries. Mustard.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Hot sauce.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Soy sauce.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얘들아, 바로 액티비티 타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뭘까요? 바로 머스타드네요. 머스타드 영어로 mustard였지요. 자, must 하게 도와주는 M, U, S, T. Must. 그 다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ard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rd. mustard.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ketchup 나왔어요. catch 나와야 되겠지? K-E-T, C-H, 그 다음에 up, U-P 나오겠어요. Ketchup.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 A spicy sauce that makes food taste spicier. 아주 매운 소스. 우리가 음식을 아주 더 맵게 만들어주는 매운 소스는 바로 hot sauce 였지요. hot sauce.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Ketchup. I like ketchup on my fries. Mustard. I want mustard on my hot dog. Mayonnaise. Mayonnaise makes my burger tasty. Hot sauce. I love hot sauce on my pizza. Soy sauce. Dumplings go well with soy sauce.
0: Yeah, 오늘도 선생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해요. Okay? Bye bye.

안녕, 나는 그레이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똑똑하면서도 착하기까지 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반 친구들에게 점심시간을 알려주려고 해. 그런데 지금 12시 3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is로 시작해야 하는지 it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가 무엇이었더라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재밌는 word game, step out 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인칭 대명사 it. 자, 기억나시죠? it.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한다.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사물, 동물, 사람 등의 이름을 대신한다고 했었는데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was alone. 자, 앞에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뒤에 오는 it. It was alone. 그것은 혼자였다. 어떤 것을 대신하고 있나요? 그렇죠. 길에서 발견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puppy, it. 그러면 단수인 것도 확인하셨죠? puppies 아니고 puppy였습니다. 만약에 단수가 아니었다면 it이 아니라 뭐가 왔을까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그렇죠. they가 왔었겠죠. 그런데 it이라는 인칭 대명사는 대신하지만 수가 단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앞서 언급된 특정 상황을 대신한다. 뭔가를 공통되게 대신하지만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었던, 말했었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줄여서 얘기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대신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It is not easy. 그들은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it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t이 없었다면 그들은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한다.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it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거 한번 말했으니까 대신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정말 쉽고 편리해졌죠. 그래서 it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인칭 주어로 사용되는 it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주어이긴 하지만 주어 역할만 하는 겁니다. 가리킨 대상이 없고 주어 역할만 한다? 어떤 것이었지?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자,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이것은에 대한 해석이 없죠. 자, 사막이 맑고 덥다라는 내용, 그 날씨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주어 역할만 해줄 사람, 나 하면서 it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it, 비인칭 주어 it은 언제 사용되냐? 2번에서처럼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등을 말할 때 우리가 주로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1번의 예문만 봐도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날짜, 요일, 계절 4개뿐만 아니라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리라든지 명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볼까요? It is 5:30 now. 자,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5시 30분이다. 를 나타내기 위해서 5시 30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주어, it은 그냥 역할만 해줘. 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대상 없이 주어 역할만 하는
빈칭추어 이시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시라는 거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교재 55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중복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번 사용됐던 것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1번 보겠습니다. Ford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Mr. Ford is a professor. Mr. 어떤 성별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어떤 성별이었죠? 그렇죠. 남자에게 붙는 Mr. Ford니까 Mr. Ford is a professor. 자, 여기에 들어갈 주격 인칭 대명사? 그렇죠. He. 그런데 대문자를 써야겠죠? 문장의 첫 단어니까 He teaches physics. 그래서 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teach, es가 붙는다까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Mr. Ford is a professor, Mr. Ford teaches physics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말하고 듣는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주격 인칭 대명사로 he를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코알라들은 작다.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Koalas are small. 자, 코알라 s 붙었네요. 그래서 비동사가 are이 왔죠. 왜? 복수주어니까요. 그리고 비동사 are 그리고 small 작은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만났을 때는 상태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코알라들은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Koalas라는 주어가 한 번 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요? 그렇죠. They가 오면 되겠네요. 역시나 대문자 T. 그리고 이런 주격 인칭 대명사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이라고 해석한다는 것,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그리고 복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있군요. 3번.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맞죠? 사하라라는 주어 나왔고요. is 3인칭 단수니까 is a large desert 하면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주격 인칭 대명사는 그렇죠. 사하라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it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역시나 대문자 I. It is in Africa. 자, 한 가지 더 우리 알 수 있죠. 이 문장에서 비동사 is와 in이라는 전치사가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복습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세니아는 인도 출신이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Sania is from India. 자, 이름이죠. 이름.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비동사 is가 왔고요. 비동사와 전치사 from이 만나니까 이것도 어디 어디에서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라는 뜻인데 어떤 나라예요? 인디아, 인도 출신이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성별을 잘 몰랐었다면 해석을 보고 알 수 있겠네요. 그녀는 이라는 주격인칭 대명사 she 대문자 S, H, E. She likes soccer.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ania니까 비동사 am, are, is 중에 is 왔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인데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가 붙었구나. 이렇게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심지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잇, 반가운 잇이 나타났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있나요?
rainy or snowy. 날씨를 나타내고 있구나.

아, 이때 it은 빈칭 주어구나. 우린 이제 알수 있습니다. 뒤에 빈칸, don't stop working. 자, 뒤에, 쉼표 뒤에 오는 문장을 보면 그들은 뭐죠? they. 그런데 문장의 처음이 아니니까 소문자 T로 시작할게요. They don't.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This is 5:30 now. 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This is 5:30 now.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Thi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 is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is 5:30 now로 고쳐줘야겠네요. 두 번째,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he were shocked. 자, 해석. 과학자들이 단지들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자, 앞에서 틀린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틀린 거 없죠? When the scientists opened the jars. 과학자들이 단지를 열었을 때 he were shocked. 자, 여기서 사용된 주격 인칭 대명사는 he인데요. 앞에서는 scientist죠.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들은이라고 해야 하니까 he가 아니라 뭐예요? they. 좋습니다. they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를 they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They built a bridge. They connect two islands.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맞죠? They connect two islands. 자, 이대로 해석하면요. 그들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그들, 이 다리를 지은 그들이 사람들이 두 섬을 연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이 지은 그 다리가 두 섬들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y가 아니라 알맞은 주격 인칭 대명사는 그것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것은이라는 뜻을 가진 it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connect는 맞나요? 주어가 달라지면 동사도 달라져야 하니까 they가 맞았다면 connect였겠지만 it으로 주어가 바뀌면서 connect s 붙여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they에만 표시하고 it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번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자, 여기 점 찍어줄게요. They work hard. 주어 찾아볼까요? 첫 문장에서 Mary까지 아니고 Mary and I. 자, 두 명입니다. 근데 Mary and I. I가 누구죠? 나. 두 명. Do. 복수주어니까 do라는 동사 원형이 사용됐습니다. Mary와 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They work hard. 복수이긴 하죠. They가. 그런데 주어를 보세요. Mary and you도 아니고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포함된 복수주어는 they가 아니라 뭐였죠? 우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we였죠. 그래서 they에 표시하고요. we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We work hard.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둘도 열심히 일을 함께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word game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까지 해보는 문제인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뭔가를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짓다 또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짓다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뭐죠?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Built 정답입니다. Built 아 build 죄송해요. Build 짓다 건설하다니까요. Build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무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자 여기 무덤이라는데 여기 있네요.

0: 연결하고, 무덤이란 뜻을 갖는 단어 무엇이죠?
1: Tomb.
0: T-O-M-B 까지가
1: Tomb입니다.
0: 세 번째, 우리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무언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직업. 자, 뜻 먼저 볼까요? 그렇죠. 과학자가 이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네요. 영어로 바꾸면요? Scientist. 정답입니다. Scientist. 좋습니다. 4번. 헬멧, 방망이, 다음에 공이 있네요. 어떤 스포츠?
1: 야구.
0: 선생님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를 도와줄 때, 저는 이 스포츠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야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 베이스볼. 베이스볼. 따라해보세요. 베이스볼. 자, BASEBALL. 베이스볼. 마지막. 이게 뭐죠? 아, 뭔가 병에 들어있는 병. 단지, 항아리의 그림이네요. 단지, 항아리, 영어로 뭐였죠? jar, jar, j, a, r, jar. 좋습니다.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 across 그리고 down 퍼즐이 있네요. 가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장 좋아하는. 바로 한번 얘기하고 찾아볼게요.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단어 뭐였죠, 여러분? favorite. 좋습니다. favorite. 자, 찾아볼까요? 첫 번째 줄에 F로 시작해서 favorite 있네요. 자,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면서 입으로도 여러 번그 단어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발음도 중요해요. favorite. favorite. 좋습니다. 두 번째. P. 혈액. blood. blood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B로 시작해서 B, L, O, O, D. blood. blood. 좋습니다. 3번. 물질, 재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드디어 나오나요? 물질, 재료 뭐였죠? material. 자, 이건 꼭 발음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material. material. 자, M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M, A, T, E, R, I, A, L. material. 물질,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noun 퍼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음식을 씹다. chew. 뭔가 발음이 굉장히 귀여운 단어죠. chew. 자, 어디 있을까요? C, H, E, W죠. 스펠링은. 저기 있네요. 세로로 chew. 찾았습니다. 5번. 지속되다. 지속되다. last. 그쵸, last. L-A-S-T.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기 전에 먼저. 자, 여기 있네요. last. 자, 마지막. 두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두뇌는 영어로 뭘까요? 뭐라고요? brain. 정답입니다. 자, brain 찾아봅시다. B로 시작하는 brain 어디 있을까요? 아, 못 찾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더 먼저 찾으셨나요? 선생님 합니다. 여기 있네요. brain.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ord 게임을 통해서 6개의 단어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퀴즈로 단어 하나 더 복습해 볼게요. 자, let's review. 자, 문장에 들어갈 알파벳들을 번호 순서대로 모아서 어떤 단어가 완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봅시다. 많은 야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껌을 씹는다라는 문장.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갈까요? 많은 야구 선수들. Many? 야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했었죠. Baseball. B로 시작합니다. 1번은 B예요. 그리고 선수들 할때 players. Players. 여기 2번에 들어갈 알파벳은 R이죠. 아, chew gum. 경기 중에 껌을 씹는다. 씹다, chew였죠. chew gum during games. 자, 경기.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도 되지만, 경기, 스포츠 경기할 때도 우리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는 A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수업 중에 껌을 씹으려고 하지 마라. Don't try chewing gum. 4번, 5번이 붙어 있네요. 이 단어만 알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class. 자, 여기 점 찍고요. 수업 중에 껌을 씹으려고 하지 마라. Don't try chewing gum. class. 자, 힌트. 전치사입니다. 수업 중에. 뭐라고요? in.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I and don't try chewing gum in clas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조합했을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brain. 자, 앞에서 나왔던 단어이지만, 앞에서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let's review에는 다른 단어를 넣으시겠지. 방심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brain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미있게 한번 복습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workbook을 통해서 공부해 보아요. workbook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쪽 펴주세요. 폈나요? 좋아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는 영어 단어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1번, baseball. 선생님이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죠? 좋아하는 스포츠라서 그런가 봐요. 뭐라고 했었죠? 야구. 야구. 2번, company. 자, 발음도 같이 해주세요. company. 무슨 뜻이었죠?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는 회사들 이어서 companies라고 나와 있었죠. 원래는 회사, company. 3번, giant. giant. 무슨 뜻이죠? 그렇죠. 거대한. giant. 4번, 이 단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favorite. My favorite sports is basebal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5번, stuff. 자, F가 두개 있죠. F 발음에 주의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Stuff, stuff. 좋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물질,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Go bad. 뜻은 상하다, 썩다. 7번, for a long time. 바로 볼게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한번 적어 볼게요. 꿀. 달콤한 꿀. honey. 자, 선생님 적는 속도가 혹시 너무 빠르다면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이 먼저 적으셔야 해요. 무덤. tomb. tomb. 지속되다. 지속되다. 아까 우리 월게임에서도 나왔는데요. last. last. 음식을 씹다. chew. chew. chew. p. 혈액. blood. 그렇죠. blood. blood. 짓다. 건설하다. 또 B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build. 자, 마지막 과학자.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단어니까 이제 스펠링쯤은 알아둬야 해요. scientist. 자, 소문자 있습니다. 과학자 scientist였습니다. 자,
자,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0: 당신이 껌을 씹을 때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뇌로 간다.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우리가 두 번이나 복습했던 단어네요. They use less and need fewer workers. 더 적은 재료가 들어가야겠네요. Material. 티입니다. Material. 좋아요. 3번. Scientists honey in old tombs in Egypt. 발견했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네요. Scientists found.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4번. When they opened the jars, they were 단지들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라는 뜻이 들어가야겠네요. 어떤 단어? Shocked.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처음부터 빈칸이네요. Try chewing gum when you do your homework. 대신에 라는 단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남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instead가 들어가야 합니다. Instead. 그런데 문장의 첫 번째니까 대문자 I. 인스테드 트라이 추잉 감 웬 유 두 유어 홈워크. 수업 중에는 씹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숙제할 때 껌 씹는 것을 시도해 봐라. 이렇게 지문의 내용 기억나지요? 자, 이렇게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 1, 2, 3, 세 번째 시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른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알려주려고 해요. 너무 기대되죠? 그 전에 그레이스가 내준 투데이스 퀴즈 푸는 거 잊지 마셔야죠. This is 12:30 now일까요? It is 12:30 now일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Bye everyon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아하. 얘기로 한창 예, 열 올렸었죠.
0: 어,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저는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그런가?
1: 하는.
0: 물어볼까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런드리.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then
2: We should
1: laundry.
2: wait.
1: 그치.
2: You're right.
1: 그게
2: My
1: 아니.
2: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he?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2: You know,
1: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상처받을까 봐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My feet?
1: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off.
2: Oh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올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예,
0: When it
1: 그쵸.
0: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이슬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1: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0: Alright.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동사.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1: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1: laundry.
0: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네, 설거지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요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dry the laundry.
0: 오케이.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을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fold.
0: Remember?
1: 네.
0: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Okay, so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1: Let's.
0: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쵸.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0: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네.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슬퍼하지 말자.
1: 오케이.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와우.
0: 안 좋네요.
1: 예.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today. Ye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예.
0: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와, 그게 흡수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예.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예. 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1: 으흠.
0: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1: 으흠.
0: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1: PP.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음흠.
0: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다.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1: Yeah.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이러면서.
0: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오.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1: should have.
0: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 have는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렇죠.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

0: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런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우리
1: 기다렸어.
0: 기다렸어야 됐나?
1: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거, 그렇죠?
1: 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예,
0: 디테일하죠.
1: 디테일하게
0: 딱
1: 짚어주셨는데.
0: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되는 거죠.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0: 생소해요?
1: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그
0: 젖은
1: 젖은
0: 뭐라고 해야 돼?
1: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0: 뭐랬어요?
1: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쵸?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다들
1: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1: 레게 파티. 근데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1: 예.
0: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과업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예.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타월인가? 막 이런
1: 네.
0: 생각하시거든요.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예. 네.
0: wet 한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1: 네.
0: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쵸?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도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1: 네.
0: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Soaked.
1: 아.
0: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그럼
1: 그래서
0: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1: like.
0: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유할 때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그녀는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라이프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I had a sister or something. 그럼 뭐라고
1: 예.
0: 할까요?
1: She talks like Mayu.
0: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오.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뭔가
1: 야.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0: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Mm-hmm.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란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나면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그렇죠.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쁜데.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 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빨래 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남편한테
0: 네,
1: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는 humidity라고 거의 여기가 플랩이 나서 그러긴 한데.
1: Humidity.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아~
0: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1: 아, 네, I know.
0: 어, 바꿀 건 없어요.
1: 아이고, humid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1: 그런데
0: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그쵸. 있기는 해요.
1: 예,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1: 미리리.
0: 그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what.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아,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0: That's my perfume.
1: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그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0: Yeah.
1: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0: 아.
1: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yeah. 너의 머리다.
0: That's your hair. 그렇죠?
1: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0: Yes.
1: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0: 네.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my perfume.
0: That's my perfume.
1: That's your hair.
0: That's your hair.
1: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Oh, that's not the humidity.
1: Yeah.
0: That's just your feet.
1: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0: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0: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1: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했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그쵸.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0: Yeah, we should have waited.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알라이트,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0: Mm-hmm.
1: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 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0: Oh, that's your hair.
1: Ooh. That's your hair.
0: Mm.
1: 어, 그건 내 향수야.
0: That's my perfume.
1: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0: Oh, that's not the humidity.
1: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네, 오늘 should PP 위주로 조금 입영자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좋습니다.
2: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5: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4: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5: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4: What?
5: Yeah.
4: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5: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4: No.
3: Huh? I can do it.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Mm-hmm.
2: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자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Mm-hmm.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3: 네.
2: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Bye.

얘들아, 안녕!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내가 지난번에 이 나라를 다녀왔거든?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봐봐. 나라 이름이랑 수도 이름이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물속에 사는 좀 동물인데 엄청 귀여운 수달이 많이 산대. 어디게? 힌트를 주자면, 오,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 자, 어디게? 짜잔, 바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뭐가 많냐면, 너무 귀엽지? So cute! 바로, 수달. 수달이 엄청 많이 산대. 근데, 수달이 영어로, otters. 그치? 근데, 이 수달이 글쎄, 이 바위를 이용해서 조개를 깨트려서 먹는다는 거 엄청 똑똑하지 않아? 아니, 동물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와, 너네보다 똑똑할 수 있어. 야, 수다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있는 거지. 그래서, little animals can use tools. 어때? 잠깐만. 조금 있다. 이거 아닌가? A little animals. 뭐가 틀린 거지?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대충 레이디가 A little animal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가 아쉬워요. 좀 수량 형용사 잘 써먹고 싶은데 뭔가 좀안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와 관련된 수량 형용사 좀더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뭐 배웠어요? 많은 뭐였어요? 많은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뭐 있었냐면, 바로 many.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much.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A lot of. 그쵸? Lots of라고도 표현했던 이러한 많은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그 다음에 많은 말고요.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나타내는 거 있었어요. 자, 약간 나타내는 거뭐 있었죠? Some 그리고 any. 그런데 some이랑 any는 둘다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런 명사에 그냥 다 붙여줄 수 있는데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some은요, 긍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any는 any, 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ny도 긍정문에서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좀 비슷해요. A few와 few에 대해서 배울 건데, a few는 일단, 선생님, 얘는요, few보다는 a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few는 조금 있는 약간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few는요,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거의 없는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거의 없네. 뭐, 나보고 아까 햄버거 먹으라고 했더니, 뭐, 햄버거 남아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의 없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갈 때는, 어떻게? few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정적으로 거의 없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A가 빠져 있는 few. 그런데 또 이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사용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수량형용사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되죠?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오늘 배울 거 바로 a few와 few라고 했는데요. 옆에 a few 말고 어가 붙어 있는 뭐도 있어요? a little 그리고 a가 없는 little 있는데요. 둘 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개의 뜻은 약간의 또는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A가 없는 건요,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수량 형용사. 형용사 자체는 우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느냐 또는 셀수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a few와 few 요렇게는요. 주로 개수를 나타내요. 자, 개수를 나타낸다라는 건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a little 또는 little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가 뒤에 와야 합니다. 여기 볼게요. A few students. students 학생인데요. S가 붙었죠.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때는 a few students 뭐예요? 몇몇의 조금 학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명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a few students 하면 아, 학생들이 조금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A little water. 자, water 어때요? 셀수 없는

명사죠. 우리가 양을 나타내는 거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 있는 상태 a little water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형에서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볼 a few는 개수와 관련된 거라서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와야 한다.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갈게요. 그럼 간단하게 a few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bought a few apples in the market. 자, 여기서 he 동사 나왔고요. bought 뭐의 과거형이에요? buy의 과거죠. 샀어요. 뭘 샀을까? 자, 동사 나오고 이 동사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뭘 샀냐면 a few apples.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할게요. A few apples 뭐예요? apples는 사과인데 사과를 지금 우리가 셀수 있는 거죠. 뒤에 s 붙었죠. 그러니까 개수 셀수 있는 거,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수량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a few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과는 어디에 있냐면요. in the market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는 약간의 사과들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A few는요, 우리가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또는 약간의 몇몇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요만큼 조금 있네. 조금 약간. 또는 사람들이라면 몇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She made a few mistakes in her essay. essay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essay 글의 한 종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 우리가 해석할 건데요. She, 그녀는 made, 동사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a few mistakes 여기까지 딱 끊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목적어네. mistakes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 셀수 있거든요. mistake. 그래서 a few 약간의 뭐를 한 거예요? 실수 조금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few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수량형용사 a few가 온 거고요. 그럼 뒤에는요. 어디서 실수했어? 그녀는요. 몇 가지의 실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는 어디에 있는 실수냐? 자, 지금 전치사 그리고 her essay 글 그녀의 글에서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죠. 전치사와 명사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 같이 묶어서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녀는 그녀의 글에서 약간의 실수들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볼까요? They need. 그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요. need라는 동사는요. 무엇이 필요한데?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a few hours. 여기까지, to 앞에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hours, 시간을 말하는 건데, hours 해가지고 셀수 있는 명사죠.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우리 지금 뭐예요? a few라는 수량 형용사. 그들은 약간의 시간이 뭐 했어요? 필요해요. 뭐 하려고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to 다음에 동사를 잘 해석해 주시면 돼요. To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내기 위해라고 지금 해석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투부정사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해석의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 앞에 나오는 구문에서 익히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목적의 뜻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은 그 일을 마치기 위해. 그쵸? 이거 투부정사 아래에 있는 내용을, 투 아래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해석한 거고요. 몇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바로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잘 보시고요. 이번에는요. few 가보도록 할게요. a few가 아까 조금 있는이었는데 a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외우기는 쉬워요. A가 빠졌으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There were, 자, there were 또는 there is, there was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과거니까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원래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데요. few cars라고 했어요. 그런데 few가 나왔으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뭐가 거의 없어요? 차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차가 거의 없었다. 어디에? On the road. 그

때그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 Not 자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few라는 자체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을 가지고 있다. A few와 few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셀수 있는 복수 명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Few people attended the event because of the rain. 자, 그러면 주어 볼게요. 주어가 few people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ttended. 오, ed부터 있는 attend에 ed부터 있어요.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석했다. The event, 이벤트 또는 사건에 참석했어요. 이벤트 행사가 될 수도 있죠.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few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죠. 여기까지 보고 왜 참석을 많이 안 했어요? Because of the rain. 자, 여기 because of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Because 하고 because 혼자만 나오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사가 나와야 돼. 왜냐면 절이니까. 그런데 because 다음에 전치사 of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바로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잘 보세요. 자, because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럼 because of 다음에 the rain 해가지고 명사 나왔죠. 오, 뭐 때문에? be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 2번 볼게요.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 바로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주어가 뭘로 나왔어요? schools, 학교예요. few schools라고 했어요. 그럼 학교가 거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학교가 거의. 이런 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학교냐면, on the island. 어디에 있는 학교? 그 섬에는 뭐가 없다. 거의 학교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섬에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 few는 지금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함께 해석해서 봤습니다. 자, a few와 few의 차이점 우리가 좀더 알아보면서 독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독해 내용은요, 바로 수달이라는 동물과 관련된 독해예요. 수달, 우리 아까 대충 레이디가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어때요? 조개를 좋아하는 동물이죠. 자, 이 수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독해에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수량 형용사 a few와 그리고 few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기 전에 우리 오늘 이쪽 먼저 단어를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brown, 갈색이죠. 그리고 fur 뭐예요? 털을 말해요. dive, dive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우리 다이빙 거 들어봤죠? 자, 그리고 잠수할 때 우리 다이브 하죠. rest라는 게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rest, 쉬다. 그리고 휴식 취하는 거예요. rest room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rest room. 보통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쉬다. 그래서 rest room 써 있으면, 아, 저 화장실이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 다음에 hold hands. hold라는 건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hands가 뒤에 나오니까 무엇을 잡다? 손을 잡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ute, 귀여운, 그다음에 smart, 똑똑한, use,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 동사. 그다음에 rock, 바위고요. tool, 요거 tool 알아둬야 되죠? 도구나 연장을 말합니다. 오, 요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Otters are animals with dark brown fur. 여기까지 봤을 때 otters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되겠죠?
알았어. 수달은요? 어떤 수달은? 자, 수달은요? Animals, 동물이래요.

어떤 동물이냐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말로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동물이냐면 뭘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자, with라는 거는 뭐뭐와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은 동물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with 붙여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ark 어두운, brown 갈색, fur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생김새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y swim, dive and play in the water.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They가 주어가 되고요. 우와, 동사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Swim, 수영하다. 그리고 dive, 뭐예요? 잠수하는 거고요. 물속을 뛰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and play. Play는 뭐예요, 여러분? Play는요, 노는 거예요. 그쵸? 오, 동사가 선생님, 첫 번째 동사 나왔고요. 두 번째 동사 나왔고요. 그리고 and 하고 세 번째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in the water. 어디서 놀아요? 아, 물속에서. 물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자, 동사 여러 개 나오는 걸 묶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똑같이 대등하게 나오는 동사를 어떤 식으로 나열했냐면, 여기 순표, 그 다음에 순표, 그리고 and 하고 마지막 동사 넣었습니다. and는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언가를, 동등한 무언가를 나열할 때, 쭉 나열할 때 A 나열하고 B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표 찍고 and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and 하고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를 사용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물속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있어요. 자,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rest in the water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는지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표현된 걸 고르래요.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오늘 배운 거네요.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거 뭐가 있어요? 아, 우리 오늘 배운 거 거의 없다라는 거 바로 few인데, 자, 거의 없다라는 오늘 배운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거의 없다를 나타내는 literally 있습니다. 우리가 few는 개수, 바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하고요. little은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그러면 뭐뭐 할 때니까 when이 들어갈 거예요.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들이, 그쵸? 그럼 when they로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When they have few energy. 그 다음에 when they have little energy. 그 다음에 when they have a little energy. 근데 a little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상 찾아주어야 되는데 a 붙어 있으면 안 되죠. few 아니면 little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면 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 봐야겠죠. 에너지는요, 지금 뒤에 S 붙었어요? 아니요. 복수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셀수 없구나. 셀수 없을 때는 무엇을 붙인다? 바로 little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럼 아까 독해로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간다? When. 자, 쓰지 않을게요. When they have little energy. 그들이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 they rest. 그들은 뭐 한다, 여러분? 바로 쉽니다. 어디서 쉬어요? In the water. 지금 어디서 쉰다라는 거예요. In the water. 물속에서 쉽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they hold hands. 여기까지, to 앞에까지 한번 볼게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스윔하고 다이브하고 플레이 해가지고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물속에서 쉬고 있는데 hold hands 한대요. 그들은

무엇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왜 잡을까요? To stay together. Stay together.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stay together는 함께 있는 거예요. Stay, 어디 어디 있는 거죠. Together, 같이 있는 거에서. 함께 있기 위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To 다음에 stay라는 동사가 나왔죠. Stay는 뭐뭐 하다, 어디에 있다 라는 거죠. 유지하는 거예요. Stay together. 그래서 손을 왜 잡아요?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아요. Isn't that cute? 뭐예요? 정말 귀엽지 않아? 라는 거죠. 이렇게 수달이 이게 물속에서 서로 손잡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엽지 않아? 라고 묻고 있죠. There's more. 더 있어. 라는 말이죠. There's 라는 거는 there is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re's more. 여기 더 있어. 뭐가 더 있을까요? Others 뭐예요? 수달은요. 수달들은 are smart to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달은 또뭐 하대요? 또한 smart. 똑똑해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죠. 자, 그럼 여기서 형용사의 역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형용사는요. 스마트한 건 누구예요? 바로 others. 여기 수달이죠. 오. 똑똑한 건 수달이에요. 수달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명사 앞에 쓰이지 않아도 형용사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They use. 그들은 사용해요. They use rocks to open shellfish. 여기서 they 주어고요. Use 사용해요. Rocks 무엇을 사용해요? 바위들을 사용해요. 자, 그럼 목적어까지 나왔고 to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To open. Open은 여는 거죠. To 다음에 지금 열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 바위들을 왜 사용할까요? To open. Shellfish. Shellfish는 조개예요. 그러면은 조개를 뭐 하기 위해서? 조개를 열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아래의 내용이. 아! 수달은 조개를 열기 위해 rocks, 바위들을 사용하는구나.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많지가 않거든요.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원숭이나 침팬지. 자, 그래서 그들이 원숭이나 침팬지의 IQ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자, 여기 근데 도구를 또 사용하는 동물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하다라고 한 거구나. 자, 여기 only a few animals can use tools and others are one of them. 이렇게 말하는데요. Only, 오직, a few라는 거는 조금 있는 걸 말하죠. 조금 있어요. 자, 애니멀이 있는데 동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동물들만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아주 약간의 몇몇의 동물들만이 뭐 한다? Can use, 뭐 한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Can이 있으니까 뭐뭐 할수 있다? 뭐를 할수 있다? Tools,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And 그리고 others are one of them. 이렇게 one of them이라고 할때 여기가 a few animals에 속하는 거죠.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바로 수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수달이 여기서 더 똑똑한 것도 있다? 자, 어떻게 똑똑한데? 바로 조개를 바위로 깨.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거의 없어. 수달이 그들 중에 하나야. 라고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a few가 지금 animals 어떻게 쓰였다? 여기 s 붙어 있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쓰였다. 그게 a few. 조금의, 몇몇의, 약간의, 이런 식으로 쓰인다, 해석이 쓰인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밝은 흰색 털.

0: 털을 가지고 있다. No, no. 자, 밝은 흰색 털이 아니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dark하고 brown fur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전치사 어떤 거 썼다? 아, with라는 거 같이 썼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 손을 잡고 함께 있는다. 그렇죠. Hold hands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다라고 했죠. 세 번째,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도구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조개를 우리가 먹을 때 무슨 도구 이용한다 그랬어요? 바위를 사용해서 조개를 먹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알맞은 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달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독해 보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a few와 fe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 few와 few 모두 개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라고 배웠죠. a few라는 건 a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이 또는 조금 있는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few는요, 거의 없는, 그래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다. 그래서 오늘 배운 a few와 few 언제 쓰이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알아두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량 형용사 배우고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바로 a few와 few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a few와 few 말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a little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a little과 little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항상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시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닛 15에서 16 문제 풀고 오실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가지 문장을 우리가 빈칸을 채워보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과거형 동사인 did를 써야 됐고 부정문으로 쓰면요. I didn't do my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바로 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문장 말고 여러분이 다른 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A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5예요. 자, 일단 올바른 동사를 고르는 건데 우리가 주어를 잘 보고 이 주어가 취하는 적절한 동사 형태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요. My sister and I. 내 여동생과 나가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eat 동사 원형을 고르면 됐었습니다. 자, 2번은요. Korea.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한국이라는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has를 써주면 되죠. 자, 3번은요. My class. 3인칭 단수주어다. 그치? 그래서 begins. 내 수업은 항상 9시 5분에 시작을 합니다. 자, 4번은요. Our teacher drinks가 되겠죠. 우리의 선생님도 3인칭 단수주어. 자, 5번은요. We go 동사 원형을 취해줘야겠다. 그쵸? We go shopping every weekend.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쇼핑을 갑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은요. 그녀라는 주어가 나와요. S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lives. 그녀는 아파트에 삽니다. 자, 7번은요. 마찬가지로 pushes. He pushes the first door. 그는 첫 번째 문을 민다가 되겠고요. 8번도 has가 돼야겠죠. My sister has. 9번은 Mr. Kim likes. S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10번도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올바른 형태는 play 뒤에 s가 붙은 plays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A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보기에서 골라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고쳐 쓰는 거예요. 동사는 한 번씩만 사용할 것. 자, 1번에 나는 슈퍼마켓에서 애플파이를 삽니다. 우리 사다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I는요. 네, 그대로 동사 원형 by를 써주면 되죠. 자, 이번에 he, 그는요, on weekdays, 평일이란 뜻입니다. 그는 평일에 학교에 갑니다. 가다, go라는 동사를 쓸 텐데요.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다. 그러면 go 뒤에 뭘 붙인다? 이 s를 붙이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Jim은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뭘 한다? 샤워를 한다. 우리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이라고 하는데요. Take 뒤에 뭘 붙인다? 그쵸.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자, 마시다라는 동사 drink. We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drink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5번입니다. heavily라고 하면 무겁게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비가 많이 내린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비가 말 그대로 무겁게 내린다, 많이 내린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비가 내리다, 우리 rain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는데요. it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시제로도 고쳐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I am buying. 현재 진행 시제로도 여러분이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나타내잖아요. 매일 학교에 간다. 또는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한다. 2번과 3번은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밖에 못 씁니다. 대신에 4번, 5번도 We are drinking coffee. It is raining heavily.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로 써도 네, 맞는 답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 자, 우리 비동사를 써야겠죠. 비동사를 맞춰서 쓰면요. They are이 되겠다. 그쵸? They are hungry.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자, 7번은요. Lisa는 her shoes. 그녀의 신발을 at the door. 문에서 묶는다. 끈을 맨다. 자, 그러면은 묶다라는 동사. tie를 쓸게요. Lisa ties.
pursues.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요. Lisa is tying. 네. 이렇게 ty에 ing, y로 바꿔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는. 자, 8번은요, Jane. Jane은요, in class, 수업에서 질문을 한다. 우리 질문을 하다, ask라는 동사를 쓸게요. Jane asks questions 라고 쓰면 되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Do you, 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니? 라는 질문을 쓰면 돼요. 자, 어디 있을까요? Do you wait? 네, wait 있네요. Do you wait for the bus? 너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니? do로 시작하니까 의문문, do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자, 10번은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for the key, 키를 찾는다, 찾는 중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 무엇을 찾다? look for, look이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students, 복수 주어니까 look for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진행 시제로 쓰면 the students are looking for the key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의 한 단어로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baby, 아기는요, every day, 매일 크게 운다를 적을게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에 맞춰서 cries라고 쓰면 되겠죠. 네, cry는 뒤에 s를 붙일 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자, 2번입니다. 그는요, next to me. 내 옆에 뭐 하고 있다? 앉아 있다. sitting. 지금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써주면 돼요. sit 뒤에 t를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서 he

예스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Vegetables, 야채는요?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지금 vegetables,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주어죠. 그래서 동사 are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He is being kind of the dishes now.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를 wash the dishes라고 합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걸 보니 현재 진행형으로 써줄게요. wash 뒤에 ing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를 위한 many plans,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ha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they, 그들이죠. 그래서 have라고 쓰면 되겠죠. They always have many plans for me. 자, 이어서 우리 6번부터 10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요, 민수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옵니다. 민수는 영어를 잘해요. 자, speak, 말하다인데,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My father, 내 아버지는 on weekends. on weekends라고 하면 주말마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일 뒤에 s가 붙으면요, 매주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다? 세차를 한다. 자, 그러면요, wash 쓸 텐데요. 3인칭 단수주어 나오죠? es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그녀는 지금 런던에서 지내는 중이다. 앞에 비동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사 뒤에 ing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he is staying in London now. 자, 9번 볼게요. 톰은요, every day, 매일 신문을 읽는다. 자, 그러면 read, 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때도 톰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s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Jane, Jane은요, 마이크를 뭐 한다? love,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love 뒤에 Jane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뭘 한다?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0번 문제 다 풀어봤어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면요. 지금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연습했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요.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뒷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는 건데, 1번을 보니까 He is dancing at the hall.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비동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 앞으로 보낸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Is he? 그는 dancing. 춤을 추는 중이니? 어디에서? At the hall. 홀에서. 이렇게 의문문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2번은요, 부정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they are taking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하는 중이다. 자,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지. 그래서 they are not. 우리 줄여서 aren't로 써볼까요? They aren't taking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You are looking for your children. 너는 너의 아이들을 찾는 중이다. 자,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Are you looking? 너는 찾는 중이니? 무엇을? For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을 찾는 중이니라는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잘 적어 보셨어요? 네, 우리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is lying on the floor. 여기서 lying이라고 하면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 문장인데요. 부정문으로 바꿔주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is와 not을 우리 축약해서 isn't라고 쓸수 있습니다. She isn't lying. 그녀는 누워 있지 않아요.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요. 자, 5번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Jane is reading a book. Jane은 책을 읽는 중이다. 자, 비동사 문장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Is Jane? Jane은 책을 읽는 중이니? Reading a book. 이렇게 우리가 의문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유닛 15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16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이제는 과거 시제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그는요, 축구를 잘했다. 우리 플레이 뒤에는요, ED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고, He played soccer well이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그는 축구를 잘했다. 자, 2번은요, She, 그녀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었다. 뭘 골라야 될까 하고 봤더니요. 아, 뒤에 2000년도라는 연이 나와요. 그러면은 과거죠. 과거의 선생님이 없다. was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는요. a cold. 감기에 걸렸다라고 할때 우리가 catch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올바른 과거형은 got이 되겠습니다. He caught a cold yesterday. 그는 어제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4번은요. Bill은 많은 questions, 질문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asked가 돼야 돼요. ask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형으로 쓰려면 우리가 빌이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골라야 된다. 자, 5번은 나는요, got his text message. 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get의 올바른 과거형은 got이 되어 got. 자, 그럼 우리 6번으로 가볼게요. 그녀는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어땠어요? 배가 고팠대요. 그러면 she라는 주어에 맞춰서 was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Willie는 the music, 그 음악을 좋아했다, liked를 골라줘야 됩니다. like가 안 되는 이유는요. 현재형이면 우리가 s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liked가 올바른 답이다. 자, 8번은요. 그들은 go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고 go의 과거는 went죠. They went to the church. 그들은 교회에 갔습니다. 자, 9번은요. 너는 yesterday, 어제 슈퍼마켓에 갔다. 과거형을 골라줘야겠죠. went. 그리고 마지막 10번은요. 내 친구는 upset, 화가 났었다. w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A번 풀어봤는데요.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의 한 단어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지금 뒤에 on Saturdays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뭘까요? On Saturday면 토요일이야. 그래서 토요일에 빨래를 했다? 선생님 이거 과거형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푼 친구들 있어요? 괜찮아요. 틀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S가 붙잖아. 아까 전에 우리 weekend 뒤에 S 붙었을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주말마다. 자, S가 붙었습니다. 여기도 토요일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토요일마다 반복이 되는 어떤 일상 습관이구나.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올바른 현재 시제로 쓰면요. She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ES 붙입니다. She does the laundry on Saturdays. 그녀는요, 토요일마다 빨래를 합니다. 자, 2번은요, last week, 지난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come의 과거형 써야겠죠. She came back to Korea last week. 그녀는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3번 보겠습니다. Anne Frank. Anne Frank라는 사람은요, 1940년대에 뭘 했다? 일기를 썼다. 자,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keep의 과거형은 kept가 되겠습니다. 자, 4번. They are. 그들은요, now. 지금 콘서트로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돼요. 앞에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go 뒤에 ing를 붙여서 they are going. 그들은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나는요, little prince. 어린 왕자를 last month. 지난달에 읽었다라고 해야겠죠. with의 과거형. read입니다. 발음만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I read the little prince.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last year, 작년에 부끄러움이 많았다.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you는요, 네, 과거형 동사 were 써줘야겠죠. you were. 7번은요,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에라는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는 시간의 부사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몇분 전에 그녀는요, 내 가방을 벤치에 놓았다. put의 과거형 뭘까요? put은 동사 원형 과거형 똑같습니다. put. 그래서 she put my bag. 그녀는 내 가방을 놓았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우리는 yesterday, 어제 제인에게 a pretty doll, 예쁜 인형을 주었죠. 그쵸?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give의 과거형은 gave가 되죠. gave. 자, 9번입니다. The train, 기차는요. 비동사가 지금 있어요. 그치? 그리고 now, 지금 천천히 멈추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 그럼 우리 stop 뒤에 ing를 붙일 텐데요. 이렇게 stop처럼 단문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자음을 한번더 붙여주죠. 그래서 the train is stopping slowly now.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수지는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무슨 뜻이냐? 매주 토요일마다란 뜻이에요. 토요일마다. 아까 Saturdays랑 같은 의미입니다. 토요일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자, 매주 반복이 되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수지라는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Suzy draws. 자, 그래서 과거 시제 파트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도 함께 골라서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는 건데요. 지금 주어를 보니까 1번, J and I, J와 나라는 1인칭 복수주어가 나온다. 그러면요, was가 아니고 비동사 were 써줘야겠죠. were not을 우리 축약해서 weren't라고 한번 써볼까요? 네, J and I weren't busy. 자, 2번은요, Mary isn't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yesterday예요. 어제 Mary는 한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요, is라는 동사를 우리 과거형인 was로 바꿔줘야겠죠. 자, 부정문이니까 wasn't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You not er 이상하다. 지금 부정문인데 순서가 이상해요. 비동사 뒤에 not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뒤에 보니까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이라는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는 이 시간 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or를 우리 일단 were,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축약해서 써볼 수 있겠죠. You weren't in class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너는 교실에 없었다. 자, 4번입니다. 지금 의문문 같아요. 그치?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민주가 주어입니다. 그럼 were이 아니고 was 민주라고 우리가 질문을 써줘야겠죠. were를 was로 바꾸면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Are they here 1 hour ago? Are they는 맞는 형태이긴 하지만 시제가 지금 어떤 시제예요? 1 hour ago라고 하면 1시간 전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1시간 전에 있었니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are를 과거형인 were they로 바꿔줘야겠죠. 정답은 wer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6번 한번 볼게요. I didn't you. 자, 여러분, didn't가 나오면은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으로 써주면 되는데, didn't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you는요, 동사 원형이 아니거든요? you의 동사 원형은 no가 되죠. I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나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몰랐다. 자, 7번에 They don't play soccer yesterday.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과거형으로는 don't가 아니고 didn't로 써줘야겠습니다. They didn't play soccer. 그들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 8번에 Did she go to Japan? 그녀는요, 일본을 갔나요? No래요. No, she doesn't. 자, 근데 지금 did로 질문을 하죠. 그치? 과거에 갔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도요? No, she didn't로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자, doesn't를 뭘로 바꾼다? didn't로 바꿔준다. 자, 9번 보겠습니다. Did they pass the exam? 그들은요, 시험을 통과했나요? Yes, they 하고 비동사가 갑자기 쓰이네요. 8번과 마찬가지로 9번도 did로 질문을 했으면 대답도 did로 해줘야겠죠. 긍정문이니까 yes, they did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Do your parents had the same car last year? 자, 지금 굉장히 틀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Last year, 작년에 너희 부모님은 같은 차를 갖고 계셨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제가 과거형이죠. 둘을 먼저 바꿔줍니다. 어떻게요? did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문 쓸때 주어를 먼저 쓰죠. Did your parents? 자, 그 다음에 요 had라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어떻게요?
Have. 그래서 did your parents

parents have the same car last year. 이렇게 고쳐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D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르게 써보는 거예요. 1번, 과거 시제로. 자, 그러면 the boy falls off the horse. 소녀는 말에서 떨어진다. falls off를 과거 시제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fall의 과거형은 fell입니다. 그래서 the boy fell off the horse. 소녀는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The telephone rings loudly. 전화기는 크게 울린다. 근데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로 일반 동사에 부정문을 써줄 때 무엇에 도움을 받죠? didn't에 도움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the telephone did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요. rings의 동사 원형. 네, ring입니다. s를 빼고. The telephone didn't ring loudly.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자, 지금 보니까 he doesn't tell me the truth. 그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현재 시제죠? doesn't를 뭘로 바꾼다? didn't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He didn't tell me.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The truth. 사실을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keeps the secret. 과거 시제로 쓰면 그녀는 비밀을 간직했다. Keep의 과거형 ke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kept the secret. 이렇게 고쳐서 써주면 되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My friend sent me a letter. 내 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현재 시제로 쓰면 동사 원형은 send입니다. 근데 3인칭 단수저니까 s로 바꿔 쓸게요. 네, 그래서 My friend sent me a letter. 이게 올바른 답이 되겠다. 그쵸? 자, 6번에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쓰래요. 자, 그럼 우리 의문문을 쓸 때는 일단 did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주어, the team. 그리고 동사는 어떤 형태로? 동사 원형으로. 그러면 did the team win the race? 그 팀은 경주에서 이겼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He came home late yesterday. 그는요, 어제 집에 늦게 왔다라고 합니다.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did. 그리고 주어를 써주죠. Did he? 동사 원형. Come home.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Did he come home late yesterday? 그는 어제 집에 늦게 왔나요? 라는 의문문이죠. 8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쓰래요. 그의 농담은 재미가 없었다라고 써야겠죠. 자, 그러면 His joke, 그의 농담을 주어로 써주고요.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쓰면은 일단 비동사를 was로 바꿔줘야겠다. 그리고 not을 붙여주면요. 축약해서 써볼까요? His joke wasn't. 그 다음에 funny. 이렇게 쓰면 그의 농담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문제 풀었던 거 여러분 본 교재에 있는 랩업 부분으로 한번 쭉 개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시제는요, 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현재 상태, 습관, 되풀이되는 행위를 묘사를 합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는요, 바로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과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은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의문문은요, 원래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와서 비동사 주어, 동사 ing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 시제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할 때 쓰는데요. 만드는 방법, 바로 was랑 were. 비동사는 was랑 were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not을 붙여서 wasn't, weren't로 줄여 쓸수 있었죠. 일반 동사는요, 무엇에 도움을 받죠? did, did not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did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 주었습니다.
자, 의문문도 볼게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was, were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로 써줍니다. 대답은요? Yes, 대명사 주어 was나 were. No는요? 주어 다음에 wasn't, weren't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id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id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질문을 해주고요. 대답은요? Yes, 주어 did. 부정의 대답은 no, 주어 didn't로 해주면 됐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워크북 문제까지 풀면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마스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의 예문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문장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 어제 했던 일, 지난주에 했던 일을 직접 한번 이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닉네임 25강 열공 인증해 주시면 열공도장을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시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시제 배웠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자, 이제 뭘 배울 차례? 미래 시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미래 시제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211강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이제 문법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수동태를 이제 시작했는데 한 시간에 수동태를 다 끝내기는 좀 어려워서 자, 이번 시간도 두 번째 시간 수동태 2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3형식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근데 타동사에 3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형식과 5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능동이었을 때 두 가지가 다 된다. 이건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랑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수요동사의 능동태는 뭐죠? 그렇죠. 목적어를 두 개 취하거나 하나 취하거나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취할 때는 어떤 순서라 그랬죠? IO, DO. 요거는 주로 사람이고 요거는 주로 사물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강조하거나 혹은 요 DO 자리에 대명사가 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뺄 수 있고 그때는 요 IO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데 물론 요 to 말고 for나 over를 취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했으나 거의 대부분 to를 취하게 돼서 해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과 자,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3형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예문으로 검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 예문은 앞쪽에서도 보셨던 예문이에요. 명사 하나, 명사 둘. 그런데 두 개의 명사는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죠. 따라서 A를 B로 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티 한 잔을 건네어 주었다 라고 해서 passed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게 되면 to the teacher 라고 해서 부사구로 바뀌는 것이죠. 예문 하나 좀 더 볼까요?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술 있죠. 예. 자, 이것이 gives, 줍니다. 누구에게? It's learners 라고 하니까 학습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관원들이라고 할게요. 태권도장 관원들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 태권도는 그 관원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 가지 benefits, 자 이득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태권도가 배우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요? 뭐 체력적으로도 강화가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또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양에서 나온 그런 무술들은 이 정신적인 그런 이득도 수련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various benefits라고 해서 자, 요 various가 다양한이잖아요. 그 다양한 이득들 안에는 그런 신체적인 이득과 정신적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에게 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gi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주다라고 번역하지만 영영사전에는 offer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 주다예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앞에는 to가 붙게 되죠. to its learners가 돼서 자, 이렇게 부사구로 바뀌게 된다. 4와 3으로 쓴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동사는 능동구조일 때 뭐라고요? 4와 3.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자, 수동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4형식일 때를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형식일 때를 수동태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목적어 중에 자 IO를 꺼낼 수도 있고 DO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BPP의 수동태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개의 타동사 중에서 하나만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사다와 주다가 둘 다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수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목적어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능동에서 주어 자리에 쓰였던 아이는 어떻게 된다? 바이 플러스 명사가 되는데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니까. 주어가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혹은 밝힐 수 없거나 혹은 주어를 밝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보통 수동태를 많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죠? 이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주어 자리로 갈 수 있고 얘도 주어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의 목적어예요? 건네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예요? 주다의 목적어죠. 따라서 이 녀석이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 자, 요건 어떻게 된다? 건네어 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건네어 받다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가 수요 동사에서 사람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말은요, 보통 봤다라고 번역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요 선생님이 지금 주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파프티가 그냥 살아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건네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네어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물명사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사물명사를 주어 자리로 쓰는 법은 영어에 없습니다. 계속 궁금해 하셔요. 왜 도대체 저렇게 쓰면 안 될까? 이유는 오늘 수업의 중간 이후에서 제가 밝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는 삼형식으로는 못 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형식의 수요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요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태권도가 학습자들에게, 관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득들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요게 주어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t's learners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받게 된다. 그럼 제공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이 태권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략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DO를 주어 자리에 써서 사형식을 수동태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삼형식의 수동태를 한번 써볼까요? 삼형식은 어차피 목적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뭐 당했어요 라고 할때 주어 자리에 쓸수 있는 아이가 두 개가 나와야 안 나와요. IO, DO 두 개가 나오면 IO를 써도 되고 DO를 써야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지만 물론 문법적으로는 DO를 주어 자리에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는 한데 여튼 수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를 주어 자리에다 끌어다 쓸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삼형식은 심플해요. 목적어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주어 자리로 갈수 있습니다.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갈수 있기 없기 없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주어 자리로. 됐죠?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거니까 앞쪽에 was가 왔어요. was past.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건 부사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는 거겠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삼형식 수요동사의 수동태는요.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삼형식은 그냥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납득되셨나요? 자, 그럼 똑같은 예문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가 얘밖에 없으니까 쟤를 주어 자리에다 써야죠. 그래서 benefit이 자 제공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바로 관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도대체 사형식의 문장에서 수동태를 쓸때 DO 자리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옮겨서 못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토픽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수요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동사 다음에는 두 가지 구조예요. 이게 삼형식 구조고 이게 사형식 구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사형식 구조에서 DO를 앞쪽으로 빼서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가 되고 IO가 남잖아요. 그런데 삼형식에서는 어차피 DO만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DO 다음에 BPP가 되고 이제는 to IO가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동사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는 앞에 전치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어차피 디오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뒤에 투하고 아이오가 나오는 요것이 이제 구조가 되는 거니까 너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면 사형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 앞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면, 언어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A cup of tea was passed. 이렇게 to를 붙여서 써도 되고, 또안 붙여서 써도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일형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수동태로 쓰는 것은 영어 문장에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 해석은 따로 안 해드려도 괜찮죠? 앞쪽에서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확인했던 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같은 예문으로 계속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때요? 시험에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중학생 때는요, 삼형식의 수동태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런 간단한 논리로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뭐 중학교 때도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만. 자. 수요동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런 단순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고 무조건 능동, 없으면 수동이 아니라 수요동사는 수동의 구조에서도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수요동사가 만약에 수동과 능동의 시험 문제에서 이슈로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특히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나중에 이제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실 텐데요. 수능 시험 문법이 다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태는 안 나옵니다. 너무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수동태, 능동태와 관련된 이슈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아이템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등 과정에서는 뭐그 삼형식 동사도 나오고 사형식도 나오고 오형식도 나오고 골고루 나와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수능 과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것만 등장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내가 능동태를 답으로 쓸까? 수동태를 답으로 쓸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삼형식 동사는 어때요?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동사는 얘기가 달라요. 뒤에 목적어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조건 능동이죠. 수동의 구조는 어때요? 4가 수동이 되면 3이고 3이 수동이 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구조는 능동에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적어가 아예 없으면 수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구조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불할 수도 있고 지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에이,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능동이 답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요동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제 MD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조건 수동이죠. 그죠?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달러가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돈이. 돈은 지불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목적어 없으면 수요동사도 무조건 수동. 두 개면 무조건 능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요거는 좀 재밌죠. 어때요? 그 사람은 10달러를 지불했을 수도 있고, 지불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석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뭐 하는데? 바로, 잔디를 깎아서, 잔디를 깎는데, 10달러를 지불받았다, 지불했다? 둘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건 정답이 둘다될수 있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workers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상으로 수여할 수도 있고요. 수여받

0: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장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 직원들이 pay increase라고 하면 봉급 인상이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왜 봉급 인상을 줘요? 받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요동사의 수동태 어떻게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셔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요동사가 아닌 동사를 만나게 되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수동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선택의 대상이 되는 동사가 수요동사다 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하나일 때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요 내용들 상기 한번 해 보세요. 자, 이제는 머릿속이 좀 깔끔해지셨나요? 네, 그랬길 바라고요. 자, 그럼 퀴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 돼요? 3형식. 자, 두 번째입니다. 4형식 문장이 수동태 구조에서 그러면 3형식 구조에서가 되겠죠? 주어동사 목적어가 필수 성분 아니에요? 따라서 부사는 애시당초부터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4형식 문장의 수동태 구조에서 3이잖아요. 동사 이하에 동반될 수 있는 성분이 뭐냐? 그럼 4에서 3이 되면 주어진 선택지 중에 뭐예요? 목적어만 동반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동태 두 번째 시간, 수요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나름대로 또 깜찍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내일 반복학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땀나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영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역시 오늘도 긴장감 넘치는 호기심 가득한 뭔가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2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혹시 우리말로 또 소설책이나 이야기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영어로 읽어보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영어로 읽으면 재밌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The Little Door, 제2장입니다. 작은 문, 아, 궁금하죠? 지금 앨리스가 이 직전 Chapter 1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토끼가 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 아,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토끼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앨리스가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아래에 있던 토끼 구멍으로 슉 들어갔는데 그래도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앨리스가 막 내려가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게 땅이 부꺼지면서 우물이 되어서 막 앨리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땅에 탁 착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jumped to her feet. 앨리스는 jumped, 뛰어올랐죠.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자, 그러면 지금 앨리스가 우물 속으로 쭉 떨어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쌓여있는 그 더미 위에다가 착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녀는,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jump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딱 이해하면은 벌떡 일어났다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막 튀어올라서 막 jump 이렇게 막 높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to her feet, 그녀의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지금 떨어져서 착지해서 아, 이제 발로 점프했다라는 것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looked around.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흰 토끼가 있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라고 되어 있죠. 그는, 즉 흰 토끼가 지금 h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was hurrying down. 그는 빠르게 서둘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A long hallway. 이 긴 복도를요. 복도를 쫙 이렇게 막 그 토끼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way like the wind. 바람처럼 빠르게. Alice ran after the rabbit. Alice는 ran after. 뒤쫓아갔습니다. 그 토끼를 막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끼 따라 들어왔잖아요. 토끼 놓치면 안 되죠. 계속 따라갔습니다.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as it is은 바로 토끼를 가리키겠죠. 토끼가 모퉁이, 즉 코너를 돌았을 때, 돌자마자 돌았을 때 the rabbit spoke, 그 토끼가 말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토끼가 말하기를 Oh my ears and whiskers. Ears는 귀고요. Whiskers는 이 토끼나 혹은 고양이에 있는 수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Oh my gosh라는 이 감탄사 아이고 이런 이럴 수가 라는 건데 지금 토끼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Oh my ears and whiskers. 즉 Oh my gosh. 뭐예요? 바로 아이고 이런 세상에 라는 감탄사가 되겠죠. How late it's getting. 너무 늦어버렸잖아 라고 토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Alice was close behind. Alice는 close는 바로 곁에 밀접하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러나 그녀가 뭐 했을 때?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그녀가 이 코너 보통이로 돌았을 때 어? 이제 방금 토끼가 있었는데 The rabbit was gone. 딱 모퉁이를 딱 돌아보니까 토끼가 없어졌습니다. 토끼가 사라졌습니다.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즉, 앨리스는 어딘가에 도착했다.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 나 지금 여기 있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녀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요? In a long room. 긴 방 안에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빠르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The Little Door. Alice jumped to her feet. She looked around and there was the white rabbit. He was hurrying down a long hallway. Away like the wind, Alice ran after the rabbit. As it turned a corner, the rabbit spoke.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Alice was close behind, but when she turned the corner, the rabbit was gone. Alice found herself in a long room.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이 방이 있는데 방을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가요?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방에는 온 벽에 뭐가 있었냐면 문이 쫙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문이었어요. But they were all locked. 그러나 그 문들이 전부 다 잠겨 있었어요. 뭔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앨리스는 갑자기 wondered,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하지? 라고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How she was ever to get out. 그녀에게 어떻게 그녀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지금 어떻게 나가지? 문이 전부 다 잠겼잖아. 어떡해? 라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이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와 투부정사에 있는 그 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줄여서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B2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학창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B2용법은 예정, 의도, 의무, 가능, 운명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해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학창시절에 제가 막 외웠을 때는 이해하지 않고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늘은 이 B2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부분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체, B2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He is to visit Seoul tomorrow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he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는 is to visit Seoul tomorrow.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가 예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 있죠. 방문할. 자, 그러면 누가 방문하는 거죠? 그가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He가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뭐가 될 수 있죠? 제가 가장 아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o visit은 바로 저기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to visit은 형용사다. 누구를 설명해주는? 지금 문장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는. 그러면 이 he가 뭐 할 거라는 소리예요? 내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이다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서 가장 이 문장에 잘 어울리는 해석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알고 보니 찾아보니까 다섯 개로 좁혀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He is to visit. 그러니까 그는 뭐 할 예정이다. 이 그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He가 뭐 할 것 같다고요? 방문할 것 같다고요. 어디를? 내일 서울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바로 저기 제일 앞에 있는 he를 설명해주고 있다. he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근데 he가 뭐다? 명사다. 근데 to visit은 뭐다? 아, he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h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항상 be to가 있으니까 to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문법책을 찾아보면 be to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be to 용법이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주어가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 보니까 예정. 그렇죠. 이걸 뭐 예정이라고 꼭

0: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을 방문할 것 같다,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You are to finish this today. 너는 are to finish this today.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의무,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했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낼 예정이다 라고 해도 되긴 되지만 너의 하는 계획을 네가 안 정하고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는 이것을 끝내야만 한다라는 의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것을 오늘 끝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의무를 외우기보다는 적절한 해석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오늘 책에 나온 그거죠. Alice wondered. 앨리스는 궁금했습니다. How she was to get out. 그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나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가능을 설명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to get은 바로 여기 있는 she의 여기 있는 to get out이 되겠죠. get out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to get 혹은 to get out이 여기 있는 she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be to 용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to 부정사가 제일 문장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넘어가 볼까요? Then Alice came upon. Came upon은 우연히 만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혹은 우연히 이 테이블 탁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탁자를 발견했겠죠. 앨리스는 작은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 three legs, 세 개의 받침다리,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탁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It was made of solid glass. 그것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solid,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on it.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but 뭐 빼고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but은 그러나라기보다는 뭔가를 제외하고 뭐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A tiny golden key. 작은, 아주 작은 금으로 된 열쇠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Alice thought. 앨리스는 생각했죠.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이 열쇠가 might,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belong to는 어디어디에 속하다, 어디어디에 소유이다. One of the doors. 저 문들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 즉, 저 문들 중에 하나의 소유이다. 즉, 이 열쇠가 저 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문 중에 하나. 즉,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아, 앨리스는 생각했죠. 이 키가, 이 열쇠가 바로 저기 있는 저 문들 중에 하나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은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쉬워진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were doors all around the room, but they were all locked.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It was made of solid glass. There was nothing on it but a tiny golden key.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0: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Whisker. Whisker. Oh, my ears and whiskers, how late it's getting, it said. Wander. Wander. Alice wondered how she was ever to get out. Come upon. Come upon. Then Alice came upon a little table with three legs. Solid.

0: solid. It was made of solid glass. Belong to. Belong to. Alice thought the key might belong to one of the doo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제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휘력을 살짝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urt his leg while running. 아, he라는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사람 및 동물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다리를 진짜 말 그대로 다리를 다쳤다. 뭐 하면서 뭐 하는 중에? 뛰는 도중에. 자, 그 다음은요. The table has four legs. 우리가 탁자를 생각하면 the table이 되겠죠. 탁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사람의 다리는 아니지만 바로 의자나 책상 등에 그 의자나 책상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실은 leg과 유사하죠. arm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생각하면 항상 팔을 또 떠올리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다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에서는 다리를 쓰지 않는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One arm of my glasses is bent.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자, 근데 안경도 우리가 우리말로는 안경다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안경다리요. 옆에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arm이라고 합니다. One arm. 바로 안경다리입니다. One arm of my glasses. 나의 안경의 한쪽 다리가 is bent, 휘었다, 굽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leg도 약간 확장하면서 또 다른 단어도 한 개 추가해보았습니다. 이제 잊지 말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아주 큰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로만 그것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했습니다. 10여 명이 사망했고 단 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로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던데요. 뭐 저도 한때는 꽤 즐겨봤었습니다. 그 중에 존 시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첫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리고 그 첫 번째 토픽입니다. 케이블카 크래쉬 인 이탈리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케이블카 크래쉬, 일부러 이제 앞에 첫 글자를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크래쉬, 추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항상 뭔가 교통사고라든가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what happened, 어떤 문제가 생겼고 피해가 얼마냐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되니까요.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w

0: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1: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몇 가지 표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0: To plummet.
1: To plummet.
0: To tumble.
1: To tumble.
0: Embrace.
1: Embrace.
2: 첫 번째 단어는 뭐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Plumm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lummet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뭔가가 추락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증시라든가 이런 수치가 폭락하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tumble, 굴러떨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크게 떨어지다라고 할 때도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Embrace, 동사어도 쓰고요. 근데 지금은 to가 없는 걸 보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폭, 안아주는 걸 얘기하죠. 또 embrace는 그 외에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케이블카 추락 사고 어떤 내용일까요?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탈리아의 케이블카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그리고 나서 tumbled down the slope이니까요.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Killing 14 people. 그 결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정확히는 이제 boy가 되겠는데요. 이때 lone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많이들 오역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외로운 거 아닙니다. 그건 lonely가 되겠고요. lone이라는 얘기는 단 한 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기 난사라고 하나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Shooting spree, shooting rampag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e Lone Gun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he Lone Gunman. 이때 gunman은 이거 서부의 총잡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때 gunman은 무장개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lone이 나오면 단독 범행을 저지른 무장개환, 범인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lone이라는 단어는 꼭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 한 명 생존자가 5살 된 아이인데요.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지금 현재 입원한 상황이고 문제는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얘기할 때 condi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때 보편적으로 관사를 안 쓰는 게 조금 훨씬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지죠. He is in stable condition이라고 하면 지금 안정기에 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He is in critical condition 혹은 serious condition이라고 하면 중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이걸 읽으면서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Apparent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항상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기에는 외견상으로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부사로 쓸 때는 이 혼자 살아남은 5살 된 아이가 살아남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이때 cab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객들이 타는 곳. 여기서는 그냥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가 지상으로 추락했을 때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15명 중에 14명이 사망했고요. 단 한 명 5살 된 남자아이가 살았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나 병원에서는 이 이유 때문으로 생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시죠.
0: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1: Cable car crash in Italy. A cable car in Italy plummeted to the ground and then tumbled down the slope, killing 14 people. The lone survivor, a 5-year-old child,

0: was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He was apparently saved by the embrace of his father, who died when the cabin crashed to the ground.
1: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존 시나라고 하는 배우가 중국에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2: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0: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조금 긴데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들 단어가 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Backlash.
0: Backlash.
2: Upcoming.
0: Upcoming.
2: To tread a fine line.
0: To tread a fine line.
2: Lucrative.
0: Lucrative.
2: Nationalist.
0: Nationalist.
1: 첫 번째 표현은 backlash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역풍이라고 할 때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Upcoming, 곧 다가오는 이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To tread a fine line. 이때 fine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fine dust,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미세하고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있는데 선이 넓지 않아요. 뭐 2차선, 3차선이 아니라 정말 선 하나인데 거기를 tread, 걸어가는 겁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균형을 잡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ucrative, 정말 많이 쓰죠? 수익성이 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되는 산업, 사업, 시장 이럴 때 lucrative 알아두시고요. Nationalist, 국수주의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과 과연 존 시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존 시나. 저의 사실은 그 최애 선수는 아니고요. 아마 레슬링 좋아하셨던 분들이 어떤 선수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The Rock이라든가 Triple H 이런 선수들을 되게 좋아했던 시대인데요. 자, 존 시나도 뭐 2010년 되기 전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던 레슬러입니다. 배우이자 프로 레슬러인 존 시나가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중국의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냥 apologize도 괜찮아요. 근데 issued an apology 하면 상당히 좀 공식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죠.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call A as B 아닙니다. 그냥 call A B. as를 쓰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시나가 대만을 나라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에요.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곧 개봉박두 할, 즉 곧 개봉할 영화에 요거 홍보 인터뷰에서 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Taiwan will be the first country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중국인들의 심기를 거슬린 거예요.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우리말로 셀럽이라고 얘기하죠. Celebrity는 연예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명인사를 다 Celebrit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그냥 셀럽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셀럽과 유명인사들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많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정말 줄타기 잘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줄타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계속 중국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nationalist니까 국수주의적인 역풍이 불어닥치면 이것이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불매가 되었든 아니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가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가 됐든 보이콧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스파크라는 단어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크라는 단어는 불꽃을 탁 튀겨서 점화하는 거죠. 그래서 A sparks B라고 하면 A가 B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단초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만의 국가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은 One China, 즉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것이 중국의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얘기할 때 country라고 보지 않고요. province, 중국의 여러 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앞에 이름을 많이 붙여요. rogue란 말을 많이 씁니다. rogue province라고 하거나 renegade province란 말도 써요. renegade. renegade는 변절자, 이탈자라는 의미고요. rogue는 불량이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rogue states라고 하면 불량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옛날에 rogue states라고 많이 썼습니다. 이 rogue란 얘기가 불량, 깡패 이런 의미도 있지만 떨어져 나간 이란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얘기할 때 rogue province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우리의 하나의 성이다라는 의미 혹은 변절해 있지만 하나의 성이다라는 의미로 rogue province, renegade province라고 쓴다. 이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2: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0: Actor John Cena faces backlash in China. Actor and professional wrestler John Cena issued an apology to fans in China after he called Taiwan a country in a promotional interview for his upcoming movie. Celebrities and global companies have to tread a fine line on many issues in the lucrative Chinese market, as nationalist backlash can spark boycotts.
1: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한 가지는 to walk a fine line. 조금 전에 이제 trea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쓴 표현이 편하게 walk a fine line이에요. On something을 써도 되겠고요. Between A and B라는 개념으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쉽지 않은 균형을 유지하다 이럴 때 참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대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할 때 그 돌 던져서 토끼 두 마리 잡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생각하세요. 왜 어려운 행보냐면 경제가 회복되면 코로나19로부터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그렇다고 뭐 구덩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근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올까 봐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미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문맥에서 그거를 잡아내는 게 능력이죠. 자,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아, 좋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민감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고요.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물가 인상 압력을 대처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거 이렇게 쓰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0: The central bank is walking a fine line between helping the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nd dealing with inflationary pressure.
1: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보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Shrimps among whales.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래가 싸우는데 터져나가는 것은 새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하고 대만의 그 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기업들은 뭐 사실 당연히 새우에 해당하니까요. 항공사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0: 크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압력에 시달리다라는 표현, 뭐 가장 기본적인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력에 시달리다라고 할 때 to be pressured to do something 이라고 쓰거나 to be under pressure to do something 혹은 to be forced to do something 이때는 이제 압력보다는 강요당하다, 강제당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지만 문맥에 따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Airlines have been pushed 아시죠?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그렇습니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as part of China. 아니면 part of China's territory. 라고 해서 중국의 영토의 일부. 그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아니면 중국에서의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risk. 무릅쓸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도 함께 듣고요. 함께 말해 보시죠.
1: Shrimps among whales. Airlines have been pushed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2: Shrimps among whales. Airlines have been pushed to refer to Taiwan as a part of China on their websites or risk damage to their business in China.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plummet.
2: To plummet.
1: To tumble.
2: To tumble.
1: To tread a fine line. To walk a fine line.
2: To tread a fine line. To walk a fine line.
1: Lucrative.
2: Lucrativ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방송 내용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MP3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40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준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대망의 마지막 단원인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쫑긋해서 오늘 집중해서 함께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준동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 동사는 알죠?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달리다, run, 노래하다, sing, 발견하다, fin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사인데요. 그런데 우리말로도 생각해 보시면 달리다, 노래하다, 그리고 발견하다를 조금씩 바꿔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것이라든가 혹은 노래하는 이라든가, 혹은 발견하기 위해서와 같이 우리 조금씩 동사를 바꿔서 쓰기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걸 바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준동사의 의미가 뭐냐? 원래는 동사인데요.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원래는 동사였어요. 하지만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가 되었으니까 결국에 준동사는 동사는 아닌 거예요. 다른 품사가 되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사이지만 형태를 바꿔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차를 사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인데요. 지금 주어가 나는이고요. 그죠?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원한다. 바로 want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봤더니 차를 사기를 원한다네요. 사다는 우리가 buy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썼었는데, 그러면 차를 사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냥 I want buy a car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I want buy a car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딱 보기에 동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쵸? 하지만 동사는 한개 있어야 하기 때문에 buy a car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to를 한번 앞에 붙여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I want to buy a car.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want인 거 우리 딱알 수가 있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이 want의 목적어 자리에 to buy a car을 써서 차를 사기를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buy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사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차를 사기를 사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동사였으나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는 아버지와 낚시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여기서도 우리 동사 찾아볼까요? 주어는 그는, 동사는 다로 끝나는 기억한다. 이 부분이 동사겠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봤더니 아버지와 낚시를 했던 것이래요. 낚시하다는 우리 fish라고 하는 동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동사는 기억한다, remembers거든요. 그러니까 he remembers fish with his father 이렇게 쓰면 동사가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fish 뒤에다가 ing라고 하는 우리 꼬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he remembers fishing with his father. 이렇게 써서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낚시했던 것을 기억한다. 뭐뭐 했던 것이라는 의미로 바꿔줬어요. fish가 여기서는 낚시하다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낚시를 했던 것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동사가 아니라 명사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 원래는 동사이나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준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요. 우리 방금 봤던 to 부정사.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겼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거. 두 번째. 동사에다가 ing 꼬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동명사도 있고 현재분사도 있는데 이거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동사 변화형 중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봤었던 바로 그 PP입니다. 자, 요것도 준동사의 일종인데요. 우리 이 기초편에서는 1번, 2번, 투부정사와 동명사, 현재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요 과거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표준편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와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의도, 계획, 기대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인 의미 동사하고 잘 쓰여요. 예를 들어서, want. 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hope, 희망하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정하다, promise, 약속하다.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할때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문 볼까요? I hope, 나는 바란다 라는 뜻이죠. 근데 뭐 하기를 바라는지 봤더니 to master English in middle school. master이라고 하면 원래 숙달하다라고 하는 동사였는데요.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중학교에서 영어를 숙달하기를 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master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숙달하기라는 의미로 나타내주고 있네요. They plan. 이번에는 그들은 계획한다래요. 무엇을요?
To reach Busan before noon. 정오 전에 부산에 도착하기를 계획한다랍니다. reach가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도착하기라는 명사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와 같은 구조로요.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I want a new computer. 여기서는 나는 원한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왔죠. 새 컴퓨터를. The computer looks nice. 그 컴퓨터 좋아 보인다. I want it. 자,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명사나 대명사. I want to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쓴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나는 새 컴퓨터를 사기를 원한다. 역시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to 부정사는 이 명사와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과 똑같은 구조이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to 부정사가 이끄는 말 전체가 하나의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쓰면은 동사가 사다라는 뜻이잖아요. 새 컴퓨터를 사다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어떻게 의미가 바뀌냐면, to buy a new computer. 새 컴퓨터 사기. 새 컴퓨터를 사는 것. 이렇게 명사로 의미가 바뀝니다. Master English. 영어를 숙달하다. 동사죠? 그런데 앞에 to가 붙으면 to master English, 영어를 숙달하기, 숙달하는 것, 명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앞에 to가 붙으면 이렇게 하나의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서 동사와 to 부정사를 구분해서 우리말로 옮기라고 하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I hope to become a singer. 동사는 hope, 희망한다죠. 그리고 to 부정사는 To be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ecome은 무엇무엇이 되다, 동사의 의미가 아니고요. 되기라는 명사의 의미가 됐죠. 왜? 앞에 to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I want to visit foreign countries. 동사가 뭐예요? want, 원한다죠.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To visit. Foreign countries는 외국이니까 외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한다, 외국을 방문하기를. 3번. You promised to buy me a gift. 동사가 뭐예요? Promised. Promise 약속했다죠. 근데 무엇을 약속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To buy me a gift. 나에게 선물을 사주기를 약속했다랍니다. 여기서 buy는 사다라는 동사의 뜻이 아니라 선물을 사줄 것, 사주기, 명사의 뜻이 된 거예요. Josephine decided to learn a foreign language. 동사는 decided, 결정했다죠. 근데 무엇을 결정했는가 봤더니만 to learn a foreign language라고 하네요.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명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를,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결정했다. 5번. Please remember to lock the door. 자, 동사가 뭐예요? Remember,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To lock the door. 근데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To lock, 잠그는 것을요. 무엇을? The door, 문을. 즉, 문을 잠그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6번이요. She learned to drive a car when she was 20 years old. 자, 여기서는 동사가 learned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to drive가 왔네요. 동사는 배웠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to drive a car은 명사가 되죠. 그래서 운전하기를,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배웠다. 언제? When she was 20 years old. 그녀가 20살일 때. 7번. The boys wants to learn about wild animals. 자, 동사는 뭐예요? wants. 원한다가 동사죠.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쓰일 때는 명사 의미니까요. To learn about wild animals.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야생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소녀는 야생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을 원한다.
8번. They plan to communicate by email.

그들은 계획한다. 계획한다가 동사죠?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였습니다. 이메일로 의사소통하기를,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메일로 의사소통하기를 계획한다. 9번, writers need to communicate with readers. 필자들, 작가들은 need 하면 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죠. 필요로 한다. 자, 무엇을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소통하기를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10번, Do you expect to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Expect, 기대하다죠. 근데 무엇을 기대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get은 얻다 이렇게 동사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얻는 것, 명사가 되겠죠. To get a good grade on the test니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얻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B로 넘어갈게요. 자, 투부정사와 주어진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보통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를 오는 거는 동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사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채워볼까요? 1번, we.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가 뭘까요? decided라고 동사의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걸로 모아서 decid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정했다. 근데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sell our car, 우리 차를 팔기를 결정했대요. 자, 근데 sell, 동사 원형 그대로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뿐, decided가 동사가 되었어요. 그쵸? 동사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형태를 바꿔줘야 되니까 sell 앞에다가 뭘 붙여줘요? to를 붙여주는 거예요. We decided to sell our car. 이렇게요. 그러니까 동사는 decided. 목적어 자리에 to sell이라고 to 부정사가 와서 명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해석은요, 우리는 결정했다. 무엇을? 우리 차를 팔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2번, they blank next year. 자, 여기 주어진 단어가 plan, 계획하다랑 get married, 결혼하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내년에 결혼할 것을 계획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동사는 뭐예요? 계획한다. pla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결혼하기를 계획한다고 했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get married 어떻게 형태 바꿔줘야 돼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줘야 됩니다. get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hey plan to get married next year 이렇게 써주는 거죠. 주어는 they, 동사는 plan,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썼어요. to get married next year. 해석은 명사로 해석하는 거죠. 내년에 결혼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 I blank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인데, 자, 주어진 단어 봤더니, park my car. 내 차를 주차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want, 원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동사는 뭘까요? 나는 건물 앞에 내 차를 주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야겠죠. 원한다. 다가 있는 게 want니까 이 문장의 동사는 want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목적어 자리 채워줄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park, 동사 원형 형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I want to park my car in front of the building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want가 동사,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서 명사로 변신했습니다. to park my car in front of the building이라고 하면 건물 앞에 내 차를 주차하기 명사가 되는 거예요. 4번, you blank before the test.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너는 시험 전에 너의 메모를, 필기 노트를 복습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동사, need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목적어 자리 채워줄게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은 들어갈 수 없고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명사로 바꿔줘야죠. You need to review your notes before the test. 이렇게요. 너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To review your notes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너의 필기 노트를 복습하기. 이거는 명사가 된 거예요. 5번, I blank. Someday.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Fly hope in a spaceship. In a spaceship은 당연히 아닐 거고, 나는 난다일지, 나는 희망한다일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의미상 나는 언젠가 우주선에서 날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럼 희망한다니까 동사는 hope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희망하는지 이제 목적어 자리 채워야 돼요. 목적어 자리

뒤에 동사 원형 그대로는 못 쓰고요. 앞에 to를 붙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I hope to fly in a spaceship someday. 이렇게요. 동사는 hope.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왔어요. To fly in a spaceship someday. 여기서는 언젠가 우주선에서 날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6번, he. 자, he가 주어예요. 동사는 뭘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동사에 s를 붙여줬습니다. 동사 찾기가 조금 더 쉬워졌죠? wants가 동사일 것 같은데. 한번 의미를 보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는 원한다. 무엇을 원해요? sea와 the bottom of the sea의 의미를 조합하면 바다의 바닥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원한다, wants가 동사 자리에 올 거고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이제 이 표현을 채워줄 건데요. see, 동사 원형을 목적어 자리에 쓸 수는 없습니다. see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see the bottom of the sea.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to 부정사 to see가 명사로 변신해요. 앞에 to가 붙어야. 그쵸?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원한다. 뭐 하기를? 해저 바닥을 보기를. 7번. They blank. Tried. Common English expressions. Learn. 자, 이 단어 조합해서 우리 의미를 만들어 볼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들은 노력했다. 무엇을? 일반적인 영어 표현을 학습하기를.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동사에는 뭘 쓰면 돼요? 그들은 tried, 노력했다. tried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노력했는지 그 뒤에 채워줘야 되는데요. learn.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to를 붙여서 준동사로 바꿔줍니다. 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They tried, 그 다음 뭐가 돼요? To learn. 그리고 나서 Common English Expressions를 붙여주는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노력했다. 자, 무엇을 노력했는지 이 목적어 자리 보시면 명사가 됐죠. To learn. 배우기를. 무엇을? Common English Expressions. 일반적인 영어 표현을 배우기를.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와 주어진 말 활용해서 문장 완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C로 가볼게요.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래요. 이거 친절하게 시작했다, 울기를 이렇게 또 나눠주셨어요. 그죠? 그럼 동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동사는 다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시작했다가 동사죠.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울기를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울다라고 할 때는 cry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울기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cry를 우리 명사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어떻게? 앞에 to를 붙여서, 그죠? 앞에 to를 붙이면 이제 더 이상 to cry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명사입니다. 울기라는 뜻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줄게요. The child 주어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니까 began 써주고 울기를 목적어 to cry 이렇게 써주면 완성. 그다음 2번. 그들은 뉴욕에 제시간에 도착하기를 기대한다래요. 이것도 친절하게 우리 동사랑 목적어를 이렇게 나눠 줬네요. 기대한다가 동사겠죠. 다로 끝나니까. 근데 무엇을 기대하냐면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도착하기를 이 부분이 목적어죠. 뉴욕에 제시간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착하기를 뭐라고 써야 될지 생각해 볼까요? 원래 도착하다라고 할 때는 reach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의 동사는 기대한다입니다. 도착한다가 아니에요. 도착하기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앞에 to를 붙여서, 그쵸? 그래서 to reach라고 하면 도착하기라는 명사가 돼요. to reach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어 볼게요. they. 주어 뒤에는 동사 써야 되니까 기대한다, expect라고 써주고, 목적어 자리에 to reach라고 써주는 거예요. 뉴욕에, New York. 제시간에는 on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hey expect to reach New York on time.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3번. 너는 너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래요. 이거 동사는 뭐예요?
필요가 있다. 필요로

0: 한다.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봤더니 생각하는 것을이래요. 생각하는 것을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하다가 영어로 뭐죠? 생각하다는 think. 그쵸? 근데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할 때는 think about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각하다가 동사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앞에 to 붙여서 to think about 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동사부터 채워볼까요? 너는 필요로 한다. needs 동사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to think about 써주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라고 하고 싶으면 your future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죠. You need to think about your future. 다음 4번이요. 그는 언젠가 우주로 여행하기를 희망한다래요.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희망한다. 희망한다가 동사죠. hope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여행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여행하다는 travel인데, travel이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여행하기라고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to travel. 이렇게 명사로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희망한다, hope 써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죠. 주어가 뭐예요? 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ope에다가 s를 붙여서 hopes. hopes라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to travel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하기를. 어디를? 우주로래요. 그러니까 to travel to space가 되겠죠. 언젠가는 some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He hopes to travel to space someday.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쉽진 않죠, 여러분. 하지만 차근차근 동사가 뭔지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에서 명사로 변신한 to 부정사는 뭘 써야 될지,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이에요. 그녀는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래요. 동사가 뭐예요? 약속했다. 다로 끝나는 게 동사죠. promised. 과거형으로 써야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약속했는가 봤더니 목적어 자리에 사랑할 것을 이래요. 사랑하다는 동사 원래 love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할 것.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to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해 볼게요. 주어는 she, 동사는 약속했다, promised가 되겠고요. 무엇을? 사랑할 것을 to love, 누구를? 그를이니까 to love him이라고 채우면 되겠죠. 영원히 forever 끝에 나와 있습니다. She promised to love him forever. 다음 6번. 마이클의 부모님은 그에게 컴퓨터를 사주기로 결정하셨다라네요. 자, 동사가 뭐죠? 동사? 결정하셨다. 다. 결정했다가 동사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는가 봤더니 사주기를 결정했대요. 사다는 원래 buy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다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사주기 이렇게 쓰였으니까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주기 앞에 to를 붙이면 바로 명사가 돼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to buy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주어는 Michael's parents. 동사는 결정했다. 과거니까 decided. 이렇게 동사 과거형으로 쓰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무엇을 결정했어요? 사주기를 이니까 to buy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에게 컴퓨터를 이라고 했습니다. To buy 그에게 him 컴퓨터를 a computer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인 거죠. Michael's parents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decided 이고요. 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나왔습니다. To buy 여기서는 사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사기를, 사주기를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7번. 독자들은 작가들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원한다. 다로 끝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겠죠.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지 봤더니만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답니다. 의사소통하기를 자, 원래 의사소통하다라고 할땐 여기 주어진 communicate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의사소통한다라고 한게 아니라 의사소통하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communicate의 명사로 바꿔줘야겠죠? 앞에다가 to를 붙여주기만 하면 명사로 변신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주어부터 써야 돼요. 독자들은 뭐라고 해요? readers라고 합니다. 원한다. 자,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원한다, want 그대로 쓰면 됩니다. 동사 원형대로 써주면 되고요. 이제 목적어 자리가 핵심이에요. 뭐 하기를? 의사소통하기를 to communicate 이렇게 쓰고요. 누구하고? 작가들과 with writers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aders want to communicate with writers. 주어는 readers, 동사는 want. 목적어는 to 부정사구. 그쵸? 이 to 부정사구 안을 들여다봤더니 to communicate. 이 친구는 원래 communicate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여기서는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명사로 변신해서 의사소통하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작가들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알아봤는데요. 투부정사를 사용하여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해주세요. 나는 당신과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I hope 그 뒤에 blank soon. 그런데 see라고 하는 동사를 살짝 형태를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대.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0: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주어진 문장의 위치 넣는 시간. 네,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파트가 들어올수록 여러분 좀 신나지 않아요? 좀 이상해?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파트를 넘으면 그래도 거기에 오는 보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냈을 때, 해결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엄청 희열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언제 하지? 이 어려운 파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서 노력하는 게, 그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특히 영어는 오늘 외운 단어가 오늘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참 속상한데. 근데 어느 순간에 퍽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확실한 인사말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Effort, 노력은요, doesn't vanish. Vanish 하지 않는데요. Vanish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인가? 수능 단어이긴 한데,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Disappear,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는 게 바로 vanish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하는데요? Settles 한대요. Settle 이란 단어가 원래 자리를 잡다, 혹은 이게 이제 점점 노력들이 자리를 잡고 쌓인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의평가는 3학년, 1, 2, 3학년은 다 올라오면서 학평이나 모의평가나 늘 열심히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는데 1등급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확실한 1등급. 확실한 1등급 막 95점, 60, 뭐 97점 이렇게 100점 맞는 거죠. 예, 근데 1등급이 나오지 않다가 올해도 있었어요. 대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 저 1등급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정말 감동,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친구도 너무 이제 본인이 노력한 게 빛을 발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감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 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섯 개의 문제 준비했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주어진 문장의 단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딱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요즘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또 고맙게 나오기는 했어요. 뭐가? howev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커마 들어간 however는 문장의 맨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이 나왔으니까 뭣뭣이 없이는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는 분명히 이 주어진 내용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죠. 예, 선생님이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owever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꼭 역전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이야기도 맞는데 근데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해라고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however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역접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긴 하죠. 볼게요. 무엇이 없다면?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어떤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요. 뭐에 대한? For trade secrets. Trade라는 단어가 뭐 무역이나 거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업상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적절하더라고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여러분들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레시피 그 식당만의 굉장히 비법, 소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Secret 아닙니까? Top secret이란 말이야. 영업 비밀이야. 그치? 그러니까 영업상의 비밀을 특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가 만약에 없어? 만약에 없다면 하지만 The Secretive Inventor, 비밀주의 발명가들, 비밀리에 뭔가 발명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Risk,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 An employee or a contractor. An employee,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contractor,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자가 will disclos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proprietary라고 하면 얘는 독점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그치, 드러낼 그런 위기를,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lose가 닫다잖아요. 폐쇄하다잖아. disclose니까 그게 반대 아니겠어? cover가 덮다지? discover 하면 덮여져 있던 걸 드러내니까, 들춰내니까, 발견하다 의미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드러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만약에 비법 소스를 정말 이 특별 top secret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만 이걸 해서는 이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 직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 직원이나 혹은 계약자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걸 보호해 줄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지. secrecy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주의. 뭔가 영업 비밀이라고 할까, 우리? 영업상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이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됐을 때, 이 비밀이 뭐 하지 못했을 때? 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상의 비밀의 어떤 허점 혹은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이 꼭 있어야겠다. 그죠?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법 가볼게요. Trade Secret Law. 영업상의 비밀 법은요. aims to,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죠.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이걸 왜 비밀로 법적으로 만들어주느냐, 비밀을 지킬 수 있게끔 이걸 법으로 잘 보호를 해주느냐, 그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although, 뭐이긴 하지만, it accomplished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파텐트란 단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나와 있긴 한데, patent or patent 둘다 발음이 가능하고요. 특허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특허의 보호와는 완전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그것, 즉 trade secret law가 달성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목표가 있기는 하죠. 그죠? 그게 뭐야? 네, 바로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안 그러면 이거 보호 안 해주면 누가 새로운 거 만들겠어? 그치? 다 보호를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계속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손에 그냥 훅 넘어간다면 누가 그거 만들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하는 건 바로 뭐 때문이다?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Patent Law와 그다음에 Trade Secret Law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Notwithstanding 이라고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있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 of obtaining a patent, 특허를 획득하는 것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특허를 얻게 되면 분명히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은요,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유지야. 자, secrecy, 비밀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혁신을 보호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라는 얘기야. 특허도 있는데 왜 특허를 안 하고 비밀 유지를 굳이 선택을 할까? 궁금하죠? 그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어색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훅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 However가 있는데, 그죠? 자, 그럼 볼게요. They may believe, 그들, 그들이라고 한다면 앞문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면 secrecy를 더 선호하는 innovators가 되겠죠. 혁신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주의를 선호하는 그 혁신가들은 아마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특허를 찾는, 특허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연이, 즉 특허를 따내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꽤 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특허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러한 시간과 그리고 돈, 이런 부분들이 are too great,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혹은 that secrecy better protects, 비밀 유지가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Their investment and increases their profit. Their profit. 그들의 이 투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장의 내용은 바로 뭐야? Secrecy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뭐에 비해서? Over patent. 특허를 받는 거에 비해서 Secrecy가 더 장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장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장점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직원이나 혹은 계약자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정보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3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볼게요. They might also believe. 그들은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또한이라는 장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도 믿을 수 있어요? The invention can be best utilized. 그 만들어낸 발명품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다고요?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서요. 뭐보다 더 잘 사용될 수 있어? That a patent would allow. 이 특허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장기간에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 바로 using secrecy. 비밀 유지 때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using secrecy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믿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뭐의 장점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Secrecy의 장점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더 patent보다 더 우월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바로 앞 문장과 뒤에 있는 3번 다음 문장이 잘 연결되고 있고 틈이 없다. 이런 역접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3번도 일단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Once the idea is released. 자, 지금까지 secrecy의 장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래요? 일단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면? 그렇지. releas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방출이 되면. 다시 말하면 노출이 되면. 다시 말하면 드러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아이디어가 드러난다는 게 바로 뭐야? secrecy가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시중에 나간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it will be free as the air. 공기만큼 자유롭게 그렇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된다는 게 뭐야? It will be released free as the air.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기만큼 자유롭게 그렇게 방출이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뭐 아래서요? Under the background norms. 이면 규범에 하에서요. 이번 이면에 있는 그 규범의 영향력 하에서요. 뭐의 이면에 있는 규범이야? A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의 이면에 있는 그 규범. 그게 바로 뭐야? 일단은 뭐 수요가 있으면 공급.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번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갈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앞에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secrecy의 장점 다음에 이게 그런데 secrecy가 한번 노출되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디를 넣어보면 돼요?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은요, 비밀주의 발명가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직원이 혹은 자신과 계약한 계약자가 독점적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일단 그 아이디어가, 그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 마무리가 되겠죠? 가볼게요. Such a predicament. Predicament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고요. 이 단어 안 외우셔도 돼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공경. 그 공경이 뭐야?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래서 비밀 유지가 안된 거죠? 자, 이러한 공경은요, would lead.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y inventor. 그 어떠한 발명가가 뭐할수 있게끔? To span. 쓸수 있게끔 이끕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lea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any inventor가 되겠고요. 목적 보호로 이렇게 투구 전사를 쓴걸알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인벤터들로 하여금, 즉 모든 인벤터가 되겠죠. 모든 발명가들, 뭐 하고자 하는 모든 발명가들이야. Seeking to rely on secrecy. 비밀 유지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발명가라도 to spend o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막대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게끔 이끌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자원을 돈이든 뭐든 이렇게 들여서 어디에다 쓰느냐? spen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다음에 뭐뭐 하는데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하는데 쓰고 뭐 하는데 자원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and로 spend ing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병렬 연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양의 자원을 쓸수 있어요. 뭐 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써? High and impassa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그들의 연구시설 주변에 높은 담장, 그리고 통과할 수 없는 담장을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자원을 쓸수 있다는 얘기야. 돈과 보안팀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또뭐 하는데도 또 막대한 양의 자원을 써요?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독점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굉장히 제한하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양의 또 돈을 들일 수 있다. 자원을 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가 적게끔. 그래서 계속 그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홍채 인식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 이노베이션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한 자원을 쓰는 조금은 더 불필요한 자원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such a predicament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내용,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노출되면, 아이디어가 풀려지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proprietary information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수 있죠. 끌어다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내용적인 단서로 문제를 좀더더 푸는 게 훨씬 더더 강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의 단서가 확실하게 있었던, 갭이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도 지금 주어진 내용 자체는 좀 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건 in reality, 실제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in fact, in reality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앞에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라는 의미로 앞에 상황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in reality, 실제로라는 뜻이니까 앞에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Object, 사물은요, do not conform. conform이라는 단어 선생님 똑똑복화로 넣어드렸었는데요. 같은 형태를 취하는 거,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지 않아요. 물건은 뭘 따르지 않아? To a linear life cycle model. linear라는 단어도 우리 전전 시간이었나요? 한 3시간 전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두 번의 지문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거 뭐예요?
선형의라는 뜻이에요. 선형이라는 게 뭐야? 직선처럼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쭉,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형의 생애 주기의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물이 생애 주기, 그것도 선형.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런 선형 주기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선형 주기를 따르지 않고, 그럼 대신에 얘네들은 어떤 걸 겪게 되는가? 봤더니, 사물들은요, undergo breaks. 고장도 겪고, always repairs.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수리가 되어야 되겠죠? 수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and are stored away. 저장은 되는데, 보관은 되는데, 사용되지 않은 채로 보관이 되거나, and find themselves relegated to the basement. 지하실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only to later, 나중에는 다시 발견이 돼서 repurposed. 그 목적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냥 사용이 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고장이 났다가 그걸 다시 고쳐서 쓰고, 그리고 사용이 안 되다가 다시 지하실까지 갔다가 다시 발견이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물건은 이런 주기를, 생애 주기를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그냥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그냥 쓰다가 낡아져서 사라지는 그런 생애 주기를 겪는 게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주기를 겪는 게 바로 뭐다? Object,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Object가 바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이해됐죠? 실제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에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실제로 바로 선형 구조, 선형 생애 주기, 주기를 겪는 Object들이 나와주면 좋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따르지 않고 이런 걸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뒤에 부분은 그럼 뭐야? 선형 구조가 아닌 고쳤다가,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했다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에 들쑥날쑥한 생애 주기를 갖고 있는 물건의 모습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y their very nature, 본질적으로요.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Maintenance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원래는 얘가 유지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물건에서 쓰일 때는 정비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정비와 그리고 repair, 수리의 개념은요, are predominantly examined. 주로 검토가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검토가 돼요? From a process-oriented perspective. 과정 지향적인. 이 물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 지향적인 관점에서 주로 검토가 됩니다. 자, 일단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비나 수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The focus, 핵심은, 초점은 뭐에 있어서의 초점?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이와 관련된, 앞에는 정비와 수리, 이것과 관련된 학술적인 담론에서의 초점은요, often revolve around, 어디로 주변으로 이어지게 돼요? lifespan or life cycle of objects and technologies. 사물과 물건과 그리고 기술들의 lifespan, 생애 주기. 생애 주기가 이거죠? 생애 주기와 수명을 주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 사물에 대한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다뤄진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뭘 찾아서 가야 돼요? 사물들이 생애 주기가 선형으로 그냥 쭉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냥 가는 그 설명이 나와줄 때까지 가는 거야.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요, maintenance and repair, 정비와 수리는요, are considered practices, 어떠한 실행 혹은 어떠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겨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비 그리고 수리는 어떤 행위로 여겨질 수 있을까? That have the potential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s. 사물들의 존재를 prolong, 연장하다라는 뜻이요. 연장시켜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한번 고장 났을 때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정비하고 수리하는 거. 그건 바로 뭐 하는 거야? 그 물건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행위죠. 그 얘기란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것은 무엇을 확실하게 해줍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것은 ensuring their sustained uti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장기간에 걸쳐서, 즉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들의, 그 물건들의 지속되어지는 그런 사용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서요. 그래서 수리하고 정비해서 쓰면 오랫동안 쓸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정비와 수리의 행위에 갖는 의미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그치. 물건이 그냥 단순하게 생애 주기가 만들어졌다가 그냥 평범하게 쓰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이두 사람은요, critically engaged with,

인위적으로 뒤에 걸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봤더니 의인화된이라는 anthropomorphic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의인화된 비유, 은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의인화된 비유는 뭘 뭘로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봤더니 무엇을 사람처럼 설명하는 거냐? Imply a biography of things. 사물들을요. biography라고 하면 전기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쭉 그 생애.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다룬 게 biography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사물의 생애 주기인 이런 전기를 함축하는 의인화된 이런 비유를 비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절하게 강조를 하면서라고 부연 설명이 분석문으로 이어집니다.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of a technology from its acquisition to its disposal from the household. 자, from 그리고 to 이렇게 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물이 습득되어지는 거, 만들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사잖아요. 그죠? 습득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의 처리, 처분이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그것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예요? 기술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그 전통적인 이해가 뭐야? 사람들이 사서 가정에서 쓰다가 그 다음에 버려지는 거, 처분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탄생, acquisition, 습득에서부터 마지막에 disposal. 그냥 쭉 이어져서 쓰는. 그게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biography처럼 똑같이 사물의 생애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비판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provides an incomplete definition.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예,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기존에 봤었던 그런 관습적인 이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완전하지 않은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물은요, 앞에서 말했던 이런 linear life cycle model의 conventional understanding을 취하지 않아요. 이런 definition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 사물들은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쓰여지다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유력하게 지금 보여져요? 4번이 유력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이 전통적으로 믿는 관습적인 이런 이해가 잘못됐어요. 기존의 이해가 잘못됐어요. 실제로 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형의 생애 주기를 따르지 않고 대신에 이런 주기를 따르게 되죠. 더욱이 게다가 라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가되는 내용이 위에 있는 문장과 비슷한 결인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어? 그치. 먼저 여기 4번에 들어가줘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물건은요. May enter recycling.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활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and second-hand cycles. 어디로? second-hand는 중고품이죠. 중고품의 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한번 습득되어졌다가 처리되는 그냥 선형의 상황이 아니라 추가해서 어떤 사이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뭐 고장났다가 수리를 기다렸다가 지하실로 추방됐다가 다시 발견됐다가 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물건들은 또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중고품의 순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형의 이런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르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방법 이게 비슷한 예, 뉘앙스를 갖고 있는 한번 쓰고 습득해서 그냥 버리는 처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렇지. 4번에 들어와 줘야 이거의 추가적인 내용으로 비슷한 설명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게 돼요? To a dynamic afterlife. 참 설명이 재밌지 않아요? Afterlife래요. 사후 세계입니다. 그것도 dynamic, 역동적인 사후 세계로 이어지면서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물건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marked by diverse applications. 다양한 이런 적용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역동적인 사후 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다시 쓰여질 수 있는 물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s such, 따라서요. The life of an object. 사물의 이런 삶은요. Exhibit, 보여주게 됩니다. A far more complicated and adaptive path. 복잡하고 적응적인 그런 경로를 훨씬 복잡하고 훨씬 적응적인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보다는요. Simplest linear

progression.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선형, 단순한 이 선형의 진행보다는 앞에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응해서 다르게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들어갈 곳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추가의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주어진 글에 있는 후반부의 내용과 비슷하게 첨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잘 해결해 봤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어땠어요? 25년도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기억납니다. 측면은 일단 단서가 너무 잘 주어졌죠? 그죠? If not,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반대의 상황이 앞에 나와줬겠죠? 그죠? 가볼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로봇은요, 그 로봇. 그 로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로봇은 not endlessly chased itself. chase가 여러분들 쫓다라는 뜻입니다. 끝도 없이 누굴 쫓아? 스스로를 쫓을 거래요. 뭐야? 로봇이 스스로를 쫀다는 얘기는 왜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쫓는 것처럼 막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죠? rather than the box. 블럭을 쫓기보다는 스스로를 끝도 없이 끊임없이 쫓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요. 쫓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것이 안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로봇이 지금 추적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블럭인 것 같죠? 블럭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블럭을 찾거나 블럭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쫓는데,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상황이지. 그지? 그럼 위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 그렇지. 제대로 된 적절한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고,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확실한 그 지점이 있겠죠. 터닝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틈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가볼까요? 네, 들어가 볼게요. People involved in 어디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지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디자인이 된, 설계가 된 로봇들에 대한 구상. 개념이라는 뜻도 있죠.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로봇들을 구상하고, 그리고 로봇들을 엔지니어링 하는, 그러한 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은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뭐.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No, 압니다. 자, 주어가 people, 동사가 no. 이렇게 됩니다. 뭘 알아요?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자,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요. 다른 실체, entities, 다른 실물과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discriminate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discriminate A from B, A를 B와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로봇이 되겠지. 로봇과 자신의 그 로봇 주변에 있는 다른 실체들, 실제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how fundamental. fundamental이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런 뜻이죠. 얼마나 근본적인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로봇이, 로봇 스스로와,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실체들, 그 실체들을 어떻게 같지 않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할수 있어야 돼? 로봇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 생각해봐. 로봇이 다른 애들 실체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대로 구별을 하면 얘가 원래 목표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끝도 없이 블럭이 아닌 자신을 쫓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계속 갈게요.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자신과 다른 실제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no possible 이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어떤 목표지향적인 행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표지향적인 행위가 뭐야? 목표로 해서 달성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 근데 그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1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지. 아직 뭐가 안 나왔어? 로봇이 안 나왔잖아. 자, imagine that. That 이하를 상상해 보죠. Then you have to build a robot. 여러분들이 하나의 로봇을 만든다고요. 그 로봇이 바로 the robot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거 여러분 너무 쉽게 잘 아웃시키겠지만 1번을 여기에는 a robot 다음에 the robot이 나와야 되니까 1번

절대 답이 될수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로봇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야? Able to search for blocks. 드디어 블럭 나왔습니다. 블럭을 찾아요. 근데 그 블럭이 어떤 블럭이야? Scatter in a room. 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블럭들을 찾아요. 왜? In order to pile them. 그 블럭들을 쌓기 위해서 방에 흩어져 있는 블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able to

쭉 이어서 그 뒤에 걸할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서 뒤에서 지금 수식을 하는 형용사 구로 보여집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구조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의미 단위가 굉장히 길어. 뭐할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긴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설명할 수 있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 만드는 거 한번 가볼게요. 블럭. 블럭을 방에, 공간이 있어. 방에 블럭이 막 흩어져 있어. 그럼 이 블럭을 찾아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찾아.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싸. 이게 바로 얘가 해야 되는 goal oriented. 목표 지향적인 과업이에요. 그쵸? 자,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자신과, others라는 거 여기 뭘 말하겠어? blocks를 가리키겠지. 블럭을 구분해야 될 거야. 같지 않다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Even this simple task. 심지어 이런 간단한 과업. 간단한 과업이 뭐야? 찾아서, 흩어져 있는 거 찾아가지고 쌓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이런 간단한 과업조차도 will require, 아마도 요구할 거예요. 뭐를? Then your machine, 당신의 기계, 즉 로봇이 b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s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one's own machinery and simulation. 자,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중단했냐면, 여기 simulation과 simulation을 찾고 있었어요. 자, A와 B 사이라는 뜻인데, 이 자극과 이 자극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럭, 간단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들은 어떤 자극과 어떤 자극을 구별해야 돼? That originates, 유래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극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나와? 그 로봇 자체의 부품.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신의 그 부품에서 나오는 자극과. 이럴 때면 얘가 움직이면서 삐그덕대면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런 자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극과 뭘 구분해야 돼요? St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the blocks and the environment. 환경, 주변 환경에 있는 그 블럭에서 나오는 자극들. 그 블럭이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움직인다거나 이런 자극들. 이런 자극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 간단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부터 우리가 일단 가능성을 열어서 두고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여기다 B에다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거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표시는 선생님이 어법이라고 이야기했죠. require라는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을 갖는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나왔을 때 뒤에 내용이 당위적인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적인 의미가 되겠죠. 당위적인 의미일 때는 보통 should가 나오는데 이 슈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슈드가 생략된다 하더라도 뒤에는 비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럼 3번의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Suppose that 이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Then you equip the robot with an artificial eye and artificial arm to detect, grab and pile the blocks. 아닌 거 알겠네요. 그죠? 왜 3번이 아니에요? 뒤인제 로봇을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로봇 제작을 하는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블럭을 찾아서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가서 봐야 되겠지. 블럭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눈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 집어야 되겠지. 뭐가 필요해? 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equip a would be. A를 B로 갖추다. 갖추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로봇이 뭘 갖추게끔? 인공 눈, 인공 팔을 갖도록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정해 보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가져요? 감지하고 잡고 그리고 블록을 감지하고 블록을 잡고 블록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팔도 있고 눈도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몇 번은 들어갈 수가 없어. 3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자, 만들었어.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게 뭐야? 제대로 가서 찾아서 잡아서 쌓는 거, 그죠? 자,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계, 여러분들이 말하는 로봇은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어느 정도의 어떤 내장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거래요. 그 내장된 체계가 바로 뭔데? Enabling it. 그 로봇이 뭐할수 있도록? To discriminate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and the detection of its own part, own arm. 자, 이 블럭을 감지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팔을 감지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할수 있는 내재적인 내장된 시스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뭔데?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자기를 돌겠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로봇은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죠.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건 블럭이 아닌 자신을 끝도 없이 쫓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 5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 그러면 뒤에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이 스스로만 쫓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로봇은요,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s.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면은요, 이걸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로봇은 갑자기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갖추게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해요? 못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행동은요, that would drive it away from. 그 로봇으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하죠? The target or external goal. 목표물 혹은 외적인 그런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순환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몇 번을, 그렇지, 여기 있는 5번을 정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9번 잘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에는 뭐가 보여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라고 하는 어떤 역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바로 연결어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가볼게요. 자, 안타깝게도요. At the scales, accuracy and precision. 이것은 바로 뭔데?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자, 보호 구역 관리에 가장 유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뭔데? 규모라든가 가장 유용한 규모 그리고 정확성, 정밀도에 있어서 the future 미래는요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전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앞으로 미래니까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but it also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보호 지역 관리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보호 지역 관리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미래의 보호 지역 관리가 어떻대요? 지금 전례 없고, 이전의 것과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예측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달고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라는 내용을 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야? 앞에는 우리가 충분히 전례 있는 내용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뭐에 대한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the ecosystems. 생태계를 개입할지, 생태계에 개입을 할지, 혹은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개입한다라는 건 뭔가 멸종의 위기의 종이 있었을 때 걔를 보호한다거나 혹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개입을 할지 혹은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보호구역 관리사들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가요? 합리적인 분명한 생각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까? 미래의 생태계가 어떨 거라는 거. 만약에 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떨 것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단 얘기야? 안타깝게도 미래는 미래의 보호 관리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만 아니면 관련된 내용의 추가적인 부연 설명만 없으면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관리 관행은요. 일반적으로 관행에 관련된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들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포함해요? Defining, 규정하고 and implementing, 실행하는 걸 포함하게 됩니다. 뭘 규정해요?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보다 바람직한 미래 상황들을 규정하고 앞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 이런 상황이야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거지. 관리의 행위, 조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하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push or guard. It could system toward that condition. 바람직하다고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상태적으로 가도록 이 생태계를 밀거나 혹은 생태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렇도록 설계가 된 조치들, 관리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예측 불가해. 전례 없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Managers. 앞에 있는 관리자들을 가리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관리자들은요. Need confidence.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하대요. 자신감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얘는 확신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In the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s. 그들이 개입한 그 결과, 가능한 그런 결과, 개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관리가 이럴 거야 라는 확신이 필요해. 하지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아직까지 나온 스팟이 2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cal approach. 자, 이러한 전통적이고 그리고 본래의 논리적인 접근 방법은 그럼 이게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 기존의 접근 방법이 뭐야? 앞에 있는 접근 방법이 되겠죠. 역시 몇 번에도 3번에도 들어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높은 수준의 뭐를요? Predictive ability.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and predictions must be developed. 이런 예측은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s. 적절한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규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Often localized and near term.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localized, 국지적이고 그리고 가까운 그런 시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까운 그런 면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뭐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규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Scales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unfortunately를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규모, 정확성, 정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전례 없는 일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우리 계속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어렵고 4번으로 이제 넣어가 보겠습니다.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illustrate,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위에 있는 불확실성,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찾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uncertainties가 나왔네요. 이거 뭐야? 불확실성. 자, 그러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죠. 뭐와 관련된?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s.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생각해보고 또 뭐에 대해서도 How ecosystems are likel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이런 기후 변화에 생태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And the likely efficacy of actions. 행동에 대한 효율도 가능한 효율도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행동이라는 건 조치가 되겠죠. 근데 이 조치는 어떤 조치냐? Might be taken.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To counter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Counter adverse effect of climate changes.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여기에는 해로운이라고 되어 있죠. 해로운 부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될 수 있는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조치들의 효율 가능한 그런 효율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 전례 없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 앞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Uncertainty가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눈에 띄는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고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설명한다는 얘기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넣게 되면 뒤에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Comparable uncertainties surround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비슷한 불확실성이요.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The nature, 자연과 and magnitude, 그 규모, 특성과 규모, 뭐에?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다른 생태계의 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특성, 어떤 성격과 그리고 magnitude, 규모에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불확실성이 또한 존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스팟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unfortunately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뒤에서 보면 이 지금 주어지는 문장이 들어가는 요 부분, 즉 4번 다음을 보시면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연결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1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 가볼게요. 자, continuous emission. emission이라는 게 뭐야? emit이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는데요. 방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속적인 방출입니다. 계속 내뿜는 거야. 지속적인 방출을 측정하는 것은요. can be costly. 계속 뭐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방출을 측정하는 게 어때? 비싸다는 얘기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많은 분리된 개별적인 그런 원천들이 있는 경우. 뭐 이를테면 공장이 있어. 공장에서 계속 뭔가 매연이 나와. 그러면 그 공장이 여러 군데 개별적으로 많아.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들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ources of emission, 이 분출되는, 방출되는,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그런 나올 수 있는 원천들이 특히나 이런 많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많은 이 pollution problems, 오염의 문제들에 있어서는요,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인센티브가 여러분들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그 유인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disincentive라는 표현은 그럼 그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저해 요인 정도로 볼까요? 뭔가를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의 저해 요인, 주요한 저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많은 이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중요한 소재는 바로 뭔것 같아요. 이미션을 measurement,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출에 대한 측정, 특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에 관련된 지문인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세. 그렇구나. 환경세, 이거 방출되는 걸잘 측정을 해야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세금을 낼지가 결정이 되겠죠. 환경세는요, 무엇을 근거로 한? Directly unmeasured emissions. 이 직접적으로 측정이 된그 방출물, 측정이 된 방출물에 직접적인 기본을 두는, 직접적으로 기초를 두는 환경세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될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겨냥될 수 있어요. 어디를 겨냥할 수 있어? 정책적인 환경의 그 목표에 정확하게 겨냥이 될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걸 어기는 혹은 방출이 대상이 되는 정말 정확하게 그 대상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그 양을 측정해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강점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요, 더 많은 것들을 오염시켜요.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지불하게 되죠.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뭐에 비례해서요? 정확하게 이 비율로. 방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방출을 더 많이 했느냐. 그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니까 1번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싸서 그래서 이것이 disincentive 하다. 저해 요인이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The polluter. 자,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 오염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은 따라서요. has an incentive. 뭐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유인책이나 동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뭐 하려는 동기가 생겨?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야, 방출물 줄여! 이 방출물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요? It'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밑에 보시면 감소라고 되어 있죠? 감소의 그 단위당 더 적게 비용을 줄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즉, 감면을 하게 되면, 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보다는요?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residual 이란 단어가 잔여의라는 뜻이거든요. 잔여의 그 방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에 대한 세금보다는 오히려 줄여서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덜 내려고 오염물질을 줄이게 된다. 방출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연결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The great

f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측정된 그 방출에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 큰 내력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그만큼의 비율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매력이니까 강점이 되겠죠. 그건 바로 뭐가 되는데요.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을 오염물질을 내뿜는 이 기업들이 take to reduce 뭘 하게 돼요? 줄이게 된대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조치들은요.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오염물질을 오염물질을 내뿜는 그 기업들이 행하는 그 조치가 are actions.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어요? That also reduce emissions. 역시 무엇을 줄이는? 배출을 줄이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큰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줄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폴루터들이 적은 에미션을 더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강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disincentive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다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뭐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emission measurement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면 단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이용 가능한 기술이야. 뭐 하기 위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죠. 뭘 감시하고 관찰해? concentration 이라고 하면 여기 특히나 이제 대기물질이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배출물이 되는 거니까 얘는 농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압축되어진 그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도와 흐름. 뭐에? 특정 물질, 폐기물에 특정 물질에 대한 농도와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요.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잘 쓸모가 많기 때문에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있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게 적절해요? 그렇지. 주어진 문장.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이런 오염원들이 많은 경우에 오염의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배출물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매기는 게 주로 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점이 뒤에 나오겠죠. 가보겠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그래서 it will be possible, 가능할 거예요. 뭐 하는 게?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s. 이 측정된 배출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로요?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이 적용할 수 있는 더 큰 범위에서 더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용도 많고 그리고 오염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보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 큰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다음에 있는 내용과 5번 다음에 있는 내용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배출물에 관련된 배출물에 따라서 세금세를 부과시키는 게 이점이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nevertheless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똑똑포커 갑니다. adapt라는 단어고요. 이 apt라는 게 적절한 알맞은의 의미가 돼요. 알맞은 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의자가 나사가 헐거워져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알맞게 그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알맞게 어떻게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변화된 상황에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장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작하다, 각색하다 이런 의미까지 됩니다. 그래서 adaptive라는 형용사가 우리 지문에는 나왔죠. adaptation이라는 명사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똑똑복화에 넣어주시고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문장 삽입 문제 지금 중간을 훌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장 삽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얘기로 한창 열 올렸었죠.
0: 어,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그치. 돈,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then
2: We
1: laundry.
2: should wait.
1: 그치.
2: You're right.
1: 오케이.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상처받을까봐 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My feet?
1: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off.
2: Oh my.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영화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비올땐 빨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Let's not when it rains. 여기에서 딱 끊어주면 뭔가.
0: 느낌이 오네요.
1: 예,
0: When
1: 그쵸.
0: it rains가 뭘까요?
1: When it rains? 비올 때.
0: 오케이.
1: 예. 왜냐면 날씨 때는 꼭 it을 쓰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0: 네.
1: 정해졌나 봐요. 그래서 let's not 빨래.
0: 오케이.
1: 빨래를 하지 말자니까.
0: 그렇죠.
1: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0: Alright.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덩어리, 동사.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1: 그러네요.
0: do the laundry,
1: Laundry.
0: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1: 네, 설거지 하다.
0: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
1: 네네.
0: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1: Yep.
0: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1: 왠지 dry.
0: Dry.
1: Yeah, dry the laundry.
0: 오케이.
1: Yeah.
0: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1: 예.
0: fold.
1: fold.
0: Remember?
1: 네.
0: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kay, so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1: Let's.
0: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1: 그쵸.
0: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1: 오!
0: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1: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0: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 멋지다.
0: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네.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not
1: 동사원형.
0: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1: Run.
0: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1: 네.
0: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1: 네네.
0: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not run around.
0: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슬퍼하지 말자.
1: 오케이.
0: 슬퍼하지 말자.
1: Let's not be sad.
0: 와. 안 속네요.
1: 예.
0: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1: 네.
0: Right? So let's not be sad today. Ye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be sad.
1: Let's not be sad.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1: 네.
0: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0: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1: 그렇지.
0: 후회하죠.
1: Yeah, we should have just...
0: 네.
1: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0: 와, 그게 흡수가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0: 맞아요.
1: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0: 오케이.
1: Okay. Yes.
0: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1: 네.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1: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0: 맞아요. 이 에이.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편해집니다.
1: 그렇죠.
0: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0: persuaded. 정답. Perfec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All 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1: 네.
0: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1: 으흠.
0: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1: 으흠.
0: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1: 못했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1: 맞아요.
0: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1: 네.
0: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그냥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1: 네.
0: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1: Yeah.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Early.
0: Okay. 자,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1: 아이고.
0: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 have은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렇죠.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러면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기다렸어야 됐나?
1: 아,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1: 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1: 그런
0: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네네네. 네, 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1: 자,
0: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1: 네,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1: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진 그거 이렇게. 그렇죠.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0: 다들
1: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1: 레게 파티. 근데 머비, 이거다. 와. 오. 아, 왜냐면 이거로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과업을 네.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예. 네. 거의 모르세요. 보통 어 잠깐만. 빅 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네.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오.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1: 그래서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you know,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네.
0: Wet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네.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네.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1: 아.
0: soaked.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1: 그래서?
0: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1: Like.
0: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그녀는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라이트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마유.
0: 그렇죠. She talks like 마유. How about this? 아,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오.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Oh.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1: Oh,
0: 뭔가
1: yeah.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스팅크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Al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선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 와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빨래 냄새. 아~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어. 남편한테 네,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0: That's just your feet.
1: Yes.
0: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1: 습기.
0: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1: 점점 미궁으로 빠져.
0: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은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1: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아, fog.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0: 아
1: humidity.
0: 맞아요.
1: 들어본 적 있나요?
0: 네.
1: 자, 이 humidity라고 하는 humidity라고 humidity.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Humidity.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0: 아, 네, I know.
1: 바꿀 건 없어요.
0: 아이고, humid까지만 쓸게요.
1: 오케이,
0: 예.
1: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를 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0: 그쵸,
1: 말해서
0: 그쵸.
1: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0: 예.
1: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0: 네.
1: That's because of you.
0: 맞아요.
1: Is it because of me? 그런데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0: 아.
1: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0: 그쵸.
1: 있기는 해요.
0: 예, 예.
1: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0: 미리리.
1: 그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무엇.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0: Yeah.
1: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0: Perfume.
1: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0: That's my perfume.
1: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악취가 나지. 이렇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0: Yeah.
1: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0: 아.
1: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yeah. 너의 머리다.
0: That's your hair.
1: 아,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0: Yes.
1: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0: 네.
1: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at's my perfume.
0: That's my perfume.
1: That's your hair.
0: That's your hair.
1: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Oh, that's not the humidity.
1: Yeah.
0: That's just your feet.
1: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오우.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0: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0: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1: 네, 연기하는 느낌. 아, 했었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0: I should have left early.
1: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그렇죠.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0: Yeah, we should have waited.
1: Just,
0: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0: Mm-hmm.
1: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거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0: Oh, that's your hair.
1: Ooh. That's your hair.
0: Mm.
1: 어, 그건 내 향수야.
0: That's my perfume.
1: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0: That's not the humidity.
1: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네, 오늘 should have PP 위주로 조금 입영자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What?
0: Yeah.
2: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0: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2: No.
0: Huh? I can do it.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Mm-hmm.
1: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1: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0: Mm-hmm.
1: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쓰는
0: 네.
1: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Hey Megan.
1: Hey Hanu.
0: How are you?
1: Great, how are you?
0: I'm doing great as
1: Perfect.
0: well.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요?
1: For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irthdays.
0: Birthdays.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Uh-huh.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이야기 다섯 가지를 듣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Uh-huh.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On my birthday, I look back on my life.
0: 저는 제 생일에 제 삶을 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Uh-huh. Look back on my life. Uh-huh.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Uh-huh.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Jordan 씨 이야기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네, 생일이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같이 볼게요.
1: So Jordan said,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0: 원래 reflection이라고 하면 생각,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걸 말해요. Mm-hmm. 원래 그냥 사전적인 정의로 reflection 하나만 보면.
1: All right.
0: 그래서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Mm-hmm. 생일들은 좋은 기회들이다. 즉 생일은 좋은 기회다 for reflection.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1: yeah.
0: 여기 문맥에서는 reflection 그냥 생각 자체가 아니고 not just thinking.
1: Mm-mm.
0: reflection on something. reflect 뒤에 on이 붙으면 이제 되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1: Yeah, so for a reflection about your life, for 네. a reflection on your life.
0: 그래서,
1: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this many years?
0: Exactly, or how you have been living.
1: Living,
0: 네.
1: yeah.
0: 그래서 이 문맥에서의 이 문장의 뜻은 생일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게요.
1: All right.
2: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Birthday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돌려서 반사해서 보는 거라서 reflect인지 아무튼 되돌아보는 걸 reflect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lection도 사전에서 또 검색해 보시면 그 반사된 이미지를 reflection이라고 하기도 해요. For example, you can say I see my reflection on the water or
1: Or
0: in the
1: in the mirror.
0: mirror. 거울 속에 제 반사된 빛, 제 비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돌아보는 거를 말하니까 on your life and your goals.
1: Goals.
0: 자신의 인생 그리고 목표 and what you have learned.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데 좋은 시기래요.
1: That's right. And what else are birthdays great for? She says. And obviously, they're great times for presents too,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0: And obviously, 그리고 물론, they are great times. 여기서 they는
1: The
0: birthdays
1: birthdays.
0: are great times for presents.
1: Presents.
0: 선물에도 좋다라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좋은 시기고,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doing fun things.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1: That's right.
0: Of course.
1: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especially the presents.
0: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재밌는 걸 하는 그런 활동들 다 좋아한대요. I
1: Those things.
0: absolutely love those things. 여기서 those things가 그세 가지의 활동을 말하고 있고, especially the presents.
1: That's right.
0: 이렇게 이제 속삭이듯이 특히 그 중에서 선물을 사실 birthday니까 주는
1: I
0: 것보다는
1: love the presents.
0: 받는 거겠죠.
1: Of course,
0: 그래서
1: she means receiving presents on her birthday.
0: 네, 그리고 especially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이 부분에 대한 발음이 살짝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더 이에 가깝게 especially
1: Especially, especially.
0: 그리고 조던 씨는 especially처럼
1: Especially,
0: 발음을
1: yeah.
0: 하시면 아예
1: Especially,
0: 네.
1: especially. Some people even say especially.
0: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1: Yeah, it's wrong, but some people will say it, especially in the South where I'm from.
0: Okay.
1: People say especially this.
0: Alright.
1: So if you hear that, they're saying especially.
0: 오케이. Okay. 그래서 especially 조던 씨는 쪽으로 가깝게 갔고요. 특히 선물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realize that.
0: The older I get,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I realize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더 깨닫게 됩니다. And what she's
1: What is that?
0: realizing is
1: Realize that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life up until this age.
0: 네, 깨닫게 되는 내용은 birthdays are times for you to 생일은 뭘 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느냐면 reflect on 여기 지금 reflect 동사에서 나오고 있죠.
1: Yes.
0: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On what you have learn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는 거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Up until this
1: This
0: age.
1: age.
0: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Up until this age. 여기서 age는 나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he says, and on what you hope to learn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as you continue to age.
0: 네, 그리고 and what you hope to learn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Reflect on 여기서는 reflect on이라고 했지만 되돌아보는 건 아니네요. Reflect가 on과 함께 쓰면 되돌아보다라는 뜻으로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바로
1: Yeah,
0: 여기에서
1: for sure.
0: 미래니까 되돌아본 의미가 아니겠죠. And the type of person that you hope to be 되기를 바라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1: Yes.
0: 생각하는 시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as you
1: Continue to age
0: 네.
1: as you age.
0: 나이가 들다. age 동사로도 쓸수
1: You
0: 있어요.
1: age.
0: 예문을 하나 보면
1: This one is about me. You don't age. You don't age.
0: What do you mean? It's about you.
1: I don't age.
0: Because you're not old yet.
1: 네. Exactly.
0: 네, 농담이죠.
1: Of course, it's a joke. Everyone ages.
0: 그런데 우리가 그냥 칭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1: Uh-huh.
0: You don't age. 나이를 안 드시네요. You don't seem.
1: You look younger as you get older.

0: which is impossible. You don't seem to age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1: Basically, you look young. Yeah. It's a compliment.
0: Yeah. Or you're actually old.
1: That's true.
0: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1: Back in the day, I didn't do this, but now every birthday that I have.
0: Back in the day, mm-hmm.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고.
1: Back in the day, 네. back then.
0: 예전에,
1: at 옛날에는, that time.
0: Yeah, before.
1: Before.
0: 네, 옛날에는
1: yeah.
0: I didn't do this, 하지 않았습니다. But now, 이제는 every birthday that I have, 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매번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 Then what does she do? She says,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that I've learned equivalent to my age.
0: 네, 동등한, 상응하는.
1: Equivalent. Equivalent.
0: Equivalent. Mm-hmm. 그래서 그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 mm-hmm. equal과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equal 이 부분이요. 그래서 mm-hmm. equivalent 하면은 같은 가치가 같은 거예요.
1: Yeah. 그래서 That's the same.
0: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보면은
1: For example, that's equivalent to about 3 miles.
0: 네, 예를 들어서 뭐 4, 5km 정도를 right.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3마일 정도의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맞춰본다든지
1: right.
0: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한국어로 따지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1: yeah.
0: 라고 할 때
1: It's equivalent to this program in
0: 네.
1: Korea.
0: 아니면 the Korean equivalent, equivalent. of 뭐뭐 yes. 하면은 한국에서 따지면 이런 yes.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1: Yeah.
0: 이런 타입의 뭐 유명 인사, 배우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라고 할 때
1: oh,
0: He's the Korean equivalent of, say, Will Smith.
1: Hmm.
0: So and so, 이렇게.
1: Perfect.
0: Go
1: well,
0: ahead.
1: I was going to give another example. Like in Poland, I think they have something called sauerkraut.
0: Mm-hmm.
1: And I would say it's equivalent to Polish kimchi.
0: 맞아요.
1: Right? Fermented
0: 네.
1: cabbage.
0: 네. 폴란드나 독일에서 먹는 음식
1: oh,
0: 중에
1: yeah.
0: sauerkraut, I think?
1: Sauerkraut.
0: Kraut, sauerkraut.
1: Uh-huh.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김치랑 비슷하다. 이럴 때 uh-huh. equivalent를 정말 많이 써요.
1: Uh-huh.
0: 두 문화나 어떤 두 영역을 uh-huh. 비교할 때. 그래서 back in the day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I like to write down a number of things uh-huh. that I've learned. 배운 것들을 좀 적는데
1: yeah.
0: 몇 개를 적냐면 equivalent to my age.
1: Uh-huh.
0: 나이만큼 적는 거예요.
1: Uh-huh.
0: Alright?
1: Al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 just turned 21 last September, and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since I'm 21.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1: So, I just turned 21 last September, and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since I'm 21.
0: 그래서 작년 9월에 21살이 됐기 때문에 mm-hmm. I did 21 things that I've learned.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I did, 했다. 21 things, 21가지를 했다. that I've learned. 내가 배운 21가지를 했다라기보다는 21 things that I've learned를 그냥 괄호로 묶어주세요.
1: Mm-hmm.
0: 이거를 한 거예요. She
1: yes.
0: wrote down. She,
1: yes, she wrote that.
0: Yeah, she did the activity of writing down
1: the 21 things.
0: 네, 그래서 그냥 21 things that I've learned 이거를 그냥 하나의 활동 이름으로 보면은
1: mm-hmm.
0: 그걸 21가지를 적은 거예요. 21살이니까.
1: Yes, because we know the context and she said she writes it down,
0: mm-hmm.
1: right? She says next, it seems really cheesy, but it's actually really cool to just check in with yourself and see how you're doing.
0: Cheesy 이 문맥에서는
1: cheesy.
0: 이제 유치한 거, childish.
1: Yeah, a little bit childish,
0: 네.
1: right?
0: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check in with yourself. Check in with someone 하면 뭔가 확인해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는 건데
1: yeah.
0: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보고 and see how you're doing. 사실 앞에 뒤에 같은 뜻이에요.
1: Yeah. Check in with yourself. See how you're doing.
0: 네.
1: Same.
0: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건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일이에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because that's what we should do in life. Learn.
1: And what you're learning and making sure that you are learning stuff.
0: 뭘 배우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지금 살면서
1: mm-hmm.
0: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cool. It's really cool. 정말 멋진 일이고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up until 뭐뭐까지는인데요. 첫 번째 예문, 그건 어제까지는 똑같았어요. 어떤 상황이. It was the same up until yesterday. 그랬다는 이야기는 어제부로 바뀌었다. 뭔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 was the same up until yesterday. One more time. It was the same up until yesterday.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 우리가 대화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Up until 뒤에 주어 동사 쓸 수가 있거든요. Up until we talked, I was really confused. And now I'm less confused, maybe. 자, 같이 읽어볼까요?
1: Up until we talked, I was really confused. Up until we talked, I was really confused.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As one continues to, as someone continues to, 계속 뭐뭐함에 따라 첫 번째 문장은 계속 걸음에 따라 그러니까 계속 걸었더니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은 As I continued to walk, my feet started hurting. As I continued to walk, my feet started hurting.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As I continued to walk, my feet started hurting. As I continued to walk, my feet started hurting.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계속 연습하면서 실력이 나아질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로 We will improve as we continue to practice.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0: 생일에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n birthdays,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and man, I'm so proud of myself. My birthday is tomorrow, and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whether I intend to or not,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요.
1: Spence says,
0: On birthdays, 생일에 I like to reflect on this journey of life.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And man, I am so proud of myself.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정말 스스로가 네,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그리고 Rose 씨는요. My birthday is tomorrow. 내일이 생일인데 I feel like I'm 100 years old. 100살은 된 것 같대요. I tend to do a lot of self-reflection every year.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많이 해보는데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해보는데 whether I intend to or not. 의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는 걸 많이 한대요. And it keeps dawning on me just how many lives I've lived.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Yeah.
0: How many lives I've lived? Of course, one.
1: Only one
0: 그런데
1: life.
0: 다양한 경험을 하고
1: Yeah, she's had a lot of different experience every year 네, and learned a lot of things,
0: 어떤
1: right?
0: 어떤 것이 dawn on someone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 Yes.
0: 그래서 생일 때마다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인생을 산 것처럼 살아왔구나. So she's led a full life, I think.
1: She's led a full life.
0: Yeah.
1: That's awesome.
0: That's good.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의 형식 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내용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의 주요 문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죠. 먼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동사 sleep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에? 동사 sleep 뭐 잠자다란 뜻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공부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죠. 자, 그래요. 특별히 공부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사 sleep을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sleep이란 동사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형식 문장을 만드는 많은 동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문장이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일형식 문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주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서술어는 뭐지?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 속에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등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보어는 그럼 또 뭐죠? 목적어는 그럼 또 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일형식 문장에는 뭐 보어고 목적어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주어랑 서술어만 있는 게 일형식 문장인 거야 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듯 주어 서술어만으로 완성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던 sleep 잠자다 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동사들 우리가 조금 이름 붙여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예문들을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헷갈리시는 게 아 뭐 보어고 목적어고 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어 서술어 말고 다른 것들이 문장 속에 많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주어와 서술어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수식어가 붙어서 일형식 문장이라도 이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은 근데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렇게 일형식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잠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이란 이름은요, 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고,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역시나 또 필요 없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

과거가 필요하면 타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자동사를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써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을 말이에요. 참고로 이 완전 자동사의 예 중에 하나, 간단하게 이런 동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그냥 그 뜻이 살다 라는 뜻으로서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듯 완전 자동사가 사용된 문장에도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She lives in 부산. 그녀는 산다 부산에. 라는 뜻으로서 in 부산은 그냥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도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몇 형식인가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이 친구가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요? live는 보어도 목적어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동사 clap. 뜻은요, 박수치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ance. 뜻은요, 춤추다인데, 자, 이 동사 두 개 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선생님, 춤을 추다. 이 dance라는 동사, 춤을 추다라고 해석하면 을이 붙었으니까 뭐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dance는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상관없이 역시나 완전 자동사라는 거. 그래. 영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두 동사가 한꺼번에 쓰였죠. John danced and Susan clapped. 보면 주어 서술어 and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로서 일형식 문장, 일형식 절이 두 개가 연달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해보자면 존은 춤췄고 수제는 박수를 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사로서 일형식 문장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가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볼게요. 먼저 우리말 읽어봅니다. 테드는 매주 토요일에 호수에서 수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수영을 해요 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즉 수영을 하다라는 표현 안에 을을이 붙어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을을 붙으면 이거 목적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럼 삼형식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영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보어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이 문장 영장을 해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테드가 주어니까 테드가 가장 앞에 붙겠죠. 그리고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 그냥 동사 swims, Ted swims로 끝난단 말이에요. 뒤에 보어, 목적어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이 친구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테드가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수영을 합니까? In the lake. 호수에서 수영을 하죠. 언제 수영을 해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지만 보어와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이거 일형식 문장이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ed swims in the lake every Saturda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He only sleeps in his red pajamas. 그는 오직 잠을 잔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in은 어디오니 안에서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의 빨간색 잠옷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그의 빨간색 잠옷을 입고라고까지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서 문장 해석해 보자면 그는 오직 그의 빨간 잠옷 그것만 입고 잠을 잡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요 잠을 자다라는 거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도 잠을 자다 을을 붙어서 읽기는 하지만 영어 문장 자체에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일형식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0: Hi guys, I'm so happy to see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make our legs super strong. Are you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볼 겁니다.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시고 가실게요. Let's go.
0: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Let's take her home.
2: Yeah, right. Like that's going to happen.
0: No, on a serious note,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1: 네,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a random note 또는 on a serious note, on a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고 not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일단 on a serious note 먼저 보고 가실게요.
0: This puppy is so cute. I can't get over it.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is puppy is so cute. 강아지가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I can't get over it. 감당할 수가 없어. I can't get over i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Let's take her home 이럽니다. Let's take her home. 그럼 집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ah, right 이러죠. 아유 퍽이나 그러겠다. 아유 퍽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eah, right 이렇게 쓰는데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그 연장선이에요. Like that's going to happen. 참, 야 퍽도 그런 일이 있겠다. 너 참도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ike that's going to happen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on a serious note 오늘의 표현 나왔죠. On a serious note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On a serious note. 아니야,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뜻이 돼요. 아니야, 나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또는 나 정말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On a serious note. No, on a serious note. 아니야,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건데 I think she'll be very happy with us. 우리 강아지 데려가면 강아지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a serious note.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On a random note 보러 갈게요.
0: And so, that was my take on gravity. So, on a random note, where are the restrooms? Have you been listening to my lecture at all? I had to use the bathroom so bad, I couldn't concentrate.
1: 네, 첫 번째 대화가 on a serious note였고요. 두 번째 대화, on a random note 보도록 할게요.
0: And so, that was my take on gravity.
1: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that was my take on gravity. 그게 중력에 대한 제 생각 또는 나의 견해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연설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강의가 끝난 것 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So, on a random note, 이럽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random, 좀 뜬금없고, 굉장히 랜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 잠깐 딴 얘기인데, and on a random note, where are the restrooms? 이럽니다. 화장실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0: Have you been listening to my lecture at all?
1: 너 지금 제 강의 좀 듣기는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Oh, I had to use the bathroom so bad. 화장실이 너무 가야 돼가지고 I couldn't concentrate. 이럽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a serious note, on a random note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뭔가 시작할 때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요가 일단 보러 가실게요. 또

That was difficult, but that was fun, right? Those were leg lifts on equal balance pose. Good job. We will be doing other workouts to work on our legs all throughout this week. 아, 네, 오늘 우리 다리 근력 운동 첫 자세, 첫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다리 근육 만드는 데 효과적이니까 자주 해주시고 영어 표현 우리 on a random note 그리고 on a serious note 이렇게 배워봤어요. on a fun note 이런 식으로 뭐 on a funny note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everyone.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금 사막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it? Good job. 잘하셨어요. 바로 7시간을 달린다고 했죠.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캐치하셨겠죠? 도로를 7시간, 도로라기보다는 그 기차가 달리는 길이니까 길을 7시간 동안 달린 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질 때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살라르 대 우유니로 향하는 매 순간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Jolly.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고지대가 제공하는 도로를요, 7시간 동안 달린 후 현지 기차가 나를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이 전체의 직독직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보면서 들어볼 텐데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또는 왜 안 들리지? 라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Every second heading to 어디 is jolly 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에 다 강세를 주는데 to와 is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얘기합니다. 자, 강세를 받는다는 것은

0: 그 강세의 단어들이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음절 어디 위치에 강세를 주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Every second heading to 뭐 is jolly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때 heading 발음할 때 heading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우리 귀에 들릴 때는요. heading 거의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데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리는 것과 똑같이 이 D 사운드 역시 모음 사이에서 이렇게 들려요. 르르 head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단어에 강세 주면서 해볼게요. Go listening one.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네. 졸리보다는 좌, 아에 가깝게. 오 사운드, 즉, 오 철자에 강세가 가게 되면 아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리고요. Go listening to. Every second heading to is jolly. There you go. Go listening three. Every second heading to what is jolly?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한번 더.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olar the uni is jol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자, 여기서 for on the 기능어죠. After running for 7 hours. 이때 전치사 for는요, 길게 발음하시면 안 되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능어에 속합니다. for를 길게 발음하면 숫자 4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약하고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n the road. R 발음할 때 아시죠? 이제는. 우 하면서 ro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Go listening one.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Okay, go listening two.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잘하시네요. 자, go listening three.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Road. Good job.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2.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something. 자, 매 순간. 근데 어떤 순간? 자,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To the Salar de Uyuni. 그 향하는 것은요, is something. 빈칸에 네, jolly라는 단어, 즐거운, 행복한이란 뜻이죠. Okay. The local train took me into the salt something 했는데, 자, local train 하게 되면 그 현지 기차, 그쵸? 그 기차가요, took me, 나를 데려갔습니다. 어디로요? into the salt 어디인데 이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가 deser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막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후에 먹는 음식을 후식이라고 하는데 요건 또 철자가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발음도 desert가 아니라 desser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after running for 7 hours. 자, 7시간을 달린 후. 근데 어딜 달린 거죠? On the road. 길을 달리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Provided by the Highlands. Highlands 하게 되면 고지대인데 이 고지대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길을 7시간 달린 후에 나를 현지 기차가 어디로 데려다 주었다? 사막. 그 어떤 사막? 소금 사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 I meet the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맞아요. World of light. 이게 빛의 세계가 되겠네요. 다음날 빛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Every second, heading to the Salar de Uyuni is jolly. The local train took me to the salt desert after running for 7 hours on the road provided by the highlands. And the next day, I meet the world of light.
0: 하셨나요? 100%가 될 때까지 연습해서 여러분들 청취 실력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영어 인터뷰가 많죠? 그러면 얼마나 긴장을 해요? Oh my gosh, what am I going to say? All right, so toda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자, 우리가 그동안에 we talked about job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Now we're going to shift gear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our 장점. 네, 이런 인터뷰에서는 아, 이거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 본인의 장점이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랑을 해야 되죠? Alright, so let's see what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2: 저는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2: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0: Mm-hmm.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Well, let's find out.
0: Okay, so one possible answer that you can give is that you work very well with other people.
2: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0: So, 저는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Okay,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2: 저는 제가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I consider myself,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I don't know,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So,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player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스포츠 팀 할 때 player들이죠. Sports player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이죠.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하는 환경에서 한 팀으로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So I'm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출근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In business, okay?
1: I consider myself a great team player. This is a good quality.
0: I feel that so much can be done as a team.
2: 저는 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0: So, I feel that, 아시죠? 네, 생각한다고요. 네, so much can be done.
2: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0: As a team. 네, 팀으로서.
1: No.
0: Alright, next one is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Okay, let's see.
1: I enjoy working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0: 자, I think you know what this word side by side means. 자, I enjoy working.
2: 네, 일하는 거는 뭐 즐기는 거죠. 일을 어떻게요?
1: Side by side with my co-workers. 자, if something is side by side, it's like side by side. They are you know, side by side.
0: Okay. 그래서 같이 side by side 일한다는 거는 아주 함께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1: Yes. Right next to each other. This is my coworker. I'm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versus trash. Garb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garbage 그리고 trash입니다. 둘 다 쓰레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 뉘앙스 차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arbage, trash. 일단은 garbage부터 볼게요. 네, garbage. 여기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중간에 여기 R 있죠? 그래서 R는 혀가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음절은 gar. car 할 때 gar.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bidge. bidge. garbage. garbage. 네, 강세는 첫 음절을 주시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네, garbage 같은 경우는 주로 부엌과 욕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garbage라고 합니다. 네, 원어민들도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뭔가 집에서 그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그냥 garbage라고 표현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아, 일단은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The garbage can is full. Garbage, 젖은 쓰레기. Garbag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라고 할 때는 take out, 가져다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라서 the garbage 혹은 상대방이 어떤 쓰레기인지 아니깐 the garbage. 그래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garbage라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Honey,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네, 쓰레기차는 언제 와? 네, 쓰레기차는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garbage truck라고 하고요. 신기하게도 trash truck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차는 물론 다양한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garbage truck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When does the garbage truck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The garbage can is full. 네, 가득 찬 거는 full. F 발음 명확히 해주시면서 풀 아닙니다.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네, 이것도 뭔가 garbage can이 욕실이나 주방 쪽에 있는 garbage can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garbage can is full. The garbage can is full. 좋아요. 다음 단어 trash로 넘어갈게요. 네, trash. 일반적인 쓰레기입니다. 네,

발음은요, 여기서 TR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CHR 이렇게 발음하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trash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H 발음으로 시작해서 trash, trash,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trashy가 아니고요, trash. Okay. Trash는 가구나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는 Trash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게 뭐 쓰레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도 쓰레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원어민들도 trash 단어를 씁니다. garbage도 쓰긴 쓰지만 trash가 뭔가 더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정리하면 trash는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 예문들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rash, 일반적인 쓰레기. Trash,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저 쓰레기들 좀 봐.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물론 원어민들도 여기서 look at all that garbage on the beach 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garbage는 부엌이나 욕실에 있는 쓰레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둘 다 교체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두 번째는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네, 전에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둘 다 가능합니다.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더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다양한 쓰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쓰레기를 좀 내다 버려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trash?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둘 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입구가 쓰레기로 막혔어. 근데 느낌은 이 trash가 뭔가 버려진 뭔가 가구, 폐기물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The entrance was blocked with trash.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garbage는 주로 젖은 쓰레기, 부엌이나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trash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쓰레기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교체 가능하고요. 사실 원어민들도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trash는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Can you please take out the garbage?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Look at all that trash on the beach.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출근 준비를 한다든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행위와 그 상황들의 일상사들을 영어로 이번 주에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연습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루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루틴도 좀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휴가 때, 뭐쉴때 하는 루틴. 자, 루틴은 뜻이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아침 루틴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곧장 가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자, 일어나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표현이죠? Wake up at six. 자, up은 앞에 동사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wake라고 하는 동사가 up과 붙어야만 잠에서 깨다 이렇게 완성형이 되는 거죠. Get up이라고도 하죠. Wake up, get up. 둘다 힘을 뒤에 줘야 되죠. 자, wake up at six 해서 six o'clock 그냥 줄여서 six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시는 시간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ke up at six. Wake up at six.
0: I wake up at six. 자, 강세 들어보세요. I wake up at six. 힘을 걷어주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다. 요거는 이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자는 분, 누르고 더 자는 분도 있지만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벌떡 일어나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면 점프라고 하는 동사를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원어민 집필팀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좀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점프라는 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는 건 아니어도 벌떡 일어나는 걸 jump out of bed 이렇게 합니다. 쉽죠? 쉽지만 이런 게 우리의 회화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양쪽에 힘주고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영작도 하나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곧장 간다. 자, 이 가다는 뭐 go to 쓰면 될것 같은데 이 곧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Straight 같은 거 쓰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그쵸? 나 일어나자마자 I wake up at 6 and I go straight to the bathroom.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 만들면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그죠? 곧장 뭐 커피 한잔 마신다? 곧장 화장실로 간다. 루틴이 약간씩은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들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Go straight to the bathroom. 강세 들어보세요.
1: Go straight to the bathroom. Go straight to the bathroom.
0: 되게 쉬워요.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런 콜로케이션을 알면 회화가 좋아집니다. 문장 해볼까요? 벌떡 일어난다 아까 있었죠? 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요런 거를 좀 처리해볼까요? 우리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 뭐 반대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이 울리다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알람이 울리다 go of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화재 경보기 같은 게쨍 하고 울리는 것도 go off라고 하고 알람 같은 것이 막 울리는 걸 go off라고 합니다. 물론 핸드폰에 노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람이 울리는 거니까 go off 강세 뒤에 주고 goes off 해서 3인칭에 s 붙였습니다. I jump out of bed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As soon as my alarm 뒤에 강세 alarm goes off. 자, 강세 다섯 군데 됩니다.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들어볼게요.
1: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I jump out of bed as soon as my alarm goes off.
0: 오케이. 너무나 유용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트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0: 주시는 분도 있고 휴대전화 메시지 그죠?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SNS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커피 마시다 만들어야 맛있겠죠? Make some coffee, drink 한 마시는 거고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린다든가 탄다든가 뭐 여러분이 뭐 방식 있겠죠?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some 넣어가지고 make some coffee 이건 쉽죠? 들어볼게요.
1: Make some coffee, make some coffee.
0: 오케이. 텔레비전을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 그냥 틀어놓는 거. Turn on the TV. 넣어놔야 됩니다. Turn on the TV. Turn on TV. 하지 말고 turn on the TV. 자, 이렇게 축약어는 강세를 주로 뒤에다 조금 더 줘요. Turn on the TV가 아니라 turn on the TV. 이렇게 들어볼게요.
1: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0: Bingo. 자, 휴대폰 메시지. Check. Check. Check messages on my phone.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기 앞에는 in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on이에요. on. 기기 상에 있다는 뜻으로 이건 좀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책에 힘 살짝 줘도 돼요. 메시지가 메인이니까 check messages on my phone. 강세 양쪽 주세요.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기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루틴. 전화기 딱 보면서 메시지 확인. The first thing I do. 자, 이걸 주어로 잡아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은 거예요. The first thing I do. 이게 주어입니다. Is to check. 이거 투부정사죠. Is to check. 확인하는 것이다. Messages on my phone. Is to check messages on my phon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The first thing I do is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자, 그러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는 뭐라고 할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출근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work라는 단어 계속 쓰면 되는데 get ready for work. 아이고, 간단하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이게 말이 술술 나옵니다. Get ready for work.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그냥 have breakfast 쓰셔도 되는데 grab란 단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지필진도 이 grab란 말이 약간 가볍게 느낌이 있는 동사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grab some breakfast라고 하면 막 정식으로 먹는 느낌보다 가볍게 손을 쳐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grab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Grab a drink. 그럼 가볍게 한잔하다. Grab some coffee. 가볍게 커피 한잔하다. Grab some breakfast. 아침이 결코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아침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침을 이렇게 요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grab some breakfast. 이거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세요.
1: Grab some breakfast. Grab some breakfast.
0: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건 head to work. Go to work 해도 돼요. Head to work. Head 자체가 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터로 향한다. 이게 출근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Head 동사 운용할게요. 자, head to work. 들어볼게요.
1: Head to work. Head to work.
0: 자, 그럼 문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한다. 이 두 개를 좀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를 먼저 문장을 잡고 뒤에다가 아침 먹는 걸 넣어볼까요? After 넣어가지고. 자, I grab some breakfast. 이게 아침 먹는 거죠. After 붙이면 요거 한 후에 앞에 거.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가볍게 아침 요기하고 출근 준비한다. 들어볼게요.
1: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I start to get ready for work after I grab some breakfast.
0: 좋습니다. Very nice. 자, 오늘 거 정리할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주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 아까 jump 동사. Jump out of bed. 들어볼게요.
1: Jump out of bed. Jump out of bed.
0: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다. Check messages on my phone. On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Check messages on my phone. Check messages on my phone.
0: 출근 준비하다. Get ready for work. For 주의하시고 get ready for work.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Get ready for work. Get ready for wor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뭐 이제 학생분들은 학교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관련된 루틴 또 다음 시간에 가볍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일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EBS 이앱 설치하고 방송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쵸?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쵸?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투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렇죠? 마지막에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하루 되고 계신가요? 하루 10분씩, 네, 매일매일 영어, 즐거운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의 Try Again, 이근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즐거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게 고역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와 이거 즐겁다. 오늘은 이 식당을 가볼까? 오늘은 저 음식을 먹어볼까?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한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같은 10분이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이 10분이 아주 소중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tally meaningless. 의미 없는 네, meaningless 10 minutes or meaningful 10 minutes. It's totally up to you. 자, 오늘도 let's make it meaningful with this first step.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개를 산책시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작정은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작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미리 결심한 걸 이야기하죠. 자,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are you going to? 이게 왜 그러냐면요. going이 가다는 뜻이죠. 너 가고 있니? 원래 그런 뜻이에요. Are you going?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to 다음에 동작할 쪽으로 가고 있니? 해서 something pre-planned. 무엇인가 미리 계획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will과는 달리 be going to를 쓰면 정해진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느낌으로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Are you going to? 예, 빨리 하면 are you gonn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find out more examples here. Try it out. 스텝 1. 앞에 나왔던 내용, 그렇죠? will과는 다른 의미의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이 과일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소도 하나가 아니듯 다양한 걸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도요. 그래서 will은 순간적인 결심을 보여준다면 are you going to? 작정이야? 이런 얘기죠. 뭐뭐 할 생각이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산책할 작정이야? 산책이 뭐예요? walk죠. walk. 얼마나 쉬워요. are you gonna walk? 그렇죠. 물론 문맥상 너 택시를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때도 are you gonna walk? 걸어갈 거야도 되지만 문맥이 밥 먹고 났으니까 are you gonna walk?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산책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내게 말을 할 작정이야? 그러면 말하나 뭐예요? talk이 있고요. 그러면 are you gonna talk to me? 해도 되고요. 뭣뭣에 대해서 말할 거면 are you gonna tell me? Are you gonna tell me? 그래서 예전에 아주 tell me, tell me 할 때 그 tell me 할 때 여기는 tell to me라고 쓰면 틀리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Tell me.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임대할 작정이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게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 어려울 것 같지만 r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rent it? 빨리 하면 are you gonna rent it?

이 T 발음도 앞에 N 소리 때문에 rent으로 들립니다. Are you gonna rent it? 어, rent이 뭐지? Are you gonna rent it? 하셔도 되고요. 자, 서명할 작정이야. 거기에 sign이잖아요, sign. 그래서 Are you gonna sign it? Are you gonna sign it? 요 자리에 Are you gonna sign the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할 작정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가지 했고요. 동작과 함께 정리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게 즐겁자고 하는 거지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부담되시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단 얘를 보고 읽지 말고 저를 보고 힌트 드리면 직접 해보세요. 갑니다. 자, 산책할 작정이야. Your turn. Are you gonna walk? 됐죠? 산책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요. 나한테 말할 작정이었어? 말할 작정이야, 지금부터? Your turn. Are you gonna tell me? 자, 세 번째는요. 그거 빌릴 거야? 임대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rent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네, 그거 서명할 거야? Your turn. 네, are you gonna sign i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Are you gonna swim? Are you gonna get the tickets? 표 구할 거야? 예, 다 가능하잖아요. Are you gonna travel? 여행할 거야? 이렇게만 삭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50개만 붙여보세요.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작정이야? 개를 산책시키다는 뭐지? 어, 이거? 예, 그래서 Are you gonna walk까지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개랑 함께 걷나? Walk with the dog인가? 자, 개를 산책시키다는요. Walk가 걷단 뜻도 있지만 얘를 뒤에 대상을 표시하면 걷게 하다. 그래서 산책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은요. 스스로도 하고 남도 시킨다. 즉 자동사도 되고 남도 시키는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your dog? 되게 쉽죠? 예, 뭐 한 후에요? After dinner. So,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 walk 다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을 걸어서 바라다 주다. 그래서 are you gonna walk her home? 그녀를 집까지 바라다 줄 거야. 걸어서 이게 바로 walk her home이에요. 내가 너 집까지 바라다 줄게 라는 Nat King Cole의 노래가 있습니다. Walking my baby back home. Walking my baby back home 할 때 바로 walking my baby가 야 너 걸어 걸어 애기야 걸어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할 작정이야. Are you gonna tell?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녀에게 her 예, 뭐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Feelings. Are you gonna tell her about your feelings?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것을 빌릴 거야? 아니면 살 작정이야? Are you gonna rent it? 아까 나왔죠. Are you gonna rent it? Or, 그렇죠. 사다, buy it.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 계속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거 두 가지.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자, 저녁 식사 후에 개를 산책시킬 생각이었어? 그럴 작정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정해져 있는 거, are you gonna walk your dog after dinner? 그랬더니, 예, 바로, that's what I do every day. That's what I do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are you gonna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hen, come over and visit this website. evse.co.kr 와서 무한 반복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에너지도 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urag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to 웨이 싶은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을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2: Whoa! Woo-ho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답도 캐치하셨겠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그런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Bingo! 바로 여기 나오네요. 난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다. 제가 field를 뭐 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평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 with snow in dawn. 새벽에 눈이 덮인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3: 2.
4: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네, 잘 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자, 나는요, 알티플라노 남쪽 지역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었군요. Alright,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나는요, 새벽에 눈이 덮인 땅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중에 거의 80% 정도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는요, 자막 역시 함께 보면서 놓친 발음, 제대로 잘 듣지 못한 발음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2: Whoa!
0: Alright, now.

0: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자, 기능어는 어디 있을까요? I'm, on the, 그리고 of. 나머지 단어들이 네, 각각의 음절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즉, information,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돼요. standing이라기보다는 standing, 된소리 현상, 트소리 강하게 나고요. endless라기보다는 endless, less로 발음하시면 더 좋고 filled of salt에서도 filled의 d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filled of sal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endless의 a가 모음인지라 정가서 더는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Good. Google listening 3.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느껴지시죠? 억양이. 네. Well done.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한 번 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ed with snow in dawn. 자, 여기서 with와 in이 전치사죠. 그래서 기능어에 속합니다. covered의 d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with를 살짝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covered with, covered with. with는 with가 아니라 강세 자체가 네, 뭐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아예 없잖아요. with 음절이 하나니까 with 그럴 때 th 사운드를 발음하실 때 with 하지 마시고 with 입모양만 잡아주시고 snow in dawn c자 거꾸로의 발음인지라 o 한 상태에서 입을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daw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cover with snow in dawn. 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Cover with snow in dawn. 좋아요. Google listening 3. Covered with snow in dawn. 입을 위아래로 벌려서.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한 번 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 with snow in daw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2.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자,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행카부터 시작하네요.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자, field of salt 했으니까 소금 평지인데 이 소금 평지가 하늘에 맞닿는, 즉 하늘에 닿는 소금 평지 이런 의미죠. It's the solar day uni. Okay. I'm standing on the blank field of salt 했어요. 나는 서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the blank 했는데 자,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면 on the가 아니라 d가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endless라고 해서 무한한, 끝없는 이란 뜻으로 발음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The endless field of salt 했습니다. 끝없는, 무한한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는데 그 소금 평지는요 which proves 입증을 합니다. 뭘 입증하느냐 빈칸 이어집니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dry desert climate 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조한 사막 기후죠. 어디의?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Altiplano의 남쪽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소금 사막 위에, 그런데 끝이 없는 무한한, 엄청 넓잖아요. 거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땅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분이에요. 근데 그런 땅은 어떤 땅?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는 땅. 그런데 언제? In dawn이었죠. 새벽에 라는 의미로 새벽에 그 눈으로 덮인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번더 들어보세요.
2: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3: Whoa!
0: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죠? 반복 학습이 여러분들의 영어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Basically, they're going to ask you to talk about your strength. 자, strength는 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죠. 장점. 장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what we have for today.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continue.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n its full form.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Now, of course, here, 처음부터 저는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I work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우리 I work well under pressure.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잘합니다. 네, 그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To be under pressure. 뭔가 꽉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Pressure.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자,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under pressure이라는 건 deadline이 막 많아요. 막 이때 마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but you can do it, right?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better.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really great. Okay,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자, 그것이 제가 마감일이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under pressure 하면은 놓칠 수 있죠. But I never miss a deadline. So that's why 할 때는 이유를 주는 거죠. It's because, right?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deadline을 그 마감일을 놓치지 거의 않죠. To miss a deadline. So to be under pressure and to miss a deadline, those are our key phrases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a really nice... Okay, you're hired.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요. Okay, let's look at our key phras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다. Yes, that's right. 뭐 마감일이든 일이 많던, you know, you are feeling under pressure. 막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So here is the example sentence.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자, 우리가 흔히 아, 나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저는 요즘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So to be under pressure is kind of like to be stressed. All right, here's our next sentenc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자, 우리 부서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김대리, 이거 빨리 안 그래? 빨리.
Oh my, it's like I'm feeling pressure. So, of cours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이거를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는 그 압력을 주는 거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언제 끝낼 거야? 막, yeah. That's to be under pressur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Miss the deadline. Okay, miss the deadline. Now, deadline is really important. 자, 기한을 넘기다. 마감 일을 넘기는 거죠. So this is very important in business. So here 어떤 회사가 이제 그 몇 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자, 이번에는 마감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응? 네. Okay? 알았어? Okay. Okay. All right.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그러니까 저번에는 you missed the deadline. 네, 기한을 넘긴 거예요. 마감일을 놓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안 됩니다.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Next one.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자,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Remember we learned I'm terribly sorry? I'm very, very, very sorry. 네, 이거를 마감일을 놓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So the deadline, of course, in 출근 영어, in business English, is a very important word. You cannot miss the deadline. This is not good business. Alrighty, very good. So those are our key phrases.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All right, are you guys ready to practice with me? All right, here we go.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Okay. See, never 할 때는 좀 강조해도 돼요. 빨리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Okay, so it's all about rhythm to rhythm이지만 잠깐 pausing 할 때도 중요하죠, right? To 강조하기 위해서. So those things are very important, you know, in natural speech. All right, let's test your knowledge regarding the answer that we studied.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Alrighty, so I feel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fant versus baby. Infant versus ba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fant 그리고 baby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infant입니다. 발음은요, infant, fint. 네, 스펠링은 F-A-N-T이지만 F-E-N-T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fant, infant, infant. 오케이, 좋아요. Infant는 주로 돌 미만의 아기를 inf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아 혹은 영아라고 하잖아요. 네, infant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Her baby's just an infant.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 유아, infant,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네, 분유는 formula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분유라고 하면 infant formula. 요즘 가장 좋은 유아용 분유는 어떤 거니?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o,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아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개월 됐어?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됐어. 네, infant라는 말은 돌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돌도 안 됐다라는 뉘앙스네요. Her baby's just an infant. Her baby's just an infan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네, 맞아요. 유아들은 보통 낮에 낮잠을 정말 많이 자잖아요. 네, 여기는 infants usually nap. 유아들은 보통 낮잠을 잔다. 많이. A lot. 언제요? 낮에.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다음은 baby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첫 음절은

bay. 그래서 bay처럼 그냥 b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 baby. 오케이? 그래서 baby가 아니고요. baby. baby. 네, 강세는 앞부분에 주세요. 오케이. baby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ant도 다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an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 미만이지만 baby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그냥 다 bab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How old is your baby?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Baby, 아기, baby.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그녀는 아기에 불과해. She's just a baby. 오, 아직도 애기잖아. 그냥 아기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he's just a baby. 근데 주로 baby는 만 3세까지 baby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오, how old is your baby?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아기는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baby. 네, 항상 그냥 baby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소유격이 정말 정말 영어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기라고 말하셔야 돼요. How old is your baby? How old is your baby? Oh, 2 years old. Oh, she's 3 months old.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 미만 아이도.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우리 아기의 첫 단어는 엄마였어.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네,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정리해드릴게요. 네, infant는 돌 미만인 아기를 infant라고 하죠. 그리고 baby는 훨씬 일반적인 단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ant는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baby는 주로 만 3세까지 baby라고 부르겠죠. 네, infant 그리고 bab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Excellent work today. 수고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일상의 루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루틴 관련된 단어들만 잘 챙겨주셔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더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까지 하는 그 아침 루틴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점심 먹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남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게 다 점심 루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알아야 될것 같고요. 나가서 먹는다, 뭐 시켜 먹는다,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다, 혹은 집에서 싸운다. 요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점심을 아예 안 드시지 않는 한은. lunch time, lunch break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두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들이죠. 요 합성된 단어들은 항상 힘을 앞에 줍니다. lunch time이 아니라 lunch time, lunch time, break라고 돼요. lunch break가 아니라 lunch break, lunch break. 이렇게 해서 앞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1: lunch time, lunch break, lunch time, lunch break.
0: When is your lunch time? When is your lunch break? 이런 식으로. 그죠? 점심시간이 언제예요? 자,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다. 자, 나가다와 이제 붙여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out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go out. 나가야죠, 일단. go out. 점심을 먹기 위해서의 뜻이기 때문에 for lunch. 요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합시다. 조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조합을.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강세 양쪽에 go out for lunch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Bingo. 오케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다는 뭐 order delivery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in을 붙여 가지고 요 구동산 제가 몇번 소개를 해 드렸던 구동사입니다. order in. 이 자체가 음식을 시켜 먹다는 뜻이에요. order in. 그런데 뒤에다가 some food 붙이면 확실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음식 배달앱을 이용해 가지고 시켜 먹는다 이런 건 order in some food. 힘을 구동사니까 여기다 줘야 돼요.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자, 잘 들어보세요, 강세.
1: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0: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시켜 먹어요? 요런 질문, 이거예요, 이거예요. A or B냐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go out for lunch 있었고, order in some foo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Do you go out for lunch? Do you go out for lunch? 이건 쉽네요,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여기다가 or order in some food 붙여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점심 나가 먹어요, 음식 시켜요. 이거니까,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싸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내 구내식당이 있을 거예요. 사내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겠죠. 몇 가지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온다는 얘기는, 자, 동사 하나를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pack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pack이 짐을 쌀때 쓰는 동사 맞아요. pack my bags. 그 다음에 짐을 푸는 걸 unpack my bags 해서 짐을 풀다, 짐을 싸다 동사에 쓰이는 단어인데, 도시락을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챙기다의 느낌으로 pack을 씁니다. 그래서 pack my own lunch. own은 약간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pack my own lunch. 나의 점심을 직접 싸오답니다.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I pack my own lunch. I pack my own lunch. 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그냥 나저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나 사내식당은 company 앞에 붙여주고요. cafeteria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급식이나 배식을 하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죠. cafeteria. 자, 요게 이제 태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T예요. T. 테리아가 아니라 T리아.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자, 이것도 합성 두 개의 단어니까 앞에 힘주고 company cafeteria, company cafeteria 가는 거는 그냥 go to the 붙이면 되겠죠. 자, go to the company cafeteria 들어볼게요.
1: Go to the company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0: 여기 가서 이제 점심 먹다. I go to the cafeteria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메뉴를 고른 단위기는 select a menu item. 원래 메뉴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메뉴 그러면 메뉴판이란 뜻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메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메뉴 아이템은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the menu item. 자,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뭐 A, B, C 코스가 있네. 그럼 B. 군의 식당에서도 오늘 B를 먹겠다 그러면 You select the menu item. 자, select. 강사 뒤에 select the menu item. 들어볼게요.
1: Select a menu item. Select a menu item.
0: Okay.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You have to select the menu item. Okay. 자, 나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어디 가서 먹지 않고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러면 pack my own lunch를 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Start에 과거형 붙여볼까요?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잠깐만.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내 점심을 직접 싸오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0: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chat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와 하니까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Coworkers의 이 hyphen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coworker로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기를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힘만 잘 주세요. Coworkers. 동료들 복수 붙이고 chat with my coworkers. 들어볼게요.
1: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0: 오케이. 산책을 하는 건 뭐 take a walk 이런 많이 아시죠? 그렇게 간단하게 take a walk 하는 방법도 있고요. Go for a light walk 이렇게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볼게요. Light walk 하면 가볍게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Go for라고 하셔도 돼요. Go for a light walk. Go for a light walk. 그러면 가볍게 산책하러 가다. Take 해도 돼요. Take a light walk 해도 되고. Stroll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많이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어른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troll 자체도 산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모차를요. stroller라고 불러요. stroller. 아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는 느낌인가? 그래서 stroller. 오케이. 그래서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하면 나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합니다. 이런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자, 이 두 표현 들어볼게요.
1: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0: 자, 그 다음에 잠시 눈 붙이는 건 sleep이란 건 너무 대놓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낮에 잠깐 잔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nap이라고 하죠. 그 앞에 cat 같이 붙여볼까요? 고양이를 왜 넣냐면요. 정말 우리가 살짝 눈 붙이는 거, 고양이들이 살짝 이렇게 졸면서 눈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으로 get a cat nap 하면 자다 느낌보다 잠시 눈을 붙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cat nap. Get a cat nap.
0: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인다. 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점심 때 점심 먹고 뭐해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잠시 눈 붙여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0: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때 루틴입니다. 나가다, 나가서 먹다, go out for lunch. 들어봅니다.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두 번째 액션 표현, 점심 도시락을 싸우다, pack my own lunch.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가볍게 산책하다, go for a light walk. 해도 되고, take a light stroll 해도 되고, 이 표현이 좀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루틴 관련된 표현들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길 바라고 요거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의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아, 계속 뭘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계속 습관적으로 뭘 까먹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할 때, 아, 요즘 들어서 자꾸 뭘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자꾸 뭘 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합니다. keep ing, keep ing. 여러분이 입시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 바로 keep ing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자꾸 뭘 까먹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 keep ing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그 습관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뭔가 유지될 때, 그래서 keep 형용사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주기적으로 혹은 쭉 그 상태로 있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keep ing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keep ing로 자꾸 습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쭉 요즘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자꾸 뭘 까먹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먹다라는 거는, 그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keep forgetting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자꾸 뭘 좀 까먹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요즘 뭘 까먹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꾸 딸꾹질을 좀 하네 요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딸꾹질하다 hicc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keep hiccu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hiccuping.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iccuping 해가지고, 아, 자꾸 딸꾹 하면서, 아, 자꾸 딸꾹질을 하게 되네. I keep hiccup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꾸 살이 찌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 요즘 자꾸 살이 찌네, 자꾸 단추간장기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찌다라는 거는요, ga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는 lo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keep gaining we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살이 자꾸 찌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0: 시작. I kept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I kept gain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이 점점 찌네. 라는 의미. 그러면은 losing weight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행복한 얘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한 얘기일 텐데, 자꾸 살이 빠지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런 것들. 자꾸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는요. have라는 동사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keep having nightma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악몽을 꿔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는 dream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요것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keep having nightmares. Nightmares라고 발음하지 않고 nightmares라고 발음하니까 요것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악몽을 자꾸 꾸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맨날 여러분 입시 공부하실 때 keep ing,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셨던 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쓰지는 못했던 것들, 요즘 들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들, 자꾸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I keep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hiccuping. I keep hiccuping.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having nightmares. I keep having nightmares.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꾸 살이 찌네 라는 거를 I keep 하고 나서 gaining weight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I keep ing 씁니다. 그러니까 do you keep 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do you keep gaining weight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그 행동을 하시나요? do you keep ing로 얘기를 하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라고 해서 Do you keep 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아, 저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keep having nightmares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혼잣말로. 아니, 왜 자꾸 나 악몽을 꾸지? 라고 해서 왜 자꾸 그 행동을 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I keep ing로 얘기를 하면은 아, 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 왜 자꾸 나 악몽을 꾸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왜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지? Why do I kee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에서 제가 자꾸 요즘이라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요즘이라는 거는요. 그쵸? These days를 여러분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혹은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라는 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그렇죠? 함께 영어 자신감도 드리고 또 함께 행복감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할 때, 내가 오늘 나온 표현 잘 외우고 앞으로 이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잘할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참고 지내셔야 된다면 그거는 고통이겠죠? 고역일 테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결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we're gonna start and practice your happiness with this part. 뭔데요? 도전도 역시 바로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직접 다들 해보셨죠? 아, 빨리 저 궁금하니까 그냥 영어 하나 가르쳐줘. 뭔지. 이렇게 하시면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 설렘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웃겼던 그렇죠? 어떤 개그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말고요. 궁금증을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Maximize your curiosity. 자, like this. 뭔가요? 은퇴 후고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뭐 해? 이거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How much do you? 간단합니다. How much do you? 동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뭐뭐해 네 가지를 일부러 준비해드렸어요. 이것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은 몇 가지씩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무언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해? 얼마나 알아? 아니면 얼마나 독서해? 책은 많이 읽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how much는 그냥 쓰시라고 그랬고요. Do you?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 뭐예요? Need죠. N-E-E-D. So, how much do you need? 자, 리듬도 타보세요. How much do you need? 됐고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나요? 벌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라고 하는 건 charge라고 하죠. C-H-A-R-G-E. 그래서 How much do you charge?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한테. 그렇죠? 자, 세 번째. 얼마나 알아, 네가? 이렇게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자, 네 번째. 책 좀 많이 읽어? 얼마나 독서를 하는데?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how much, 얼마나 읽는데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how much do you read? 그렇죠. 얼마나 운동해? How much do you exercise? How much do you run? How much do you swim? How much do you walk?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 많이 붙이시면 How much do you cook? 그렇죠. 요리는 얼마나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만 잡아서 해드린 거고요. 이것은 바로 여기를 보고 읽지 마시고 절 보고 하세요. 첫 번째, 자 얼마나 필요한데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need?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갑니다.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charge?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맨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How much? 맞습니다. How much do you read까지요. 이걸 기다란 문장으로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필요하다. 아까 뭐였어요? How much do you need?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뭐뭐를 저축하다. 예, 모아두어야 한다. 저축하는 save죠. 그래서 바로 save하고 need를 연결시키려면 to가 필요합니다. 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것의 느낌이 t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너의 은퇴를 위해서 해서 for retirement. 뭐 your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느낌이면 your을 빼셔도 돼요. 그래서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much do you charge죠? 바로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뭘 위해서요? For a website. 어렵지 않죠? 이때 느낌은 물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웹사이트 제작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much do you charge for a website? 아시겠죠? 상대편이 그것을 부과할 입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게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너가 제일 잘 알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about? 그 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요 yourself 자리에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mocracy? How much do you know about science? 보세요. 다 가능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단어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are you ready to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자, 갑니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됐더니요. 반응이 뭐예요?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It depends on 해서요.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일찍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어쨌든요.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나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다 함께. 자, 그런 점에서는 취미 활동도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ebse.co.kr 와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이 과연 몇 형식일지 다음에 문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g barked, his face turned pale. 자, 요요 when 절 말고요. 밑에 있는 거 his face turned pale. 보시면서 과연 오늘 몇 형식을 다루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정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어? 선생님, turn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거 목적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있다란 뜻이지만 살짝 부족해요. 살짝 그 부족한 부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 먼저 기본기를 좀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서술어가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주어 제일 앞에 있고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형식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어가 그래서 뭔데요? 라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어라는 거 아주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어다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 뭐 그 친구의 직업 같은 걸 말해 주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성격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식의 것들을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어요. 보어 자리에 뭐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부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보어를 취하는 동사, 즉 이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문법 책들에서 이런 어휘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뭐구나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불완전하다는 거, 그렇죠? 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통해서 이 형식의 문장 구조 그리고 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요 이 형식 문장의

생김새 그리고 해석 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예요. 뭐 그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is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 바로 뭐뭐 이다인데 별표 쳐주세요. 뭐뭐 이다가 이형식 문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동사가 보어치하며 뭐뭐 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 바로 become이 있어요. become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get 같은 거 있고요. grow 같은 것도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뭐 되다 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비동사나 become 류의 동사들이 이형식 문장을 보통 만들게 되고 그런 경우 뭐뭐이다 또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참고해보시면서 자 예문 아주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Jane is a soldier. Jane은 is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요요요 뭐인 건지를 말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A soldier 해서 Jane은 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A soldier가 보어로서 이 문장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이형식이겠죠. 참고로 자자 지금은 비동사 is가 쓰였기 때문에 군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동사를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become 을 넣어서 이제 시제를 살짝 바꿔서 Jane became a soldier 라는 문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해석해본다면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Jane이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역시나 보호가 필요해. 뭐가 된 거예요? A soldier 군인이 된 거죠. 이것도 보호가 들어가 있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아 그래 이형식 문장이 뭐뭐이다 뭐 시제가 바뀌면 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되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왕초보분들이 어디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냐면 친절했어요. 친절하다라는 동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서술어와 보어로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 놓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동사 딱 넣어주는 겁니다. 과거 시제니까 they were가 줘요. 그래 놓고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친절했어요. 아주 친절한이라는 의미의 very 넣어줘서 very friendly라고 말해주면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뭐 하다라고 또 해석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뭐이다, 뭐뭐 되다도 있지만 이 형식이 뭐뭐 하다라고도 해석되는구나. 특히나 형용사 보어가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누구에게 근데 친절했어요? 우리에게 친절했던 거니까 to u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이형식 문장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아 하다 뭔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 라는 사실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게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들이 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제가 해볼게요. 먼저 계란들이 주인공이죠. 주운 거예요. The eggs. 근데 그 계란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In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들이 자,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nt 갔어요? 갔어. 아, 그래. 우리 상한 거 뭐가 갔다고 하긴 하지. 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서 went는요.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한 거죠? 먹지 못한 거죠? 나빠진 거예요. went bad. 뭔가 상황이 그 음식이 상하는 걸 이제 우리가 go ba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go bad. bad가 형용사가 보호에 쓰인 것으로서 요렇게도 이형식 문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 고 플러스 형용사가 그 이형식 문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eggs in the refrigerator went bad. Go bad가 아 이형식 문장으로 보호와 함께 상하다라는 뜻이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

모든 내용 살펴봤고 한 문장, 오늘의 문장 남았죠? 여기서도 자, 보세요 여러분. When the dog barked. 강아지가 짖었을 때 his face turned pale. pale, 형용사거든요. 여기서 turn은요, 되다란 뜻인 거예요. 그의 얼굴이 pale해졌다, 창백해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와, 그럼 이것도 이 형식인 거예요? 맞아요. pale이 보로서 이 형식으로 사용된 케이스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 형식 문장 평소에도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I hope everything is great. Today is our second day of working on our leg muscles. So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빨리 영어 공부하시고 하러 갈게요.
1: Shoot, I have to go feed the meter. I'll do it. I have so many quarters. You sure? It's parked kind of far away. I'd be more than happy to. I have to work out.
0: 네, 첫 번째 되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런 표현입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꺼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또는 이제 뭐 기꺼이 이런 뜻인데요. 일단 대화 먼저 볼게요. Shoot! 아, 저런.
1: I have to go feed the meter. 이럽니다.
0: 미터기에 뭐, 맞맞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미터기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딘가에 주차를 했을 때,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이렇게 기계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I'll do it. 이러죠. 아, 내가 할게.
1: I have so many quarters. 이럽니다.
0: Quarters. 25센트짜리를 쿼터라고 합니다. 1달러의 쿼터이기 때문에 quarters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 쿼터 너무 많아. 동전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 sure? 진짜? 확실해? It's parked kind of far away. 이럽니다. 차가 좀 멀리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의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럽니다. 아니 아니야. 기꺼이 내가 할게.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좋아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have to work out. 이럽니다. 나 운동 어차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멀리 갔다 오는 대신 운동이 좀 되겠죠? 그렇게 해서 I'd be more than happy to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역시 똑같은 표현 보러 가겠습니다.
1: Can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for me, please?
2: Of course, I'd be more than happy to. You're going to stop by the donut place, aren't you? Ugh, you got me.
0: 네, 두 번째 표현도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Can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for me, please? 이럽니다. 혹시 드라이 클리닝 한 거, 드라이 한 거 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Of course! 이럽니다. 당연하지. I'd be more than happy to. 기꺼이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기 조금 이상했나 봐요. 친구가
2: You're going to stop by the donut place, aren't you?
0: 이럽니다. 야, 너 그 도넛 가게 들으려고 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Ugh, you got me. 이럽니다. 아유, 들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탁물도 찾는 김에 도넛도 먹을 건가 봐요. 일단 그러면 I'd be more than happy to 사용해서 요가하러 가실게요.
3: Okay, let's do our second workout for our legs and our butts, actually. Okay, let's start lying down on our sid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lying down on our side. Good. Now lift up your upper body and support yourself with your elbow. See th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lift up your upper body and support yourself with your elbow. Good. You want to make your ears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your shoulders.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You want to make your ears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your shoulders. Great. Now put the othe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button to help with balanc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put the othe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button to help with balance. Great. Make sure your top leg is facing the front, then not the ceiling. I'll say it to you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top leg is facing the front, not the ceiling. Good. Now, I'd be more than happy to show you a version where the leg is facing the ceiling, but that's for tomorrow. I'll say it for one more time. So I'd be more than happy to show you a version where the leg is facing the ceiling, but that's for tomorrow. Great. Now, pick up the leg. You won't be able to lift it up too high. That's normal. I'll say it one more time. Now, pick up the leg. You won't be able to lift it up too high. That's normal. Good. Now give the leg a pulse 10 to 20 times here. You'll feel the burn on your side butt right her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give the leg a pulse 10 to 20 times. You'll feel the burn on your side butt right here. Good. Now go to the other side and repeat the same thing. So up, down. I'll say it to you one more time. So go to the other side and repeat the same thing. Pulse, pulse, pulse. Good. Now remember, your leg doesn't rotate outward and face the ceiling. Nuh-uh. I'll say it to you one more time. So remember, your leg doesn't rotate outward and face the ceiling. Face the front. Right here. Good. That was it. Those were some side leg raises. Number one, version number one. And more to come tomorrow. Good.

Yes, those were some side leg raises, version number one. Version number two is coming to you tomorrow. That was really good. 네,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 누워서 다리 옆으로 들기 버전 one 해봤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우리 I'd be more than happy to 같이 배워봤죠. 기꺼이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었죠. I'd be more than happy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 will miss you.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생활 영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1: birthdays.
0: 생일입니다. 생일. Birthdays. Uh-huh. So we're talking about birthdays, and today we have a story related to
1: birthdays.
0: That person's birthday.
1: Oh, that's true.
0: Yeah. So right. Today the speaker is
1: Richard, who's from the USA. But first,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s topic.
0: 네, 리차드 씨의 요약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1: Yes. I have a unique birthday.
0: 저는 생일이 독특해요. 생일이 특이해요라는 문장이죠. 생일이 며칠이길래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yep. 요약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볼까요?
1: 리차드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0: 뭘 갖고 있다고 했죠? A unique date, 특이한 날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my birthday.
0: Unique,
1: for a birthday.
0: Yeah, for a birthday.
1: Unique, my birthday works too, though.
0: Yeah, of course. Unique date라는 것은 특이한 날짜를 말하고요. Mm-hmm. Rather unique date니까 꽤 특이한, 꽤 독특한 날짜예요. 그래서 mm-hmm. 전체 문장을 보면, I have 갖고 있는데 mm-hmm.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so and so.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냐면
1: for a birthday,
0: for my birthday, as my birthday.
1: Yes.
0: 다 됩니다. 그래서 mm-hmm. 제 생일로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가 mm-hmm. 이 요약 문장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외지 감자라는 그런 음식 종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외지 감자라고 부르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하다, 합치다를 뜻하는 combine 쓰였어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wedge. Wedge, wedge. Lastly, we have combine. Combine. Combin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Richard'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So Richard was a Christmas baby, we found out.
0: Okay. Christmas baby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요?
1: No, it could be around Christmas. Okay. If it's Christmas Eve, we'll accept Christmas baby.
0: But he's not a Christmas baby then.
1: No, 네. no.
0: 근처네요, 생일이.
1: Mm-hmm.
0: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재밌는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1: That's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0: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Mm-hmm. 일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mm-hmm.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Mm-hmm. 그런데
1: He says,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0: 네, 먼저 날짜부터 이야기하면은 12월 30일이고요. December 30th.
1: December 30th. December the 30th.
0: Yeah, the 30th of December. December. 아무튼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떤 순서로 말을 하든지 간에 영어에서 날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냥 30라고 하지 않고 30th라고 하는데
1: 30th.
0: 가끔씩은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주느라고 30 이렇게 그냥 다시 확인차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말할 때는
1: like the 30th.
0: You almost always say 30th.
1: 30th.
0: 5일 하면은 the 5th.
1: 5th.
0: 네.
1: 6th.
0: 네. 근데 10th.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하면 5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네.
1: The 있습니다. fifth day.
0: 네, 그렇지만 이렇게 th라든지 fifth, first, second 이렇게 해주시고요.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제 생각에는 꽤 독특한 날짜가 for a birthday, 생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생일이 꽤 독특하다는 뜻이고요. 이 형태가 좀 생소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이름도 쓸 수가 있어요. I have something quite unique for a name.
1: Oh, yeah.
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1: Unique for a name, unique for anything. Yeah.
0: 네, 생일과 지금 이름 name. 정도가 떠오르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eah. He says,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0: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끼워 넣다, 밀어 넣다.
1: Wedge, wedge.
0: Wedge, wedge. 를 말하고요. Mm-hmm. 그냥 명사로 wedge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제 도어 스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도록 mm-hmm. 문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나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에요. Mm-hmm. 아니면 바람 등에 밀려서 닫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삼각형 형태예요.
1: Yeah. Basically it's a long triangle.
0: 예. 긴 삼각형 형태를 끼워 넣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1: Yeah.
0: 그 모양을 wedge라고 부르는데
1: That's why we call them potato wedges 네. because they're in the shape of wedges and they're so good.
0: 그렇죠. 그래서 그 감자를 그런 모양으로 잘라놓은 것이 yeah.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웨지 감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웨지를 뒤에 써요.
1: Yes, potato wedges.

0: 그리고 감자와 관련된 문맥 말고 그냥 wedges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1: We'll think of shoes.
0: 신발.
1: Shoes, especially the sandals that ladies have, where the heel and the toe is connected. It's a wedge, right?
0: Heel and the toes are
1: Connected.
0: connected.
1: It's that same triangle shape.
0: 그래서
1: So it has to be a high heel, right?
0: 슬리퍼인데 좀 뒷부분이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여성용 슬리퍼 같은 거 아니면 구두 같은 거를 또 wedges라고 부르기도
1: They're
0: 합니다.
1: wedges. So if you just say, bring me my wedges, we will not think about potatoes. It will be shoes.
0: 그 모양도 기억해 주시고 potato wedges도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끼워 넣는다라는 동사도 같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Yes.
0: New Year's Day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New Year's Eve는
1: The day before.
0: 12월 31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져 있대요. Okay.
1: Ni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1: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0: 그래서,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그러니까 outsider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그 가족 말고, 아는 사람들 말고, 남들에게, people that don't know. Who, him,
1: yeah.
0: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that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근데 아직 문장은 끝내지 않고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적어도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다음 문장 볼까요?
1: He says,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0: 그러니까 to an outsider, 그 남들에게는 it looks like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1: I get less presents.
0: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where Christmas부터 children까지는 Western culture하고 American culture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미국 문화는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1: Yes.
0: 크게 성대하게 기념이 되죠. And especially for children,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큰 그 문화 속에서는 제가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1: That's tru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1: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0: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용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생일 때 선물도 받으니까 and 그래서
1: He says.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0: 단어 볼게요. 결합하다, 합치다.
1: Combine.
0: Combine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1: For example, you could say, how about we combine the two offices?
0: 네, 사무실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문장을 예문으로 준비해봤고요. Comb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꿨을 때 combination이 되고요.
1: Yes.
0: 이 combination이 너무 길었을 때 줄임말이 있죠.
1: Combo.
0: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콤비라는 말은 없어요. It's not English.
1: No, it's not. It's combo or combination.
0: Combination은 줄이면 combo가 됩니다.
1: Combo.
0: 네, combo.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I think 제 생각에 some people thought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라는 문장이에요.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Holiday가 일반적으로는 birthday를 holiday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말하고 있어요. Christmas하고 생일 이 두 가지의 이 holiday 휴일 명절을 하나로 합쳐서 선물 받았으니까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1: No, he says.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0: 네, 다행이네요.
1: I always thought that too, which is why I was glad my birthday was far from Christmas.
0: I see. Actually, Richard's birthday is on the 30th of December. Uh-huh. My birthday is the day before.
1: Yes.
0: 29th. And 29th. It wasn't the case for me either.
1: Oh.
0: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둘 다 챙겨 주변 사람들이 챙겨 준 것 같아요.
1: Oh, nice.
0: So that wasn't really the case. 사람들은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덜 받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It wasn't really the case, or it wasn't true.
1: It wasn't true. It wasn't the case. Perfect.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0: 그리고 사실 I like having a birthday mm-hmm. that is 뭐뭐뭐. 그래서 이러한 생일이 있어서 mm-hmm. 좋대요. 마음에 든대요. Mm. 어떤 생일이 언제냐면 in the middle of a lot of
1: activity.
0: 보통 activity 하면 활동이어서 또 셀 수도 있습니다. Activities라고 셀 수 yeah. 있는데 one activity, two activities. 그런데 여기서 yeah, 말하는 활동은 일단 활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1: yeah,
0: 있는
1: like
0: 거예요.
1: It's like during a busy time, 네, basically.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activity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there was Christmas just recently.
1: Christmas?
0: 이제 막 크리스마스 지났죠.
1: Yeah, and a lot of family members came, and 네. we're preparing for New Year's.
0: 네, 그렇죠. 새해 준비도 막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정신없는 시기잖아요.
1: Of course.
0: 그거를 이제 a lot of activity,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그런 와중에 in the middle of that 그런 와중에 생일이 있어서 좋대요.
1: Mm-hmm.
0: 왜죠?
1: He says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0: 이건 좀 시험 같아요. 테스트 같아요.
1: Right? It's like are you going to call me
0: 네,
1: during this busy time?
0: My actual friends are like who my actual friends are. Mm-hmm. 진짜 친구는 누군지를 mm-hmm.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1: And who are these real friends? He says, next,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On my actual birthday. Mm-hmm.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Merry Christmas 하는 거 말고, mm-hmm. 그 다음에 1월 1일에
1: Happy New Year
0: 하는 거 말고, 실제 12월 30일에 연락해서 reach out to call me. 여기서는 mm-hmm.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는 걸 말하죠. Reach mm-hmm. out. 해서 Happy Birthday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약간 농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Yeah.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be a rather unique 명사 하면은 꽤 독특한 뭐뭐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reach out to 하면은 누구에게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독특한 생일 날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볼게요.
1: Let's take a look. I have a unique birthday. It's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5959. My birthday is unique. February 14th, Valentine's Day. I'm full of love.
0: 네, 첫 번째는요.
1: Carol says,
0: I have a unique birthday. 저는 생일이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It is,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1959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있더라도 May 9th. 9이 아니고 9th라고 해야 됩니다.
1: 네. May 9th.
0: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에도 똑같은데요.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아니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959.
1: 5959.
0: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예외죠. 좀 재미로 말할 때.
1: Yeah, it's fun. 5959.
0: 5959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a very easy birthday or birth date to remember.
1: 아,
0: 이게
1: sure.
0: 이게 차이네요. Birthday는 생일이에요.
1: Yeah, but a birth date is just the date you were born.
0: 네. 그래서 birthday라고 birthday를 물어보면 그 태어난 해까지 말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1: Right.
0: What's your birth date라고 물어보면 태어난 날짜, 출생 일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1: yes.
0: 그 연도까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typically you can't say what's your birthday, you have to say when's your birthday, but you can say what's your birth date.
0: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말할 때는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이고요. Uh-huh. 날짜는 what is your birth date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 때문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oday's date?
1: Right.
0: 그 정보가 뭔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Mm-hmm.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 Muhammad says,
0: My birthday is unique. 제 생일은 독특합니다. Mm-hmm. February 14이 아니고 14th. 2월 14일.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래요. I'm full of love. 생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1: okay,
0: 말했어요.
1: Okay, Muhammad.
0: All right.
1: All right.
0: That's a good attitude.
1: That is a good attitude, right? Cool. So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요리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들 혹시

김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꼬마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꼬마 멸치 김밥 and 꼬마 새우 김밥, mini 안치리 김밥 and mini shrimp 김밥.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그럼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We have cooked rice, 공기밥도 있고요. We have anchovies, 이거 멸치요. These are dried anchovies. 그리고 멸치 같이 호두 요리할 거예요. These are walnuts. Here are our shrimp. 콘새우. These are dried shrimp. And we have almonds. 아몬드 있어요.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우리 채소 세 개요. Red pepper, 우리 빨간 비만. Carrot, 당근. And 단무지. Pickled radish. Now we're ready to make kimbap. First, we need to cook our anchovies and our shrimp. 네, 우리 먼저 멸치 볶음 그리고 새우 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So, let's cook our anchovies. So we add our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오늘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 정도요. And we'll cook this on medium. 중불 할 거예요. Now, let's add our garlic. 우리 다진 마늘. 솔직히 마늘은 슬라이스 할 수 있지만 우리 꼬마 김밥 만들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진 마늘 쓰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garlic is bubbling. 네, 이 방울들이 생겼을 때 Let's add our anchovies. 이제 우리 멸치 넣을 거예요. Okay. I love the smell of dried anchovies. 그 콘 멸치 냄새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맛은 훨씬 더 좋아요. So mix them around. You want to cover them in oil. 네, 우리 모든 멸치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Look, you can see now the anchovies have cooked well. So we can add 4 ingredients. 우리 이제 재료 4개 넣을 거예요. First, we add our sugar, 우리 설탕. Then we add our soy sauce, 우리의 간장. Oh, I like the sound. 소리 되게 좋아요. Now we add the sesame oil, 참깨 말고 참기름. And now we add the sesame seeds. 이제는 참깨 들어가요. 아직도 볶아요. Keep stirring. Okay. It's almost finished. Now we can add the nuts. 우리 호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호두 없을 때 다른 nuts 넣어도 돼요. 땅콩도 맛있어요. Okay, it's done. Now we will fry the shrimp. 우리 이제 새우 볶음 할 거예요. So we add the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First, garlic. 우리 다진 마늘. And we fry. Oh, 냄새도 나오고. I like the smell of garlic. And we add the shrimp. 우리 콘새우. Wow. Look at those tiny shrimp. 이 새우들이 진짜 작아요. They're changing color. 색깔도 변해요. 그 콘새우 냄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I think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이제 다른 재료들이 넣어도 돼요. Now we add sugar, 설탕. We add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ad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It looks really delicious now.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이번에 호두 말고 아몬드. 네, 아몬드 넣을 거예요. 호두도 맛있어요. 땅콩도 맛있어요. 아몬드 맛있어요. 솔직히 견과류 다 좋아요. 아, 콘포도 넣지 마세요. 오케이, it's done. Now, let's prepare our vegetables. 이제 채소 준비할 거예요. First, the red pepper, 빨간 피망. So we just cut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Let's cut very thinly. Slice very thinly. 아주 얇게. Next, the carrot, 당근. 이것도 조금만 필요해요. 이 정도. And slice very thinly. Very thin slices of carrot. 아주 얇게 잘라요. Okay. Finally, the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우리 반으로 잘라요. Okay. But now we need to fry the carrots. 이제 당근 볶아야 돼요. 왜냐면 당근은 지금 탄탄해, 튼튼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A little olive oil. Our carrot. We need soft carrot. 부드러운 당근 필요해요. 당근이지. So we can make my kimbap. 네, 이제 고마 김밥 만들어 수 있어요. We start with seaweed. 고마 김밥 김 먼저요. And then rice. And make it flat. 우리 납작하게 만든 거이에요. And now radish and carrot. 우리 당근 an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last, the anchovies, 우리 멸치. 우리 한번 말아볼까요? We roll, roll over, and tight, roll, roll, roll, roll, roll. That's it. Let's try one more. Seaweed, rice, ball. Make it flat, 납작하게 만들어요. Then radish, 우리 단무지. Add some carrot. 당근, some re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some shrimp. And now we roll. Roll tight. Roll, roll, roll, roll. Look, they are all done. 다 됐어요. 고마 멸치 김밥, 고마 새우 김밥.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First, anchovy. 고마 멸치 김밥. Good. Sweet and salty. 아주 맛있어요. 그 멸치 단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 섞여서 아주 맛있어요. Let's try the 고마 새우 김밥. 바삭 바삭 새우 아주 맛있어요. 당당 새우 새우 당당당 새우. Delicious. 네, 오늘 고마 김밥 두 종류 만들었어요. 고마 새우 김밥 그리고 고마 멸치 김밥. 다음에도 김밥, 다음에도 비빔밥, 다음에도 볶음밥, 다음에도 무슨 밥?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Bye bye.

0: and welcome to Yongho Storytime. I'm Kristen Cho. Yes, we are reading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당황하게 하는 책들. Okay. 자, so last time, Bug appeared. 자, 우리 hero, Bug가 등장을 했는데요. And Shinoi and Toby are going to the library to look for the book. 자, 이 library에 책이 엄청 많은데 그 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Okay.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browse. To browse. 둘러보다. Yes, to browse. And the second word is determined. Determined. 확고한.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photocopier. Photocopier. 복사기.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Okay, everyone, let's go to the library. 자,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요? Let's begin reading. Chapter 3, Chaos in the Library. The library was empty. Not even Shinoi's mom, the school librarian, was there. Unfortunately, there were gazillions of books, shelves, displays, and piles of them everywhere. They each grabbed a book.
1: Ooh, this has got great pictures in it, said Toby.
0: Shinoi groaned.
2: We don't have time to browse. We need to... Oh, look, this one's about the end of chocolate.
1: Proper nightmare.
0: Shinoi snapped the book shut and opened another.
2: Come on, no messing. We need to find Ember.
0: 네, 여기 도서관에서 우리 Shinoi and Toby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there were gazillions of books. Gazillion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은 책들. 네,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Gazillion, so many. Alright? 자,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우리 토비가 이렇게 이제 막, 책을 보다가, 뭐 여기 사진, 그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노이가, We don't have time to browse.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 browse. 둘러보다. So, reading, 친구들, reading 하면은 막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지만, browsing은 그냥 막 가볍게 이렇게, okay, 잡지 볼 때 우리가 많이 browsing을 하죠. 여기서 하는데, 시노이가 토비한테, 아,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우리 바빠. 근데 이제 시노이가, the end of chocolate.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서, 초콜릿의 끝? Oh no!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만 우리 장난 이제 그만해야 돼. 쓸데 이렇게 책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책 찾아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our story. With a determined sense of purpose, they whooshed through page after page. Piles of books that had been checked grew everywhere, like baby leaning towers of Pisa. But many more were still waiting on the shelves. This was going to take all day! Alright, 친구들, 그림 보면은 책이 어마어마하지요. Oh my goodness. 자, 여기에서 with a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determined. 자, 확고한. 네, 그래서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자, 이 친구들은 어떤 확고한

0: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엠버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빡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piles of books, 이 piles of 책 한 무더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ike baby leaning towers of Pisa. 친구들 피사의 사탑. 이게 살짝 기울어진 네 tower 네 it's like baby 근데 여기에서 왜 baby라고 그럴까요? 그냥 it just means little like little mini 자 mini towers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책이 많다는 거죠. All right, so let's stop and think. What was wrong with Shinoy and Toby's plan to find Ember? 자, 엠버를 찾으려는 시노이 앤 토비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책들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Right? It's taking too long. It's gonna take all day. 하루 종일, 며칠 걸릴 수가 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ve got a location, shouted Bug, hurtling in. It's not exact, but I know which room,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stared at each other in horror and gulped, Ooh, the staff room? 자, 아, 드디어 버그가 엠버 위치를 찾았어요. 자, 교무실에. 근데 이 교무실에 있으니 우리 Toby and Shinoy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Oh no! 지금 두려운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Inside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crawled into the staff room on their hands and knees. Pupils were not normally allowed in, but this was an emergency.
1: Maybe I should help Bug, Toby whispered.
0: Bug was fiddling with the photocopier in the corridor just outside the staff room. Shinoy firmly shook his head and crawled in further. The carpet stank of stale coffee and moldy biscuits. They couldn't see any books, just lots of teachers' feet. Ember had to be in here somewhere. 자, Toby and Shinoy, 우리 그 교무실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기어 들어왔죠. Right? As you can see from the picture. It says here, Bug was fiddling with the photocopier in the corridor. 자, photocopier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복사기. 그래서 이 Bug은 복도에서 복사기를 fiddling with,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Shinoy and Toby are on the ground. They're crawling. And what do they smell? 이 카페트에서 좀 오래된 커피 냄새, 그리고 곰팡이 핀 뭐 이렇게 과자, 뭐 biscuit 이런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So we're gonna, they're there. 이제 선생님들 발만 보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죠? All right, so we're going to find out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soon. Okay, take care everyone. Bye.
2: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a ha ha!

1, 2, 3, 4, 5. Ready or not? Here I come!

Come on, keep up, bear!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올려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펼쳐서 오늘도 영어 속에 푹 빠져볼까요?

0: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책에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about 15 inches high.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To her great delight, it fit.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재밌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책이 긴 줄도 모르겠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But either 혹은 either 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혹은 나라에 따라서요. Either 혹은 either 이라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 둘 중 하나? The locks. Lock 이라는 것은 잠그다 라는 동사도 되죠. 뭔가 문을 잠그다. 창문을 잠그다, 무언가를 잠그다 라는 동사도 되지만 자물쇠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열쇠가 너무 작았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억나시죠? 지난 이야기예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따라 들어가던 그 구멍이 뭔가 이 벽면으로 변하고 찬장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났죠. 그러면서 쿵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긴 방을 발견했고 그 방 안에는 여러 개 이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었는데 이제 이 열쇠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 열쇠가 너무 작았다가 되겠죠.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그런데 그 열쇠로 전부 다 열어봐도 방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전부 다 열어봐도 아, 왜 안 열리지? 아, 왜 자물쇠가 안 맞는 거야? The key would not open. 그래서 그 열쇠는 열지 못했습니다. Any of them. 그 문들 중 어떠한 것들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 열렸다는 것이죠.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그래서 일단은 방 안에 있었던 그 자물쇠를 전부 다 이렇게 열려고 해보았고요. 근데 안 되니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Alice는 went around. 다시 한번 도는 것이죠. A second time. 두 번째로. 그렇죠. 두 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는데 전부 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는데 이 열쇠에 맞는 뭔가 이 풀리는 문이나 자물쇠가 없었다는 것이죠. She came upon a low curtain. 자, 여기 있는 came upon. 원형은 come upon이죠. came upon이나 come upon은 발견하다 혹은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발견하거나 혹은 만났습니다. 발견했겠죠. 무엇을 발견했냐면 a low curtain. 이렇게 낮은 커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커튼은 어떤 커튼이었냐면 she had not noticed before. 그녀가 뭐한? had not 안한 notice before. 이전에 아까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다닐 때 이 열쇠를 전부 다 이 자물쇠에 전부 다 넣어본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아까 전에는 몰랐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열쇠로 문 열려고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커튼이 낮게 있는 이런 커튼이 하나 있네 라고 이제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한 그 낮은 커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없었는데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 다음은요.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그런데 여기 보니까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보니까 was a little door,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 작은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about 15 inches.

0: high. 15인치 정도 되는, 맞죠? 15인치 정도 높이가 되는 약. About이라는 것은 대략 약을 의미합니다. 대략 한 15인치 높이 정도 되는 작은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인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인치 단위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둔 센티미터를 사용하는데 영권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치를 사용하죠. 인치라는 것은 대략 한 2.54cm입니다. 그러면 15인치 정도면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10을 곱하면은 25.4cm가 될 것이고요. 5인치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cm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 한30 후반대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 사람 크기가 맞죠? 제가 대략 한18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 43, 30 후반, 35에서 40cm 정도 되는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요게 작은 문이 있는 것이죠.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그리고 앨리스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여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The little golden key, 이 작은 금색 열쇠를 in the lock, lock이라고 하면 자물쇠입니다. 자물쇠에 착 넣어 보았습니다. To her great delight, it fit. To her great delight, delight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주 큰 기쁨에도, 기쁨에 맞게 그것은 잘 맞았습니다. 즉, 기쁘게도라고 하면 되겠죠. To her great delight은 기쁘게도. 기쁘게도 그 열쇠가 그 문에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about 15 inches high.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To her great delight, it fit.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Alice는 knelt down. Knelt down은 원래는 kneel down입니다. 이게 kneel, knelt 아닙니다. N 앞에 있는 K는 묵음이죠. Silent sound. 즉, 우리가 스펠링 철자는 적지만 실제 발음은 하지 않는다. 이게 silent sound. 우리말로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eel down. 과거형은 knelt down이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땅에 대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이 아주 낮고 작으니까, 이 40cm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막 숙이고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꿇어 앉았고, and looked along. 그리고 따라서 봤다라는 것이죠. Along the passage. Passage는 그 통로를 봤습니다.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이문 넘어서 그 통로가 뭔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는 것이죠.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그녀는 앨리스는 saw a lovely garden. 사랑스러운 정원. 와, 저 멀리 보니까 이문 속으로 이 통로를 보니까 어때요? 와, 저거 뭐야? 저 아주 예쁜 정원이 있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그러니까 앨리스는 wanted to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거닐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닐고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among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 the bright flowers, 그 밝고 예쁜 꽃들 사이를 막 거닐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뭔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수 없었냐 하면은 get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get through,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The doorway, 그 문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속에서 넣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크고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작 소설, 지금 이것도 원작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앨리스가 무언가를 하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읽기 전에요. 여기 있는 could라는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조동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조자가 도울 조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적죠? 맞죠? 잘 적었죠? 우리 친구들도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울 조, 무언가를 돕는데 무엇을 돕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일종의 동사인데 뭔가 도와주는, 누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1번 특징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옵니다. 즉, 여기 한번 볼까요? She can play the piano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이 문장에서 주된 동사는 그녀는 연주하다. 그녀는 플레이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ca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can이 바로 조동사가 되고요. 조동사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제라든가 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 조동사가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 어떠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원래의 형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과거라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있는 can이 변하는 것이지 이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원형, 원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not은 만약에 부정 not을 붙여야 되면은 동사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붙인다고요? 조동사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돕는 조수가 여기에 한 명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조수가 짐도 들어주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ot이라는 짐이 있다면, not을 짐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조수에게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안 들어도 되고 이 조수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도 조동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동사에는 부정어 not을 붙이지 않습니다. 뭐 있을 때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수에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You should not swim here. 너는 여기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you should not인데 이게 조동사가 들고 다닌다는 게 바로 should가 not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n't 이렇게 결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시제 표현은 조동사로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I can swim, I could swim.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시제 표현이나 어떨 때는 공손함의 표현이나 마음의 거리나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can 말고 could를 적어야 된다. 과거를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swim을 swam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swim,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두고 바로 앞에 있었던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지만 누가 대신 움직여준다? 조동사가 동사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she can sing,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앞으로 가지 않고 조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왜? 조동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옆에 있는 조수가 아이 싱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으로 갈게.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n she sing 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자, 그런데 이 문이 작고 앨리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 예쁜 꽃들이 있는 정원을 거닐고 싶으니까 앨리스는 바랐습니다. 희망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she could fold up. 그녀가 접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ike a telescope. 뭐처럼요? 텔레스코프는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중에 이렇게 고정돼서 딱 설치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거 탁탁 접히고 볼 때는 이렇게 쫙쫙쫙쫙 늘려서 보는 그런 망원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면 몸이 이렇게 쭉쭉쭉 접혀서 안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It was an odd idea. 그것은 아주 이상한, odd라는 것은 이상한, 특이한이 되겠죠.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 시작했냐면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죠.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거 잘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0: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ock. Lock.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Delight. Delight. To her great delight, it fit. Kneel down. Kneel down.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Wander. Wander.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Impossible. Impossible.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key입니다. 본문에 나왔었죠.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st my house key.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열쇠입니다. 차크닥 열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key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열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물론 요즘 이렇게 키패드도 있지만, 이 키패드에 누르는 비밀번호나 이 열쇠나 똑같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치명적이죠.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열쇠라는 의미가 있으나, 그 다음 볼까요? Press the enter key라는 것이죠. Press, 눌러라. 그 enter, enter이라는 그 이름이죠. enter key, key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 등에서 뭔가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탁 열면 문이 탁 열리듯이 컴퓨터에도 똑같습니다. enter이라는 이 버튼이나 키를 누르면 무언가가 실행이 되죠. 무언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버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버튼 하나, 그게 바로 enter 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Practice is the key to success라고 되어 있죠. 연습은 is the key, 열쇠다. 뭐의 열쇠냐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즉, 연습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다. 핵심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연습이 성공하려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열쇠지만 그게 바로 핵심, 비결 이런 의미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봐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1: 네.